여름 생활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여름 준비가 하나 더 늘어나죠. 사람보다 체온도 높고 털도 많다 보니까 더위도 훨씬 많이 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우리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시원한 대리석 방석이나 인견 쿨매트를 장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이즈는 작고 아담합니다. 가로 46, 세로 25. 그야말로 작은 몸 하나 누이기 딱 적당한 작은 방석 크기의 정도지만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고 하잖아요. 가끔은 우리의 여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경 2m 내외 나를 둘러싼 작은 공간을 그저 가고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만 해도 나만의 여름 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 충분할 것 같은데요. 자,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입주 1371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SBS 그대 작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띄워드렸습니다. 날씨 더워지기 시작하면요. 사람 힘들죠. 네. 하지만 반려동물은 모르긴 몰라도 털까지 있어서 훨씬 더 덥지 않을까 싶어요. 덕분에 반려동물 전용 쿨매트 요거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 원단 자체에 냉감 기능이 있어서 닿자마자 시원한 쿨링 효과를 주는 그런 제품도 인기고요. 아예 택배 상자에 딸려오는 젤 타입 아이스팩을 활용을 해서

0: 초간단 여름 방석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처음이 네 저희 집 강아지를 비롯해서 도다미, 소다미, 까비 등등 게시판에 우리 털 친구들 네 잘 있죠? 건강하게 여름 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처음이는 아유 팔자 좋죠. 예, 24시간 우리 처음이를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예. 자, 금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죠.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소행님, 좋아하는 산책도 다녀왔고 도서관에서 무인 대출도 해오고 커피도 마셨고 그대 창가의 오프닝부터 놓치지 않고 듣고 있으니 요거 완벽한 아침이네요. 좋네요. 요즘 산책은 웬만하면은 이제 아침 일찍

그죠? 네, 온도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선선할 때. 그리고 도서관, 뭐 공공장소, 쇼핑몰 이런 곳 좋습니다.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죠? 방송만 2시간 쭉 들어주시면 완벽하실 것 같은데. 그죠? 수경화님, 블루베리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너무 덥지만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요. 남편이랑 서울 근교로 여행 가려고 하거든요. 바다 뷰가 보이는 카페에서 좋은 사람과 만난 커피의 다양한 빵을 먹을 생각에 벌써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일이 점점 자꾸 많아지고, 뭐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바빠지고 정신 이제 써야 될 곳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주말에 잠깐 떠나는 네, 내 집이 아닌 내가 늘 가던 곳이 아닌 그곳이 너무 절실해지잖아요. 저도 딱 그런 상황인데, 서울 근교에 바다 뷰가 보이는 카페 어디로 가셨을지 잘 다녀오십시오. 로코홀릭님이 신청하신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린의 바람에 머문다 들으시고요. 오늘도 영화 한편 보러 가시죠.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임용고 씨의 낙방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혜원은 차가운 서울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어느 날 모든 걸 뒤로하고 무작정 고향집으로 내려옵니다. 그녀는 지금 몸과 마음이 모두 허기진 상태. 왜 내려왔냐는 친구의 물음에 혜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고파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녀였으니 밥다운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도 까마득했을 겁니다. 계절이 흘러가는 풍경이 선명해 보이는 이곳

때는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단짝 친구들이 있었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었어. 내 손으로 농사 짓고 내가 흘린 땀만큼 정직하게 거두는 이 시간이 나를 진짜 살게 하는 것 같아. 대기업에 다니던 재한은 회사 생활의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과수원을 시작했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은행원으로 살아가는 은숙은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 하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지만 어느새 혜원과는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가 됩니다. 혜원은 이들과 함께 직접 농사지은 작물들로 제철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사계절을 보냅니다.

0: 세차게 쏟아지는 소나기가 한바탕 마당을 휩쓸고 간 뒤 한결 푸르러진 초록 잎사귀 위로 빗방울 소리가 들려올 무렵 혜원은 마당에서 갔다 온 싱싱한 오이를 썰어 오이채 콩국수를 만듭니다. 얼음 가득 띄운 시원한 콩국수 위로 아삭아삭 씹히는 오이 한 조각의 싱그러움을 음미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고향에 돌아왔음을 온전히 실감하게 되죠. 그동안 나에게 고향집은 언제든 도망쳐올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깨달았어. 이곳은 도망쳐오는 곳이 아니라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나만의 작은 숲이었다는 걸.
1: 그 뒤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내가 여기로 떠나온 게 아니라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는 거.
0: 겨울엔 배추전을 부치고 수제비를 끓이고 봄에는 봄꽃으로 파스타를 장식하고 여름엔 콩국수, 가을엔 밤조림을 만들면서 혜원은 허기진 몸과 마음을 천천히 채워갑니다.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나버린 원망스런 엄마를 이해하게 됐고 막막하기만 했던 미래에 대한 해답도 얼추 찾은 듯합니다. 식물도 사람도 추위를 견디고 뿌리를 내리는 데는 다정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자연의 이치와 계절의 순리, 그리고 소울푸드의 위로가 가득한 힐링 영화였죠. 2018년에 개봉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였습니다.

2018년에 개봉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OST 중에서 융진의 걷는 마음이라는 곡이었어요. 임순례 감독, 김태리, 류준열 배우 주연의 이 작품은 일본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지만 한국 고유의 사계절 풍경과 정겨운 로컬 푸드를 이렇게 또 버무려서 한국인들의 정서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웰메이드 힐링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때 영화에 등장하는 메뉴들을 그대로 따라해보는 모임이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양배추 달걀 샌드위치, 봄꽃 파스타, 오이체 콩국수, 배추전, 수제비, 매운 떡볶이 등등 이런 메뉴들은 소박한 재료로 금방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라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고 하죠. 영화의 OST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캐스커의 멤버 이준호, 융진이 함께 참여한 이 앨범은 새소리, 매미소리, 빗소리 같은 그런 자연의 소리를 풍부하게 사용을 했고요. 배우의 나레이션이 중간중간 삽입돼 있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생생함을 전해주는 그런 앨범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OST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딱 요즘처럼 더위에 몸도 지치고 세상 돌아가는 이 만사에 마음도 지쳐가는 딱 요럴 때 힐링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로는 딱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 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였습니다.

수경화님께서 신청하신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그리고 혁오의 톰보이,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3857님, 첫 번째 오이지 50개 성공해서 요즘 매일 밥상 단골 반찬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오이지도 만들고 있어요. 가스불에 집안이 후끈후끈하지만 맛있게 먹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참아야죠. 저도 집에서 이제 뭐 이제 요리할 일 있어갖고 하다가 보면은 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 해놓고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하는 과정이 조리하다 보면은 아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싶기도 하고. 하지만 해놓고 먹으면 맛있죠. 오이지도 오독오독 사각사각 맛있겠네요. 저도 나이 들어가나 봅니다. 오이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군침 흘리는 거 보니까. 날감자님께서 신청하신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잉거 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듣고 올게요.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일보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엽니다.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경축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이 참석합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애초 경축식 불참 방침을 세웠다가 어젯밤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원내대표가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행사에 불참하고 대신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16종이 한 달간 약 7조 원의 자금을 빨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와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단일 종목

0: 에버리지 인버스 16종에 총 7조 3,364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3조 4천억여 원이 들어와 전체 상장지수 펀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고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6월 물가지표 둔화에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거두지 않으며 잇따라 매파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물가 상승률이 스스로 2%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긴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네브래스카주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주요 우려는 인플레이션이라며 너무 뜨겁고 목표치를 너무 오랫동안 웃돌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7.2도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연휴 기간 동안 피서나 야영 계획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휴 기간 내내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주일인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더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최대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에 최대 250mm 이상, 경북에 최대 150 이상, 전북에 최대 100 이상 이런 큰 비가 예상되고요. 전남, 경남에도 2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현재 제주와 전남, 광양, 순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원주 대구 32도, 대전 광주 31도로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5: 우리 서로 만날 때 언제나 미소를 띠며 만납시다. 미소는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라디오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퀸의 Somebody to Love. 이거는 이진원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수프레 등군 고기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있고요.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어 보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당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녀오신 아기새 여러분들은 짹짹이라고 인증하신 후에 할인 혜택 다

받으시고 인증 문자 남기셔야 돼요. 아셨죠? 자,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모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탄.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The Weeknd의 Blinding Lights, 아하의 Take On Me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5774님 안녕하세요. RD 이 시간만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RD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요. 저 어제 청취율 조사를 받았습니다. RD가 얘기해 준 대로 또박또박 9시부터 11시까지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를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그대 창가 짹짹입니다 라고 답변했더니 상담원이 빵 터지셨습니다. 저 잘했죠? 저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98.1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카운트 되는 거겠죠? 되겠죠? 설마? 안 되진 않겠지? 되겠지? 되겠지? 여러분 9시부터 11시까지 98.1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를 듣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되겠지? 자, 미션 클리어 하셨으니까 네, 우리 5774님께 답례로 저희가 또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강님, 적극적인 게시판 참여는 어려웠지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인에게 그대창을 소개를 했어요. 닉네임 담프로 회원 가입을 했는데 아당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정원님께 걸린 건지 아닌지 점점점 선물로 주신 커피 쿠폰 감사했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듣겠습니다. 장담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정원영한테 아마도 걸렸을 거예요. 그쪽도 문자가 엄청 많이 가는데 정원영 다 보더라고요. 예, 물론 저도 다 봅니다. 예, 하나하나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예, 하는 편이라서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다 눈에 보이고요. 아마 저희 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다 눈에 보일 겁니다. 한번 다음에 만나고 서로서로 포로로 한번 교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이렇게 듣고 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어쩌면 그래요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베스크대 작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스파이스걸스의 워너비 듣고 오셨습니다. 타이완이님, 지난번 알디 방송에서 직원 챙겨주시는 대표님 사연 듣고 저도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알바생 줄 토스트를 포장 중입니다. 주고 귀찮게 해야지. 맛있지 맛있지? 크크크크. 안 주고 귀찮게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네요. 그죠? 이건 어떨까요? 주고 귀찮게 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약간 이런 거죠. 오다가 그냥 갑자기 오늘 내가 토스트 먹고 싶어갖고 그냥 네 것도 하나 샀다. 먹어라. 그러고 먹을 때까지 말 걸지 마세요. 예. 네. 왜 약간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알바생이 불안해하면서 토스트를 먹는 거야. 사장님이 왜 이런 걸 나한테 사다 주셨지? 나 좋아하나? 약간 네. 요럴 때 말 걸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둬야 돼요. 좋아요. 예. 아, 토스트 맛있겠다. 5672님, 오랜만에 보는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도 그다지 신나지 않고 다음 약속을 꺼리게 되네요. 갈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좋아지는 기분. 제가 예민한 걸까요? 사람들은 다 좋지만 이젠 감정 소모가 싫어지네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만나던 사람들과만 만나고 그나마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만남은 굳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의 행동과 어떤 그 성격 때문에 섭섭해하고 뭐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그 친구 오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주 보지 못하더라도 가끔 보면 그냥 이유 없이 반갑고 막 늦게까지 오래까지 새벽까지 뭘 하지 않아도 딱 즐겁게 놀고 네 즐겁게 헤어지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술자리보다는 커피 한잔 마시는 자리가 더 좋아지는 법이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자리보다는 친구들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딱 만나서 있는 자리가 좋고, 오래 만나는 것보단 짧게 만나는 거가 좋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마크 론슨의 Uptown Funk, 이거 브루노 마스의 곡이죠. 마룬 5의 Lucky Strike 듣고 옵니다.

김연숙님, 알디 안녕하세요.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출근 시간에 습관적으로 눈이 떠지고 아침도 챙겨 먹었습니다. 주방 후드 닦으려고 따뜻한 물에 담궈두고 수건도 삶아놓고 커피 한잔 마시려고 식탁 의자에 앉아있어요.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 불고 음악으로 힐링하는 시간 참 좋네요. 아이고, 어딘데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붑니까? 산에 이렇게 숲에 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이제 네 주거시설인가 봅니다. 아유, 부럽다. 아침에 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뭔가 좀 여유롭게 내 하루를 시작을 하고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이런 생생함과 함께 예,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해나가고 있을 때 기분 참 좋지 않나요? 자, 그 다음 단계 뭔가요? 우리 빨래 돌릴까요? 빨래? 소소한 행복님께서 신청하신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최유리의 단발머리 듣고 옵니다.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이제 2부로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잠시 후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해니다리님께서 신청하신 버즈의 마일로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제프레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사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헤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즈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지난 2020년 미 대선에 개입, 대규모의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대해 2020년 선거 기간부터 수년에 걸쳐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여겨지는 선거 데이터 침해를 실행했으며 그 결과 중국은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월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 차관이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미중 관계를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마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마 부부장의 이번 방미 일정에는 오는 12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마이애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0: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 행사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감사장도 전달합니다.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어르신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을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오늘 KBS 라디오 정격 시사에 출연해 기초연금에 대해 노인 빈곤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산정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 상박식 개편이 논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8.4도, 습도는 75%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1: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1: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2: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1: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차가 막힐 때 공사 때문인지 사고 때문인지 왜 막히는지 이유를 알면 지루함도 조급함도 덜해진다고 해요. 기다림이 힘든 게 아니라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린 더 힘들었던 거죠.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끝내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생각보다 훨씬 늦게 답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답보다 노래를 먼저 만나볼까요? 당신을 웃게 할 힐링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입니다.

0: 무한궤도 그대에게 들으면서 백원경의 랄랄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제헌절 18년 만에 돌아온 빨간 날이네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랄랄라 함께하고 계실까요? 혹시 지금 차가 왜 막히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답답한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답에 대한 생각은 조금 미루시고 기분 후련해지는 노래부터 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음악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고 기분 좋게 오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랄랄라 매직이 여러분에게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시면 돼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4: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럼블피쉬 아이고 싸이 나팔바지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2604번님께서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대답 잘해드릴게요 원경님 하고 저를 웃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어느 날 문득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으실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CBS 라디오 듣고 있다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백원경의 랄랄라로 힐링하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이 나온 김에 부탁 하나 더 드릴까요? N으로 시작하는 녹색창에 백원경의 랄랄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 열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방문을 안 하셨어요. 찾아와서 한 번씩 쑥 둘러보시고 게시판에 사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구독 설정해 두시면요. 내가 깜빡 잊고 방송 시간을 놓쳐도 백원경의 랄랄라가 시간 딱 맞춰서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름여름해님, 너무 후텁지근하네요. 시원한 노래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이재훈이 함께한 오아시스 듣고요. 엑소의 으르렁 이어집니다.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포근한 음악, 다정한 위로,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매일 오전 11시 5분 백원경의 랄랄라.

여러분의 신청곡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유영진 그대의 향기 파이프라인님 신청곡이었고요. 산청바라기님 정하신 서영은 꿈을 꾼다 들었습니다. 0691번님 원경님 예전에 찬양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구나 느꼈었는데 물러나시고 한동안 언제 다시 오나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었던 분. 랄랄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러 상황에 찾아뵙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에서야 이 시간에 라디오 켜고 문자를 써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여전히 예전과 같이 랄랄라에서도 진행을 하실 원경님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드리고 지나갑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꽤 오래됐죠. 제가 CBS 라디오에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기다리다 지쳤었다고 하시니까 너무 막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런 거 있죠. 옆 채널에 있었는데. 다시 왔습니다. 이제 매일 오전 11시 5분에 만나요. 이어지는 곡 신효범의 노래입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신유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두 곡 들었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에서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T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9: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당비 납부 조건 충족 등 전당대회 후보 자격의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안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1%가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소 수사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16종이 한 달간 약 7조 원의 자금을 빨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와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16종에 총 7조 3,364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3조 4천억여 원이 들어와 전체 상장지수 펀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고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이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한 가운데 배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두 달이라는 신청 기한을 둔 만큼 상품 구입자 모두가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0: 있도록 공급량을 확대해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갤럭시 S26 울트라 자급제 모델의 경우 재고 부족으로 배송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송 차질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과 즉시 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도주 가능성도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오늘이 빨간 날인 줄 모르고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서두르다가 뒤늦게 공휴일인 걸 깨닫고 나면 처음에는 살짝 당황스럽지만 내심 횡재한 기분이 들죠. 책갈피에 꽂아놓고 잊어버렸던 비상금을 발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갑자기 모든 게 여유로워져서 그때부터 시간이 더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귀한 건 2008년 이후 18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올해 제헌절은 주말로 이어져서 사흘간의 황금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요.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휴일이니까 이번 한 주 수고한 몸과 마음에 깜짝 선물을 주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겠죠?

차순 브라워스님, 오마이갓, 선곡이 불쾌지수를 확 날려주네요. 하셨고, 후리지아님은 아, 이 곡은 무교동 음악다방에서 듣던 바로 그 곡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무교동은 낙진데, 그죠? 네,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나니엘분의 Beautiful Sunday였습니다. 아, 꼭 주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꽝 상남자님, 오늘 쉬는 날인 줄도 몰랐어요. 언제부터 제헌절이 쉬는 날이었는지. 그러게요. 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2월에 통과되면서 그 전에 인쇄된 달력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죠. 당연히 빨간 날로 표시돼 있어야 하는데 달력에는 똑같이 검게 인쇄돼 있어서 당황하거나 착각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기대도 안 했던 깜짝 선물 같은 공휴일이자 사흘간의 황금 연휴 첫날이니까 오늘은 세상 느긋한 자세로 궁극의 여유와 행복을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쉬는 날에 우리 햇님이들의 모습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금요일 생방송입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수연님, 오늘은 시골 가는 기차 안에서 좋아하는 팝송을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어디까지 가시는지. 와, 기차라는 단어가 되게 오늘과 잘 어울리네요. 진달래님은 저는 이른 휴가를 다녀왔는데 눈호강, 입호강하고 현실로 복귀했습니다. 일상의 시작은 해피송이죠. 함께 하려고 부랴부랴 앱을 켰습니다 하셨는데, 아, 여름 휴가 다녀오셨군요. 그치, 현실도 또 일상도 휴가도 해피송이 함께합니다. 두 곡이었고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서, 크로스비 스틸스 앤 내쉬의 웨이스티드 온 더 웨이까지 전했습니다. 우와, 0868님 사진도 주셨는데 드디어 오늘 대한민국 100대 명산의 마지막 산 북한산의 백운대 인증합니다. 2년 6개월 동안 함께 산행을 해준 아내와 또 산후님, 정의 회경 미옥 씨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100대 명산, 100개의 산을 다 찍고 오신 건가요? 와,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2년 6개월 동안, 뭐 짧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꾸준히 해오셨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스칼렛 주유님은 지수님 나들이 갈까 하다가 날씨가 흐려져서 그냥 집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못 본 드라마 정주행해야겠어요. 아, 요즘 무슨 드라마가 인기예요?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는데 소지섭 씨 나오는 그 드라마 많이 본, 그 맞나요? 맞나? 주관적인 자기님은, 아, 지수님 집에서 들으니까 새로워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합니다. 느낌이 약간 눕방 같습니다. 아유, 평소에는 일하면서 앉아서 무언가를 하면서 함께 하다가 오늘은 느긋하게 좋습니다.

반면에 0702님은 오늘도 내일도 출근입니다. 그래도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해서 아침 8시 반부터 일하고 있는데 그럼 평소에는 6시 반부터 일하세요? 아무도 없어 좋네요. 저도 오늘 오후에 뉴스 근무까지 당첨입니다. 인구밀도가 낮을 때 일하는 기쁨이 좀 있기는 해요. 우리 은꽃님은 오늘은 지수님 음악 들으면서 남편과 손잡고 중식 투어 가보려고요 하셨는데 세상에 다 정도하셔라. 오늘같이 더운 날 잡은 손도 놓을 판인데 맞는 거 많이 드시고요. 와 아주 다양한 일들이 우리 햇님이들 일상에 녹아있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음악 듣고 아이스의 신잡 퀴즈 함께 풀어봅니다. 이어지는 곡은 Herman Hermits예요. There's a kind of hush.

에디슨 라이트하우스의 Love Grows였고요. Herman Hermit의 There's a Kind of Hush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알쓸 신잡 퀴즈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화폐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쩐쩐.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 속에는 역사 속의 인물들이 담겨 있죠. 자, 바로 문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화폐 속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전에 태어난 인물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화폐 속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인물. 어떤 이가 있나요? 뭐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신사임당,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 우리나라 화폐 속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 누구일까요? 자, 쉽다면 또 쉬운 문제입니다. 왕년에는 이 지폐가 가장 그 가치가 큰 지폐이기도 했고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죠. 생일은 5월 15일. 자, 우리나라 화폐 속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인물 누구? 단군은 아니죠, 림장. 단군은 아니지. 아, 그래도 좀 약간 어그로가 먹혔습니다. 자, 예전에 배춧잎이라고 그랬죠? 이 배춧잎 앞에 있는 그 주인공 누구일까요? 자, 정답이 들어오고 있네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늘 커피 쿠폰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오늘 정답, 화폐 속 인물 가운데, 우리나라 화폐 속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그분, 그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청곡과 함께 해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터틀스입니다. 해피 투게더.

5351님, 영종도 가는 길인데요. 너무 막히네요 하셨고, 이제 오늘부터 또 금토일 쉬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아유 차에 도로에 차가 많을 것 같습니다. 2044님.

오늘은 남편과 함께 해피송을 듣고 있습니다. 수학시험 보러 간 우리 딸 잘하고 오길 응원하며 문자 보냅니다 하셨는데 기말고사도 끝나고 지금 방학 앞두고 있는데 시험 보러 갔어요. 와 대단한 딸내미입니다. 두 분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슈퍼트램프의 It's Raining Again. 주말에도 또 비 소식이 있죠. 오늘부터 노타텔스의 해피 투게더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알쓸 신잡 퀴즈 풀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나라 화폐 속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인물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태어난 우리나라 화폐 속 인물은 자, 누구일까요? 5119님. 아, 저희 네 자매는 휴가로 안동 퇴계 이황 선생의 집과 도산서원을 다녀오셨다고. 아깝네요. 야, 여행은 좋았는데 휴가는 좋았는데 그죠? 7217님 등 몇 분이 학이라고 하고 싶다고 천년을 산다는 학 500원짜리 동전에 있습니다 하셨고 4900님 한글 윤지님 아 저 광화문에 앉아 계신 분이시군요 배추잎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제제맘님은 저 배추김치 꺼내서 점심 먹고 있어요 하셨는데 자 오늘 정답 아시겠죠? 우리나라 화폐수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도 커피 잘 사주는 누나는 커피를 넉넉하게 전하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Foster the People이에요. See next to me.

till we see you again, all of you. Thank you.

영표님, 아, 이렇게 멋진 곡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셨고, 우리 가수팬님은 젊은 그대 잠 깨어라. 토미리님, 헐, 대박! 또 얘기하셨습니다. 아, 아이언 메이든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이언 메이든의 Run to the Hills.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림자님, 방탄소, 6291, 메이플 피칸, 옥수, 토박이, 또 심현우님 정하셨고요. 의전곡은 First the People의 Sit Next to Me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미님이 오늘 퀴즈 우리나라 화폐 속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 알려주시면서 한 번도 안돼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하셨는데 오늘은 당첨입니다. 커피 쿠폰 전할게요. 이어지는 곡은 주다스 프리스트의 곡 띄웁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또 정답 계속해서 퀴즈 정답 알려주시고요. 그들이 노래요. Before the Dawn 5005님의 신청곡이에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0: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은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어르신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을 하반기에 내놓을 방침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초연금에 대해 노인 빈곤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산정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우 상박식 개편이 논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안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1%가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소수사 분리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지난 2020년 미 대선에 개입, 대규모의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대해 2020년 선거 기간부터 수년에 걸쳐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여겨지는 선거 데이터 침해를 실행했으며 결과 중국은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장용기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지휘라인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지휘라인이었던 A경정은 장윤기에게

0: 예,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과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도주 가능성도 낮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CBS 뉴스 정민아입니다.
1: CBS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로코홀릭님, 오, 마잭이다 하셨고, 규섭님은 지수님 파주에서 내일까지 영화 마이클 상영한다 해서 오늘 저녁에 보러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또 8218님, 와, 마이클 노래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휴, 이걸 안 볼 순 없죠, 영화 마이클. 오늘 8688님, 또 남양인님 청하신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었습니다. 해피송은 2부로 건너봤고요. 오늘 1부에서 우리 알쓸 신잡 퀴즈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우리나라 화폐 속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인물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태어난 인물. 먼저 백원주화의 이순신 장군님, 1545년생이시고요. 5천원권의 율곡이이, 1536년. 1000원권의 퇴계이황, 1501년. 5만원권의 신사임당, 1504년. 만원권의 세종대왕, 1397년 5월 15일 생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세종대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정답을 잘 알려주셨고요. 아, 오늘도 많은 또 커피 당첨자들 뽑아봤습니다. 그로리님 6633-5579 4032-8721 1518-2984 미션 잼스 3800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9400-7651님 등등등께 저희가 커피 쿠폰 전합니다. 커피 쿠폰 2부에서도 쭉 이어가고요. 2부 주제는 황금 연휴에는 점점점 그 뒷이야기를 이어주시면 됩니다. 황금 연휴에는 이러저러한 계획이 있다. 황금 연휴에 이런 바람이 있다. 소망이 있다. 저는 황금 연휴에는 건강검진을 합니다. 무려 내일. 아, 대장 내시경까지 하거든요. 지금 약간 초긴장 상태인데 저 잘하고 있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 막 사실 마음 한쪽이 약간 불편해요. 내일 7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아우 잘하고 해야 될 텐데 뭐 사실 뭐 제가 하는 거는 딱히 없지만 어쨌든 이 황금 연휴에 우리 햇님이들은 어떻게 보내실 건지 그냥 눕방이다 아니면 방콕이다 등등등 다 좋습니다.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황금 연휴에는 점점점점 그 뒷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0: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새 곡을 들었어요. 아, 먼저 윤지님이 아 제가 좋아하는 아이언맨 주제가네요. 브루노 마스도 부르기 어려웠다는 그 노래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5561님이 신청하신 브루노 마스의 Too Good To Say Goodbye 였고요. 우리 뽀로로 윤지님 어디 황금연휴 어디 안 가세요? 그리고 7158님 크리스 브라운의 With You 또 제이 샤언이었습니다. Maybe 아 갑자기 가수 메이비 씨 그 배우 윤상현 씨랑 결혼했잖아요. 그 아이들도 셋이나 있는 다복한 가정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주제는 황금 연휴에는 점점점. 이 황금 연휴 우리 햇님이들은 어떻게 보내실 건지 보내고 싶으신지

지나고 있습니다. 춘천 가는 거리가 지방 가는 거리처럼 차가 엄청 막힙니다. 아, 가까이 사시나 봐요. 막히는 시간은 지치지만 차 안에서 가족들과 대화는 늘어나서 하하 호호 웃음소리가 나는 휴일입니다. 덥지만 즐겁고 신나는 연휴 보내세요. 뭐 운전하는 사람은 아니면 나머지 가족은 뭐 즐겁지 뭐. 운전하는 분이 힘드시지 뭐. 아무튼 오늘 가시면 이렇게 휴일답게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7278님은 아침 7시 잠실에서 출발해 5시간 걸려서 전라도 보성에 왔습니다. 이제 한정식 먹었는데요. 비가 좀 옵니다. 오후에는 선셋 요트 투어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까지 여행 잘하고 돌아갈게요. 와,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 한정식이 상다리가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전라도 보성 거기 그 안 그래도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랬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또 보성 하면 녹차 아닙니까? 녹차. 아유, 부럽고 정말 이렇게 부지런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연휴를 그냥 그렇지 않게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레네님은 이런 귀한 황금 연휴에 월요일 이사로 짐 정리 중입니다. 그동안 직장 다닌다고 그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3일 내내 정리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옷 정리 중인데 먼지가 너무 날려서 문을 열어둬서 미쳐버리겠어요. 너무 더워요. 먼지가 너무 날리니 에어컨도 못 틀고 칼로리는 쭉쭉 빠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근데 여름에 이사 뭐 못할 건 없는데 병나지 않게 조심하셔요. 5374님은 제가 부탁드리지도 않은 사행시를 주셨어요. 황금 연휴 황당하지만 금쪽 같은 하루를 연이어 근무하려니까 휴 내 팔자야. 보라보라님은 연휴가 모두 황금은 아니더라고요. 취업 준비로 오늘도 가방 메고 가는 딸을 보니까 안쓰럽고요. 저는 지난 6월 30일에 정년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요. 연휴가 그냥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그래도 오늘 같은 이 빨간 날에 구슬땀을 흘리는 분들이 진정한 연금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자, 계속 알려주세요. 황금 연휴에는 삐리리리리 뒷이야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호레노츠님 느발지에요. Rhythm of the Night.

사일런 서클의 터치 인 더 나잇이었고요. 고양시 30대 왕자님, 에이스 오브 베이스 리빙 인 데인저, 그리고 호르노츠님 뉴발지 리듬 오브 더 나잇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219

부모님이 여기는 생선강인데요. 금방 갈치 사간 분이 막 뛰어오더니 진열해둔 갈치를 줄자로 재더니요. 아무 말 없이 가네요. 마음이 참 상합니다. 뭐 어쩌라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가져가고 보니 왠지 내가 가져간 갈치가 작은 것 같아. 줄자로 한번 재보고 다시 와서 남은 갈치 재어보니 내 것이 크더라. 뭐 이런 걸까요? 우리 그 우주가 알아서 좋은 걸로 드렸을까, 그죠? 시원한 커피 쿠폰 전합니다. 연휴에 또 장사하시느라 특히 여름에 아유 생선 가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입니다. 황금 연휴에는 삐리리 삐리리. 2446번으로 황금 연휴라 아이들 데리고 친정 가는 길입니다. 해피송 들으며 가는데 1부에서 아이들이 신나해서 문자를 보냈거든요. 아, 퀴즈 풀었는데 대박! 아들내미가 뽑혀서 환호성입니다. 근데 딸내미는 자기는 안 뽑혔다고 대성 통곡 중인데요. 지금 저희 차 뒷좌석이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습니다. 지수님, 유주 어린이 울지 말고 외가에 잘 다녀오라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아유, 우리 유주 어린이도 당첨입니다. 쿠폰 보낼 테니까 이거 다른 걸로 교환해서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거든요. 꼭 보낼게요. 파이팅! 잘 다녀오세요. 예별님은 저는 황금 연휴 오늘 저녁에 차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임진강에서 물멍하면서 아이스라떼 한잔 하려고요. 내일 비도 온다니까 차에서 빗소리도 듣고 올게요. 이야,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모기만 조심하면 완벽한 차박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다 아니다. 모기랑도 좀 교제를 해야지 그래야도 진정한 맛이 있고 멋이 있는 거죠. 내일도 야근님은 연휴에 황정민, 조인성 배우 무대 인사 보러 가신다고. 아, 이거 영화 호프인가요?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햇님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보내시지 않을까. 8688님, 황금 연휴는 죽은 듯이 잘 겁니다. 아주 푹 하셨는데. 아, 네, 푹쉴수 있는 그런 연휴 보내셨으면 해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해숙님, 위스 칼리파도 찰리 푸스예요. See you again.

2632님, Marshmallow, Jonas Brothers, Leave Before You Love Me. 또 윤주님, Naked and Marie Latour의 I Just Called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꽃마리님, 제이슨 브라스, I'm yours 남기고 전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us. And so I drew a new
1: CBS.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희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0: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인 오늘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루어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당비 납부 조건 충족 등 전당대회 후보 자격의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증시의 심각한 변동성을 초래한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적극적 비탄감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섰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비탄감 정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직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동요가 일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 유학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을 드러내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국적 해상훈련 2026 환태평양 훈련에 대해 국제적 망나니들의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태평양의 정세 격화의 격랑을 몰아오는 전쟁 시연 림팩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전에서 대규모 불장난질을 벌이는 것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한미일 등 훈련 참가국을 비난했습니다.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강원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4터널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터널 안에 있던 산타페 차량에서 불이 났지만 사고 차량 4대에 타고 있던 총 16명은 모두 터널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9.9도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

0: 입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0: 7월 17일 금요일 이봉규의 어떤가요? 에이며 첫 번째 트랙 캔디님의 신청곡 가호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봉북 아나운서 이봉규 이설입니다.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더랬죠. 오늘은 노추임새 프라이데이 보이는 라디오도 하루 쉬면서 텐션 열차 운행도 쉬어갑니다. 자 다음 주 텐션 열차 운행은 있을 예정이지만 우리 봉팔님들 이별 여행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별 파레 페포! 이별 파티 들어보셨어요? 다음 주는 이별 주간 텐션 열차도 이별 파티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듯이 이별이 매번 슬퍼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가요답게 어떤가요가 늘 그랬듯이 우리 봉팔님들과 씩씩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봉팔님들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텐데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 남겨주십시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광고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박그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225번님의 사연인데요. 50대 돼서 야구를 다시 좋아하게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지금은 아들 둘 30대 중반인데요. 너무 지루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었는데 야구에 푹 빠져서 대전 홈경기뿐만 아니라 타지 야구장까지 직관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코요태의 만남 신청합니다. 재생해드렸고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삶의 낙. 낙은 즐길 낙. 살아가는 즐거움. 사는 보람. 인생의 기쁨이겠죠. 이것은 단순히 재미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보는 게 더 그 뜻에 가깝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의 이 뭐 승패도 나에게 영향을 물론 미치지만 타지까지 열심히 응원하러 가고 또 모르는 곳에서 든든한 밥 한 끼 먹고 오면 이게 얼마나 큰 낙이에요. 그 전곡은 6084번님 신청해 주신 샤니 그대를 사랑해였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였던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소지맘님이세요. 절약정신 강한 아빠가 있어서 저희 집은 해가 지고 나면 그때서야 열기 뺀다고 에어컨을 틀어요. 근데 오늘은 다들 집콕이라 대낮부터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다들 시원해서 그런지 낮잠 타임. 덕분에 저도 편히 누워서 쉬고 있어요. 에어컨 켜놓고 누워있는 이 기분 행복 그 자체 클레오 굿타임 신청합니다. 우리 수지의 아버님께서 절약정신이 너무 과하게 강하신 듯합니다. 우리 수지 땀띠나요? 해 지기 전에 좀 우리 웬만하면 뜹시다. 너무 덥잖아요 요새. 그래야 굿타임이죠. 유엔의 파도도 듣겠습니다. 체리스텔라 영서핑님께서 신청하셨네요.

소지맘님과 체리스텔라 영서핑님 신청해 주신 클레오의 굿타임 유엔의 파도였습니다. 6542번님 저 계룡시 지부장입니다. 4년 만에 청취하는 것 같은데요. 회사 이직하고 이제 이어폰 끼고 일해요. 짬밥이 좋네요. 역시 텐션은 봉디가 최고. 변함없는 모습 감사합니다. 계룡시는 특이사항 없습니까? 이번 청조기간을 맞이해서 계룡시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6542번님께 어떤가요를 주의 알려주고 계신가요? 텐션 짬밥은 역시 어떤가요? 저 이제 잠꼬대도 말이죠. 어뽀뽀뽀뽀뽀뽀 하고 잠꼬대해요. 딸내미에게 뽀뽀뽀뽀뽀 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냐면서 뿌뿌뿌 거리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아빠가 제일 잘하는 기술이라고 일러줬습니다. 이어지는 선곡은 제 딸이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빠의 차량 선곡 리스트에 영향을 받은 아이인데 저의 최애 남돌이기도 하고 딸의 최애 남돌이기도 합니다. 바로 온앤오프의 머스코 머스코 듣겠습니다. 치렁치렁님 신청해 주셨어요. 후반부 그 브릿지에 나오는 저음부의 피아노 소리를 저는 특히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마무의 Four Flowers, 태연 4개까지 플레이.

On and off, Moscow Moscow, Mamamoo for Flowers, 태연삭이었습니다. 아이디 따따봉님이세요. 19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아 아내 만난 게 행운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최성곤의 니가 좋아 신청해요. 니가 좋아, 니가 내 아내여서 좋아.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20주년 결길 1년 또 금방 지나가요. 반드시 특별한 계획 세우시고 기념하시길 추천합니다. 부부끼리 더 끈끈해지는 여행이라도 다녀오셔야죠. 9004번님은 오늘 가기 쉬는 날인데 감사하게도 단체 주문이 있어서 어떤가요 들으며 만들었습니다. 음료 21잔, 빵 21개 맛있게 만들어 보냈죠. 굿굿굿! 이게 또 자영업자분들은 가게 쉬는 날 이렇게 마음 편히 모셔요. 단체 주문 있으면 쉬는 날이어도 가게 열고 나가야죠. 다들 요새 뭐 여름 휴가 간다, 어디 멀리 놀러 간다 얘기 나오면 아, 자식들에게 가장 미안해집니다. 그렇죠? 아유, 아빠가, 엄마가 이래서 미안하다 하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올 여름에 우리 9004번님 짧게라도 가족끼리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조아님도 같은 곡 신청하셨어요. 최성권의 니가 좋아, 그리고 웅이님을 위해 에스전 어비의 넌 좋은 사람. 존박까지 듣습니다. 이상한 사람.

이봉규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은 8043번님 신청해 주신 나훈아의 곡 테스형 준비했습니다.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0: 이재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미국 해군이 연일 무력 충돌 속에 이란 항구 봉쇄를 재개한 시점을 전후로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가 21척에서 13척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해운 데이터 업체를 인용해 14일과 15일 통과 선박 수가 이같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해협을 통과한 선박 대부분은 이란 측이 지정한 이란 영해 내 항로를 따랐는데 미국이 해상 봉쇄를 재개함에 따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이 약화되고 이란의 석유 판매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16종이 한 달간 약 7조 원의 자금을 빨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와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16종에 총 7조 3,364억 원의 자금이 순 유입됐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3조 4천억 여원이 들어와 전체 상장지수 펀드 중 가장 큰 규모였고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증시의 심각한 변동성을 초래한 레버리지 파생 상품 문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적극적 비탕감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섰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 분해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비탄감 정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직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8.17 전당대회 후보자격 논란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자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당비 납부 조건 충족 등 전당대회 후보자격의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동요가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피로 회복에 좋은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덥고 지치는 여름, 탄산음료 같은 댄스 한 곡 어떠세요? 새콤달콤 보사노바는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락,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여름 발라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계절마다 음악을 다르게, 계절마다 음악을 맛있게. 매일 오전 11시 5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위하여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요, 저희 어떤가요? DJ 하차 소식을 듣고 보내주신 우리 봉팔님들의 사연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제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가 마지막이고, 후임 DJ가 올 예정입니다. 우리 봉팔님들 많은 양해 그리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7610번님이세요. 남편은 일하고 저 혼자 애 셋을 키웠는데, 이제 다 커서 고3, 중3, 중1입니다. 봉디 육아휴직 응원해요. 평생 기억될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평생 아이에게도 또 저에게도 기억될 수 있는 추억을 만들고자 육아휴직을 결심했어요. 뭐 방송은 돌아와도 할수 있지만 아이와 이 시절은 딱한 번뿐이니까요. 0507번님은 저희 남편도 막내 3학년 마지막 신청 가능한 기간에 시차근무제 신청해서 요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봉디의 용기에 응원을 보내요. 따님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아빠 육아휴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작게는 가족 구성원 내에서도 너무나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희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막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0507번님의 남편분도 육아 파이팅 하시고 김도윤님의 신청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원더걸스의 Two Different Tears 그리고 티아라입니다. 너 때문에 미쳐.

김도현님 신청해주신 원더걸스 투 디프런티어스 어쩌다 어른님을 위해 티아라 너 때문에 미쳐였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아이디가 봉디 잘가 아니 가지마님이십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수없이 많은 DJ들과 이별과 만남을 반복했는데 이번 이별이 가장 충격적이네요. 내가 그렇게 봉디를 좋아했었나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접속 체크 빨리 하세요 하라고 할 때 한 번이라도 덜 끌 그랬죠. 이별 뒤엔 다시 만남이 있을 터이니 내년 봄 벚꽃 필 때쯤 CBS 프로그램 어딘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빵빵한 호랭이님 오징어 외계인의 이글5 오징어 묵국이 땡기네요 하시면서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제 마침 저녁에 오징어 묵국에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청취자와의 입맛도 동기화가 돼요. 신기해요. 진짜 텔레파시가 이제는 통하나 봅니다. 4203번님이신데요. 부산에서 의령까지 드라이브 와서 메밀소바 한 그릇 먹고 돌아가는 길. 에어컨 바람 맞으며 남편과 라디오 듣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피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문득 20대 한창 젊음을 마음껏 즐기던 시절이 떠올라요. 그때 차 안에서 자주 흘러나오던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의 설렘도 함께 돌아오는 듯합니다. 오늘은 그 추억을 꺼내보며 조이디 9to5 신청해요. 좋습니다.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MUSIC, 뮤직입니다. 조이디 9to5 이어가고요. 노라조까지 가보죠. 사이다!

남편, 장마철에 밥하기 힘든 거 알아 몰라? 그렇게 집밥 좋으면 직접 해먹어. 오늘은 무조건 외식입니다. 저녁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전 꼭 조이디 9to5. 앞선 곡은 이글5 오징어 외계인이었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봉팔님들의 귀한 사연 더 소개해드립니다. 락사마님이신데요. 귀한 결정했네요, 봉디. 저도 두 아이 모두 육아휴직 했던 아빠로서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육아휴직하고 다시 복귀할 거라 믿어요. 회사 다니는 게 더 좋거든요. 제가 락사마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아마도 3개월만 지나도 아, 회사 가고 싶다. 몸이 근질근질하겠죠. 그럴 때쯤 저의 후임 DJ와 전화 통화 연결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제작진? 무료한 일상에 방송이라는 도파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니니모님은 주파수 우연히 돌리다가 제 스타일 음악이 나와서 고정하게 됐는데 유큐 끝나고 오시나요? 옵니다. CBS로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갈지 몰라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런칭될지 아니면 아예 다른 길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저는 회사에서 준 업무를 다시 최선을 다해 제 스타일대로 수행하려 합니다. 니나모님, 아니 니니모님, 잘 계십시오. 권민주님은 후임 DJ 부담감이 엄청나겠어요.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분이 멘탈이 강한 분입니다. 우리 봉팔님들도 후임 DJ가 이봉규의 미키17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수토박이님 신청해 주신 곡 제이 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리고 이한철입니다. 슈퍼스타.

제대빛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옥수 토박이님의 신청곡, 이한철의 슈퍼스타 625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기 먹돌 3남매님이십니다. 저 오후 2시만 되면 졸았는데 봉디를 알고 난 후로 회사에서 안 졸아요. 그런 저를 두고 어딜 가나요? 제 오후는 어쩌죠? 흑흑. 다시 돌아와야만 해요. 회사에서 원래 졸았다면 저녁에 수면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제 1시간씩 더 일찍 잠을 청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라디오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가요 듣는 이런 요행은 피하시고 진급에 박차를 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매정하게 해야 제가 떠날 수 있어요. 원래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여전히 사랑하면서 매정한 말을 던지며 가! 가라고! 이렇게 이별을 구하는 거. 가세요. 아기 먹돌 3남매님. 6084번님의 사연입니다. 투병 중인 엄마랑 라디오 듣다가 너무 놀라서 서운한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엔 6년째 항암 중인 저희 엄마에게 와서 어떤가요 틀며 조용한 병실에서 혼자 있는 엄마를 위해 봉디의 위트와 텐션을 맡기고 근무하러 왔는데 엄마가 봉디 특유의 웃음소리 들으면서 따라 웃곤 했거든요. 저희 모녀 너무 놀라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연락이 와 이렇게 아쉬운 마음 전합니다. 엄마가요, 추억은 큰 재산이니 꼭 필요한 것이라 봉디의 육아휴직 응원한다고 전해달라 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께도 안부 꼭 전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님 어서 회복하시길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375번님, 남편이랑 아이랑 수원 농업박물관 왔다가 집 가는 길 듣고 있습니다. 남편이 봉디 너무 좋아요. 그냥 좋대요. 성현이 아빠 힘내라고 한 번만 불러줘요. 그럼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신청곡 남는 자리 있으면 녹색지대 노래 좀 부탁해요. 승현이 아빠 힘내요. 저도 농업박물관 한번 가야겠네요. 녹색지대 준비했습니다. 사랑을 할 거야 들어보고요. 앞서서 김민종부터 듣겠습니다. 마이바우저님 신청해 주신 착한 사랑.

0: 아빠, 아빠! 이 글자가 뭐야?
1: 그거 봉이야, 봉.
0: 그게 뭔데?
2: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3: 봉은 한결같은 텐션입니다. 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봉규의 마음. 어떤 가요가 챙겨드립니다. 오후 2시 5분엔 이봉규의 어떤가요?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봉규였던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김현철의 곡 32도 여름입니다.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네.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조정시 국회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인 오늘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신속하게 개헌 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며 지혜를 모으자며 의장 직속

0: 입법 개정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지난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해 대규모의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대해 2020년 선거 기간부터 수년에 걸쳐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여겨지는 선거 데이터 침해를 실행했으며 그 결과 중국은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응답이 1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성인 2,648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7%로 지난 2월 조사와 동일했지만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은 15%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 중 3분의 2가 강력 지지를 택했던 첫 임기 때와 비교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지휘라인인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지휘라인이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던 8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7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새로운 노트를 펼치면 첫 장에 뭘 써야 할지 괜히 망설여집니다. 첫 번째 글씨를 잘 써야 될 것 같고 삐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좀 삐뚤빼뚤하면 뭐 어떤가요? 낙서가 가득해도 지우개 자국으로 얼룩져도 무언가 빼곡히 적혀있는 노트가 결국 나만의 진짜 역사니까요. 오늘 하루라는 페이지에 무엇이든 일단 적어내려가는 멋진 시작을

0: 샤키라의 Try Everything,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Hop 하유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진짜 귀엽고 예쁜 수첩을 하나 샀거든요. 근데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여기에 뭐라도 적어야겠다고 샀는데 딱 첫 장을 펼치자마자 와, 글씨 예쁘게 써야 될 것 같고 망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첫 글씨를 써내려가는 게 은근 어렵더라고요. 꽤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뭘 이제 끄적끄적 하게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뭐든 일단 해보고 시작해보고 이런 도전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도전이든 여러분이 무얼 하시든 그 시도, 그 시작을 제가 또 힘차게 응원해 드릴게요. 하유진의 Like Hip-Hop,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2: 대학교.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CBS 뮤직 차트 11위 퀸 앤 데이비드 보이가 함께한 Under Pressure였고요. 김도윤님 신청곡 보이 조지의 Crying Game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5045님이 아 오늘 오랜만에 쉬는 날 뭐 할까 고민만 하다가 하루가 가고 있는데요. 그냥 이 시간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하셨어요. 맞죠, 맞죠. 우리가 보통 이게 휴일에 뭐 하려고 계획 세우는 거 잘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와 뭐하지 하다가 그냥 늦잠 자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단비 같은 휴일 얼마나 좋습니까? 반면에 또 휴일에 울상짓는 분들도 계신데요. 4927님은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떠들어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아 학원도 쉬고 이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라고 이 막막한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하, 그러게요. 엄마 아빠의 고민은 또 끝이 없죠. 쉬는 날이 아닌데. 하, 그럴 땐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얘들아 음악 듣자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제가 음악 들려드릴게요. 에어서플라이입니다. I can wait forever. 0224님이 보내주셨고요. 5359님 신청곡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들어보자.

하요진의 라이키팝.

홀의 Celebrity Skin, Calling의 Wherever You Will Go, 그리고 Third Eye Blind의 Never Let You Go였습니다. 장기영님, 그여와 해피송, 라이키 팝으로 팝이 뭔지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하셨네요. 아, 또 CBS의 이 팝 3대장이라고 하면 너무 제가 훅 끼어있는 것 같죠? 어우, 이 짱짱한 라인업에 라이키 팝을 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감사해요. 라이키 팝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고 있고 특히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팝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으셨으면 라디오 청취율 조사 많이 많이 응답해 주시고 하효진의 라이키 팝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표 님이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대답할 대사를 각색 각본까지 다 해놨거든요. 근데 아직 전화가 안 와요라고. 어머, 이렇게 준비되신 분이 계신데 전화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라이커님들 응원 받아서 힘낼게요. 파이팅! 스모키 로빈슨이에요. Being with you. 양평택님 청해 주셨고요. 8714님이 보내주신 곡 버니 타일러의 It's a Heartache 들어보자.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펜싱부 소년들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우정, 뮤지컬 비더슈텐트입니다. 이 공연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대학로 링크아트센터 드림 드림일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이승현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에닉마의 Return to Innocence. 이 노래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기분 좋은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 정보입니다. 재연절인 오늘도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서울도 어제보다 높은 31.7도의 낮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이 시각 이후로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내릴 비의 양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0: 낙뢰와 강풍을 동반해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와 강원도 지역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 연구실.
5: CBS 경제 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 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 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서 히트 펌프라는 단어 부쩍 자주 들리시죠? 기후 대응과 전력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이 냉난방 기술이 유럽 시장을 휩쓸더니 이제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히트펌프가 정말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히트펌프 시장의 가능성은 어떤지 이 분야 전문 연구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7: 또 눌어붙었네.
8: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어로 KIST죠. 허성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십니까.
9: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이 날씨가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네. 뭐 유럽에서는 에어컨과 또 난방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이른바 히트펌프가 뭐 등장했다, 이런 얘기를 종종 이제 외신 통해 듣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냉난방 또 기후 대응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른바 히트펌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좀 앞서서 평소에 이제 박사님이신데, 네. 그 키스트에서 어떤 연구 주로 하시는지, 정말 히트펌프 기술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10: 아, 네. 먼저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전자융합소재연구센터에 있는 허성훈이라고 합니다.
9: 아, 전자융합? 예. 네.
10: 주로 소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히트펌프 기술은 이미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연구 중이고 이미, 네. 시제품도 나온 만큼, 예. 기술의 성숙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좀 이 청취자들께서 아직 히트펌프가 한국에선 본격화되지 않아서 좀, 네. 어색할 수도 있을 거, 제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10: 네.
9: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 이건 다 우리가 아는 거고, 에어컨, 네. 보급률도 한국은 굉장히 높은 수준, 90% 이렇게 되거든요.
10: 네, 네, 맞습니다.
9: 그런데 또 청취자들께서 알고 있는 거는 시스템 에어컨,
10: 네.
9: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 이거는 난방과 냉방을 같이 하는 거다.
10: 네.
9: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도 알고 계세요.
10: 네네.
9: 그러면은 히트펌프는 시스템 에어컨과는 같은 겁니까? 아니면 조금 기술적으로 다른 겁니까?
10: 원리는 똑같습니다.
9: 원리는 같아요.
10: 원리는 똑같은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네. 히트펌프라고 하면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장비를 뜻하고, 에어컨이라고 하면 냉방을 목적으로 하죠. 그리고 특수한 히트펌프의 경우에는 냉방과 난방 모두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히트펌프도 분명히 있습니다.
9: 네.
10: 제가 히트펌프에 대해서 조금 정의부터 조금 말씀드리는 게,
9: 네.
10: 좋을 것 같은데요.
9: 맞아요.
10: 히트펌프라고 하면은 히트가 열이죠. 열을 펌핑한다라는 뜻입니다.
9: 네.
10: 이게 처음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열이라든지 열역학은 증기기관의 개발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9: 그래요.
10: 1800년도에 이제 증기기관차가 생기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열 기관, 열 효율 같은 게 정말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너지 변환을 할 때 100%가 될 수가 없다.
9: 네.
10: 열 기관의 경우에도 우리가 뭐 석탄이나 석유를 떼었을 때 그거를 100% 온전히 기관차나 자동차를 움직일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9: 네,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죠.
10: 손실이 발생해서, 네. 일부만 쓸 수 있죠.
9: 네.
10: 그리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가장 최고의 효율을 우리는 카르노

0: 효율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 당시에 등장했던 이제 카르노 효율 외에 또 유명한 분이 계신데 윌리엄 톰슨이라는 분이 1850년도에 새로운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기존에 카르노 효율이라는 건 이미 있었고요. 이제 카르노 효율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올 때 최대 낼 수 있는 효율을 뜻하는 건데
1: 네.
0: 윌리엄 톰슨이라는 분은 어떤 걸 제창했냐면 낮은 온도에 있는 열에다가 에너지를 주었을 때 이 낮은 온도의 열이 높은 온도로 올라가게 될 수 있다. 이게 일종의 히트펌프입니다. 처음에 히트펌프 개념을 제시했던 분이고 이분이 나중에는 그 자기를 받으셨어요. 남작 자기를 받으셔서 케빈 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현이 얘기하는 절대 온도 켈빈의 이제 이름을 이분의 이름을 딴 겁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히트펌프라는 건 말 그대로 열을 펌핑하는 기관이라는 뜻이고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물을 떠올릴 수 있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펌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물을 낮은 수위에서 높은 수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1: 아, 에너지를 사용해서.
0: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탱크에 물을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양수 발전으로 쓸 수 있게 되는
1: 맞아요.
0: 거죠. 열도 마찬가지인 게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필연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성질을 우리가 히트펌프를 쓰게 되면은 낮은 온도에 있는 열을 높은 온도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낮은 온도에 있는 열을 잡아서 뭐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게 히트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에어컨이나 히트펌프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용어고 히트펌프라는 용어가 1850년도에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히트펌프는 열을 끌어다가 난방으로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제시가 되었지만 에어컨의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실내에 있는 열을 끌어다가 외부로 배출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실내에는 더운 열을 밖으로 빼낸다는 맞습니다. 거죠.
0: 그래서 히트펌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러면 히트펌프는 히트펌프는 난방용으로만 사용도 하나요? 그러니까 냉방용으로는 그냥 기존의 에어컨이 존재하고 히트펌프는 겨울에 난방용으로만 사용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실내에 공존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까?
0: 기존에는 히트펌프라고 하면 난방용으로만 개발을 했었고
1: 예.
0: 냉방용으로 있는 에어컨이랑 두 개를 같이 썼었습니다.
1: 아, 유럽 쪽에서?
0: 네.
1: 예.
0: 최근에는 하나의 냉매만으로도 난방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냉방이 목적으로 할 수 있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냉난방 겸용으로 쓸 수 있게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박사님 보기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기에 합쳐서 냉난방을 겸용으로 하는 게 효율에 있어서나 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전력 소비에 있어서나 탄소 배출에 있어서 훨씬 좀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0: 에어컨 목적으로 하는 이제 기계에 사용하는 냉매랑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히트펌프에서 사용하는 냉매랑 사실 조금 다릅니다. 두 개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냉매도 있고 에어컨에 효과적인 냉매가 있고 히트펌프에 효과적인 냉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적으로는 크게 세이브할 수 있죠. 굳이 에어컨과 히트펌프를 둘 다 설치할 필요가
1: 그래요.
0: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난방을 할 때는 주로 보일러를
1: 맞아요.
0: 난방을 하게 되죠.
1: 네.
0: 그러면 이제 마룻바닥이 따뜻하게 만들어지는
1: 맞아요.
0: 게 목적인데 에어컨의 경우에는 공기로 이제 시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달라요. 유럽의 경우에는 바닥을 데울 필요가 없고 공기만 데우면 되니까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고 아니면 공기를 차갑게 만들 때 하나의 히트펌프만으로도 냉난방을 둘 다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히트펌프를 사용한다는 것은 보일러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목적이 다르죠.
1: 겨울이 추우니까.
0: 네.
1: 네. 그래요. 또 한 가지. 저희 제가 있는 직장에서도 한 10년 정도 됐죠. 10여 년 됐는데 이 라디에이터를 뭐 시스템 에어컨으로 바꾸면서 한 에어컨에서 이제 찬 바람도 나오고 또 더운 바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EHP 전기 히트 펌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건 정확한 용어 맞습니까?
0: 제가 그쪽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하는 말씀하신 그 용도가 히트 펌프 용도가 많고 최근에 정부 기조상 지금 밀어붙이는 분야는 이제 가정용 히트 펌프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산업용 히트 펌프는 이미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대형 빌딩에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빌딩이라든지 상업시설에서는 냉난방을 할 때 이미 히트펌프를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기 중으로 찬 바람이나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미 히트펌프를 사용한 난방일 경우가 높습니다.
1: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존에 이 에어컨은 많이 보급이 돼 있으니까 가스 기반의 그러한 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을 높이는 좀 바람직한 면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스 보일러 기반의 난방 시스템을 히트 펌프로 대체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좋은 게 친환경 냉

0: 냉난방 기술이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친환경 냉난방 기술이다.
1: 네.
0: 요 친환경의 근거는 이제 어디에 있는 겁니까?
1: 친환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효율이 있습니다. 보일러의 경우에는 전기를 쓴다든지 가스를 쓰게 되면은 가스나 전기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열을 만들 때는 100% 이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스 보일러 시장에서 정말 경쟁력이 높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더라도 효율은 97%, 98% 수준이거든요. 에너지라는 게 없던 데서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스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0: 맞아요.
1: 효율이 100%가 넘게 될 수 없지만 히트펌프의 경우에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외부 있는 열을 가져올 때 전기를 쓰게 되기 때문에 전기를 1만큼 쓴다 하더라도 열을 3, 4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효율로 치면은 보일러보다 3배, 4배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0: 그럼 훨씬 더 그런 면에서 탄소 배출이나
1: 네.
0: 또 화학 어떤 다른 환경오염을 시키는 거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고
1: 네.
0: 비용도 궁극적으로는 좀 낮출 수 있을까요?
1: 우리가 기대하는 소비하는 연료비는 이제 수입하는 연료비는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현재의 관건은 히트펌프 도입 비용 자체가 장비 자체가 보일러보다는 비싸다는 거죠.
0: 초기 투자비가 좀 네. 비싸군요.
1: 많이 비쌉니다.
0: 그래요. 또 한 가지 이게 좀 전문적일 수도 있는데 히트펌프 중에서도 뭐 공기열을 쓴다.
1: 네.
0: 또 뭐 지열 이거 땅에서 오는 열이죠.
1: 네.
0: 수열 물.
1: 네.
0: 이것도 다 히트펌프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개발하는 건 주로 공기열을 맞습니까?
1: 히트펌프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열을 끌어다가 실내로 넣어줄 때 사용하는 게 히트펌프면 외부에 있는 열을 어디서 가져올까가 관건입니다.
0: 그렇죠.
1: 공기 중에 있는 열을 가져오면 공기열 히트펌프가 되고요. 물 속에 있는 열을 가지고 오게 되면 수열 히트펌프가 되게 되고 땅 속에서 열을 가져오게 되면 지열 히트펌프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했던 거는 지열 히트펌프 또는 수열 히트펌프고요. 공기열 히트펌프는 우리나라에서.
0: 해외에서.
1: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요.
0: 예.
1: 대형 빌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롯데타워에도 이미 수열 히트펌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0: 그렇군요. 예.
1: 그리고 최근에는 코엑스에도 이제 지열 히트펌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공기열 히트펌프입니다.
0: 네.
1: 즉 공기 중에서 열을 가져와서 실내로 넣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컨이랑 원리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에어컨 같은 실외기 하나만 두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는 특수한 게 해외랑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문화라는 건데
0: 맞아요.
1: 아파트 문화에서는 만약에 10층에 있는 주민이 히트펌프를 도입하고 싶다 해도 수열이나 지열을 쓸 수가 없죠.
0: 맞아요.
1: 땅에다 박을 수가 없기
0: 그래요.
1: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보급이 되어야지만 모든 가정에서 이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죠. 올해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가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열 히트펌프나 지열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서 이런저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다가 올해 이제 개정이 됨으로써 재생에너지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 등이 많이 기대가 될 것으로
0: 그래요.
1: 보입니다.
0: 방금 박사님이 그 아파트 얘기를 뭐 네. 어쨌든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아파트 동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 동네에서 히트펌프로 난방을 해야겠다. 효율도 좋고 이래서 한다면 이게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가구에 다 하나씩 히트펌프가 들어가는 방식입니까?
1: 그것도 이게 많습니다.
0: 크게
1: 뭐 시스템 에어컨처럼 말씀하신 시스템 에어컨처럼 크게 하나를 도입을 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을 해주는 방식도 있는데요. 그 방식의 경우에는 지역 난방과 약간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0: 그렇죠. 맞아요.
1: 지역 난방이 이미 공급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히트펌프를 사실은 다시 또 추가로 공급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개별 난방을 하는 이 가스보일러를 쓰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가정별로 따로 이제 히트펌프를 설치해야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는 의무적으로 가스보일러라든지 지역 난방이 공급되게 되어 있는데
0: 맞아요.
1: 제 뭐 말씀해 주신 뭐 시스템 히트펌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새로운 방식의 난방 시스템을 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립니다.
0: 그래요. 최근에 유럽에 폭염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네. 유럽은 왜 에어컨 설치를 안 하냐 이게 문화냐 뭐 돈이 없는 건 굳이 아닐 텐데 왜 이러냐 네. 이런 얘기 지금 외신에서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그런 얘기와 이제 곁들여서 유럽에서는 히트펌프를 이 해법이라고 한다. 히트펌프 많이 설치했다. 뭐 독일 네. 이런 나라에서. 그럼 유럽에서 히트펌프를 쓰는 거는 이거는 냉난방을 같이 하는 히트펌프를 얘기하는 건가요?
1: 유럽에서 사용하는 히트펌프는 주로 난방 개념이었습니다.
0: 그래요?
1: 네.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가정용 히트펌프가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0: 아, 난방용으로 주로 네. 예.
1: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한 1970년도부터 가정용 히트펌프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0: 그래요.

0: 가스를 쓰는 게 아니고. 네.
1: 그 당시에 오일 쇼크가 있었죠.
0: 맞아요. 70년대.
1: 오일 쇼크 이후에 이제 오일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난방을 목적으로 우리 유럽이나 미국은 주택 개념이 크다 보니까요.
0: 맞아요. 단독주택 개념이 크니까.
1: 주택에서는 지열 히트펌프가 충분히 보급이 될 수 있고.
0: 설치도 용이하죠.
1: 설치도 용이하고 그래요. 비용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난방 목적으로 히트펌프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보급된 히트펌프를 냉방으로 이제 전환시키거나 냉난방 겸용의 히트펌프로 대체하는 이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0: 그런 흐름들도 생기는군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일조합니까?
1: 우리나라에도 냉동 공조 회사들이 많죠.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경쟁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미 70년대부터 미국이나 유럽은 히트펌프를 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추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급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나? 이 시장은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까?
1: 시장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사실 잘 네. 모르는데 그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독일에 유럽에 수출하는 거 막지 않았습니까?
0: 네, 예.
1: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이제 겨울에 이러다가 얼어 죽는 거 아니냐 이러면 난리가
0: 네.
1: 났어요.
0: 예, 맞아요.
1: 그러면서 이제 가스로 사용하던 기존의 보일러 시설들이 일부 있긴 했는데 그런 것도 전면적으로 히트펌프로 대체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국가적으로도 크게 히트펌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탄소 중립 기조가 훨씬 더 강하다 보니까 미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맞아요.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고 일부 뭐 추운 북유럽 국가에서는 거의 대부분 히트펌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한국은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은 이미 뭐 많은 가정에서 이 에어컨은 뭐 거의 다 보급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그리고 난방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난방은 또 겨울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1: 네.
0: 보일러라든지 또 지역 난방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독립적이든 아니면 공동이든 이렇게 난방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또 가스 보급률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인데
1: 네.
0: 거기에 굳이 또 이런 히트펌프를 가져오면 그럼 기존 시스템을 교체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신규 건물에만 짓는 거야 이거 뭐 중복 투자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1: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뭐 많은 이해관계가 또 들어가게 되고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를 다 뜯어내고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건지
0: 네.
1: 아니면 히트펌프는 새로운 건물에만 적용되는 건지
0: 그래요.
1: 조금 뭐 의견이 있습니다.
0: 네.
1: 현재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방향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뭐 도시에 거주하게 되면은 가스라든지 지역 난방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0: 네.
1: 하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 여전히 그렇죠. 그 도시가스라든지 지역 난방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런 과정에 이제 우선적으로 히트펌프를 현재 보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좋습니다. 이 히트펌프가 요새는 뭐 냉장고도 뭐 밖에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고
1: 네.
0: 막 AI하고 막 결합해서 스마트하게 네네. 사용하고 막 이러잖아요.
1: 네.
0: 또 뭐 에어컨 막 벽에도 하고 뭐 천장에도 하고 네. 이런 다양하게 지금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히트펌프도 이렇게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겠죠?
1: 아, 물론이죠.
0: 네. 네.
1: 히트펌프도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 스마트 에어컨 하듯이 이미 히트펌프도 기술력 자체는 상당히 많이 고도화가 되어 있고
0: 네.
1: 우리가 기대하는 뭐 AI 시스템이라든지 자동 온도 조절 이런 기능은 충분히 다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스마트 이상의 스마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아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네. 또 뭐 일본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도 세계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는데
1: 네.
0: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이쪽 이 히트펌프 쪽에
1: 네.
0: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1: 우리나라에서 크게 제가 바로 떠오르는 기업은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0: 네.
1: 삼성전자, LG전자, 경동나비엔, 오테캐리어 이렇게 네 군데
0: 회사 우리 다 알고 있는
1: 맞습니다.
0: 그런
1: 보통
0: 회사들이네요.
1: 우리가 보일러 회사라고 떠올리거나
0: 네.
1: 에어컨 회사라고 떠올릴 수 있는 회사가 있죠.
0: 맞아요.
1: 그런 보일러 회사, 에어컨 회사들이 이미 히트펌프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히트펌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히트펌프 사업을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히트펌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니까 해외에서 이미 판매하던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형 히트펌프 제품들을 이제 소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미 해외에서는
1: 네.
0: 다른 국가의 그런 경쟁 기업들과 시장을 좀 선점하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노력하고 있었군요.
1: 네, 이미 해외에서는 열심히 영업도 하고 경쟁력
0: 그렇군요.
1: 있게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 이런 시장이 열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거는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히트펌프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생겼고 또 아무래도 국내에서 보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0: 그렇죠.
1: 라는 기대를 가지고 뭐 최근에는 보일러 회사로 알려져 있던 회사들도 히트펌프를 적극적으로 대체함으로써 네. 보일러 대신에 히트펌프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회사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0: 사실은 이게 단순히 뭐 정부가 어떤 특정 기업들을 지원하고 밀어주기 위한 게 아니고 이게 네. 훨씬 더 효율이 높고 그런 면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1: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고 네. 우리나라가 달성해야 되는 NDC 그렇죠. 2030, 2035 목적에도.
0: 탄소 배출을 줄이는 맞습니다. 거죠.
1: 히트펌프가 빠질 수 없는
0: 많이
1: 중요한 요소입니다.
0: 기여할 수 있는. 네. 우리나라가 일단 가구 수만 해도 2천만 가구 수가 넘으니까요.
1: 맞습니다.
0: 이런 난방은 또 꼭 필요하고 네.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1: 맞습니다.
0: 난방용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제가 일례로 하나 말씀드릴 네. 게 있는데 그 히트펌프가 보급되면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우리가 재생에너지 아니면은 탄소 중립을 외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0: 맞아요.
1: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전기자동차를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주장했던 게 전 세계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전기자동차를 도입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이 정말 막대한데 히트펌프를 도입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이 전기자동차를 도입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난방에 쓰는 에너지가 막대하고 난방에 쓰는 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대체하게 되면은 똑같은 소비 전력의 3분의 1, 4분의 1만 쓰더라도 난방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일론 머스크는 히트펌프 사업을 하지 않죠?
1: 테슬라도 히트펌프 사업에 또 진출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좀 이해관계가 있네요. 그런데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방안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일정한 집에서 살고 살게 될 테니까요.
1: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탄소 배출 제로 사회에서의 주택을 예시를 들면은 주택 지붕에 태양광이 깔려 있고요. 그 태양광에서 발전한 전력을 활용을 해서 히트펌프를 돌려서 집을
0: 난방하고
1: 또 전기차를 충전하고
0: 네, 에어컨은 물론 그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로 당연히 에어컨 돌리고 네,
1: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가정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될 수 있다.
0: 그렇죠. 오히려
1: 강조했습니다.
0: 전기가 충분히 생산되면 팔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렇게 파는 시스템까지도 지금 적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로 가정용 얘기 많이 나눴고 또 정부에서는 가정용 보급에 지금 열심인데요.
1: 네.
0: 산업용 아까 처음에 모두의 산업용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 뭐 제지, 화학, 정유 이런 산업에서도 히트펌프가 쓰인다는데 이거는 네. 좀 기술적으로나 뭐 규모 이런 면에서 가정용과 좀 다른가요?
1: 기술적으로랑 규모적으로도 많이 다릅니다.
0: 네.
1: 가정용 히트펌프의 목적은 난방 아니면 온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0: 맞아요.
1: 우리가 기대하는 온도는 45도, 50도 정도만 도달하면 됩니다.
0: 네.
1: 하지만 산업용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온도의 열이 필요합니다.
0: 그렇죠.
1: 산업용 열은 보통 200도 정도로 말씀하는데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용 히트펌프의 경우에는 이제 폐열 수준, 예를 들면 100도씨 이하의 낮은 폐열을 활용을 해서 버려지는 열이지만 이 버려지는 열에다가 일부 전력을 더 투자를 함으로써 높은 온도로 승온을 시키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70도보다 낮은 온도의 열은 사실은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0: 네.
1: 모으기도 어렵고요. 근데 이런 열에다가 히트펌프를 활용하게 되면은 버려지는 열을 더 높은 온도로 승온시킴으로써 산업에서 쓸 수 있는 산업 산단에서 쓸 수 있는 열 공급원으로 히트펌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상당히 이미 시작이 됐군요.
1: 이미 일부 산단에서는 적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사실을 정부에서도 바로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히트펌프가 언급이 됐고 저도 그 장면을 좀 TV에서 봤는데요.
1: 네.
0: 대통령께서 이 히트펌프 얘기를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이거 네. 중요하다.
1: 네.
0: 이거 앞으로 뭐 다시 좀 더 자세히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언급도 하시면서 특히 지원금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게
1: 네.
0: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는
1: 맞습니다.
0: 부족한 거 아니냐. 또 가정용 전기요금도 개편을 해야 히트펌프가 더 잘 보급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눴어요. 이거
1: 네.
0: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1: 네,
0: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0: 그래요.
1: 예를 들면 히트펌프를 사용하면 제가 효율이 좋다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0: 네.
1: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가스 보일러를 쓰게 되면 가스 요금을 내지만 히트펌프를 쓰게 되면 전기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이게 누진세에 걸려버리면 좀 치명적입니다.
0: 그렇죠. 누진제니까 우리나라가.
1: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에서 이제 한국전력에서 전력 요금을 이제 개편을 함으로써 히트펌프에서 소비하는 전력 요금은 누진세에서 배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히트펌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기세가 누진세로 적용되는 일은 이제 현재 없고요.
0: 네.
1: 이뿐만이 아니고 히트펌프를 도입할 때 들어가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0: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겠죠.
1: 네, 필요한 상황. 네.

0: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고형 냉매 이쪽 연구를 첨단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키스트에서
0: 네.
1: 앞으로 연구자로서 어떤 가진 포부랄까 다음 단계 이런 얘기 간단히 좀 해주시죠.
0: 아, 네. 저는 주로 버려지는 열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열 관리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냉각 기술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보일러, 에어컨, 냉장고, 히트펌프 모두 한 100년 전에 이미 개발이 되었지만
1: 맞아요.
0: 점점점 고도화가 되어 있고 세상이 진화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필요성이 커지고 중요해질 겁니다.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의 최종적인 버려지는 단계는 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열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랑 전 세계가 달성해야 되는 탄소 중립 사회에 조금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아직까지 보급되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았던 그런 기술을 최첨단에서 한번 개발해보고
1: 네.
0: 궁극적으로는 이런 기술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선두에 서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연구가 첨단이면서도 현장 밀착형이고
0: 네.
1: 또 실제 사회에 경제에 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굉장히 보람 있는 중요한 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C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4: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3: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재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이 시도됐던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장은 현 국회 임기 내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출마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권성동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한 법원이 정교 분리 원칙의 훼손을 지적하면서 통일교 자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천만 명 시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의 꽉 막힌 현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와 KB&Co.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0: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18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이 시도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내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가 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다음 세대까지 의미와 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12.3 내란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 성명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제헌절인 오늘 거듭 약속한 겁니다.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출범했다고도 밝혔는데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선 이를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국회로 달려오셨습니다. 덕분에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 국회에서도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는데 조정식 국회의장은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개헌 마무리를 제안했습니다.
4: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개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가칭 모두의 헌법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 시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수하겠습니다.
2: 그러나 국회는 제헌절인 오늘까지도 후반기 원구성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오늘 제헌절 기념식 불참 계획을 일부 철회해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1: 민주당에는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또다시 큰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다음 달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었는데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심야에 이어 오늘 아침까지 두 차례 최고위원회를 열어 결국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지만 불공정 논란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정록 기자입니다.
5: 어젯밤 10시 넘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회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자격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송 의원은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지난 2월 복당하면서 입당 6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김 전 부원장은 복역 중 계좌가 동결돼 당비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탄압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당규에 따라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논란 끝에 최고위는 오늘 아침 2차 회의에서야 예외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 6명 가운데 친정청래계 문정복 최고위원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3대2로 예외 적용안이 통과됐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설명입니다.
6: 이에 예외 적용이 필요한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을 의결하였습니다. 당대표 후보 송영길, 최고위원 후보 김용입니다.
5: 오늘 표결에서 3대3 동수면 부결됐던 상황. 결국 문 최고위원의 퇴장이 두 사람의 출마에 길을 터준 셈이 됐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다른 친청계 최고위원 두 명은 그러나 민주당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반발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청년 김보미 후보도 2022년 전당대회 후보 등록에 실패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사례와 비교하며 불공정이자 비정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CBS 뉴스 김정록입니다.
1: 반도체로 큰 돈을 벌면 그 돈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직원에게 나눠줘야 할까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산업 생태계 전체와 나눠야 할까요? 최근 불붙는 초과이익 활용을 둘러싼 논의를 서민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이른바 N% 성과급 요구를 계기로 반도체 초과이익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기업의 이익이 미래 산업으로 다시 투자될 때 대한민국은 AI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 강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7: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성과가 정부 지원과 원, 하청 노동자의 기여로 만들어진 만큼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0: 기업이여 얻은 천문학적 성과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정부의 지원, 세제 혜택, 전력과 용수 인프라 지원, 그리고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노력.
1: 경영계는 혁신과 위헌 감수의 대가인 기업 이익은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까지 성과를 폭넓게 공유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과 이익이나 추가 세수의 일부를 산업 생태계 기금으로 조성해 소부장 기업과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는 절충안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투자냐, 분배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성과로 어떻게 함께 연결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CBS 뉴스 서민성입니다.
2: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가 미래의 먹거리지만 그만큼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정부가 에너지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의 K-공급망 에너지 자립 확보를 주요 과제로 담았습니다.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자원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원유와 핵심 광물 등은 비축을 늘리거나 해외 공급망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앞당겨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자립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중동 정세 불안과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로 급증할 전력 수요가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 센터에서 예상되는 전력 수요만 합쳐도 2035년 국가 전체 전력 소비 전망치의 약 25%에 달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전환과 건물 전기화까지 더하면 2040년까지 50기가와트 이상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원전 추가 건설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4: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도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기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후 전문가들은 산업계의 전력 수요를 맞추는 데 집중할 경우 재생에너지 100% 전환과 석탄 화력 발전 폐지 등 정부의 기후 목표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발전 설비를 늘리는 공급 대책뿐 아니라 메가 프로젝트의 적정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2: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자 정부가 투자 문턱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어떨지 조혜령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 올해 코스피에서 사이드카가 발동한 횟수는 모두 37회, 서킷 브레이커는 7차례나 됩니다. 지난 5월 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온 뒤 국내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지면서 정부가 진입 장벽을 높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레버리지 보완책을 주문한 지 하루 만입니다. 현재 1천만 원이던 예탁금 기준이 앞으로는 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보유 주식도 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거래 단위도 한 주에서 20주로 대폭 늘어납니다. 레버리지 신규 상품 상장은 중단됩니다. 상품 광고는 물론 이벤트 마케팅도 금지됩니다. 규제안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정부는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 시가총액이 현재 12조 원에서 4조 원까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을 상장 폐지해달라는 투자자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를 보완하는 수준으로는 증시 변동성을 약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요를 억제하더라도 반도체주 변동성이 큰 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살핀 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2: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면서 국내에서도 통일교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관심이 쏠립니다. 나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대법원은 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 정치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에서도 통일교를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종교 법인법에 따라 장기간 반복된

0: 고액 헌금으로 신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지난달 통일교 해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종교단체를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어 통일교 자체를 해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통일교 산하 비영리법인이 정치자금 제공이나 정치권 로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민법에 따른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종교법인의 허가가 취소된 선례가 없어 실제 적용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또 일부는 대규모 신자 피해가 해산의 근거였던 반면 권의원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핵심이어서 관련자 처벌 외에는 다른 조치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 요즘 임대 푯말이 붙은 공실 상가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곤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합니다. 자영업자 천만 명 시대 그 위기 속에 출구는 없는지 현장을 취재한 주영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
3: 네, 안녕하십니까.
2: 자영업자분들을 지금 두루 만나고 왔는데 현장 분위기 정말 심상치가 않죠.
3: 네, 그렇습니다. 상인들을 만나보면 벌기 위해 장사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으려고 버틴다는 눈물 섞인 한탄이 가장 먼저 돌아옵니다.
2: 네.
3: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 5천억 원으로 연체액은 22조 3천억 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사업을 접고 싶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철거비와 대출금 일시 상환 압박 때문에 억지로 문을 열어두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절박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1년째 수원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 사연입니다.
4: 맛집을 한번 만들고 싶다. 6개월 안 됐을 때 대출을 받았어. 버티기 위해서. 금방 까여져 나갔고 그걸로 연명을 하는 거야. 카드 돌려막기 같다는 거야. 지금 빚 1억 가까이 돼.
2: 네, 빚으로 빚을 막는다는 거잖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상인들 그 지원 대책을 많이 발표는 하는데 왜 현장에는 이렇게 닿지가 않는 걸까요?
3: 먼저 정책 성격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희 취재팀이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54개를 전수 조사해봤는데요.
2: 네.
3: 갚지 않아도 되는 순수 지원금이나 바우처 사업은 단 7개, 즉 1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0개 중에 7개 꼴인 70% 이상은 결국 이자를 얹어 갚아야 하는 대출이나 보증 형태였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결국 또 다른 빚인 셈입니다.
2: 그런데 이마저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조건이나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24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최소 12곳의 행정금융창구라는 미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격 조건도 비현실적인데요. 원재료비와 임대료가 폭등해서 속은 적자인데도 단순 연매출 기준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탈락하는 상인이 수두룩합니다.
2: 네.
3: 용인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박모 씨의 목소리입니다.
5: 원가를 빼고 나면 저희는 고수련이 적자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매출만 가지고 지원 대상이 되니 안 되니 하니까 완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가장 힘들 때는 정작 문턱도 못 넘어요.
2: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실질적인 손실이나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맞춤형 심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원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3: 예, 맞습니다. 정보의 양은 많지만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행정 전달 체계의 사각지대가 큽니다. 정보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어 하루하루 장사하기 바쁜 영세 상인들은 복잡한 지원책을 찾거나 준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대출 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6: 단순히 대출을 늘려주는 방식보다는 이러한 방식은 소상공인들을 더욱더 부채 늪에 더 깊이 빠뜨릴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적으로 사상 최대의 부채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자생력을 키우고 안전한 퇴로와 재기를 돕는 근본적인 생존 플랫폼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2: 네, 단순히 얼마를 빌려줄 것인가를 넘어서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주 기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이 좀 도입돼야 될까요?
3: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핵심은 이른바 소상공인 통합 생존 플랫폼 구축입니다. 창업 준비 단계부터 실시간 경영진단, 위기

0: 관리, 그리고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의 안전한 폐업과 재창업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인데요. 빚만 늘리는 대출 확대 대신 매출을 키우고 안전하게 퇴로를 열어주는 진짜 생존 대책이 작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1: 네, 현장의 목소리와 또 전문가의 재언대로 소상공인 정책의 틀이 획기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40%에 육박하며 이른바 아빠 육휴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육아휴직 아빠들은 아이와의 애착이 깊어지면서 행복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회사의 시선과 경력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지난 5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손경식 씨는 16개월 된 아들을 직접 돌보면서 휴직 전보다 아들과 훨씬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3: 저는 주말에 잠깐 봐주는 사람 정도였는데 이제는 역전이 돼서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찾을 때 뿌듯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2: 손 씨처럼 일을 잠시 멈추고 육아에 전념하는 육아휴직 아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4만여 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습니다. 복직을 앞둔 육아휴직 6개월 차 이모 씨도 13개월 된 아들과 문화센터를 다니며 보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 아빠 아빠 하면서 아빠를 엄청 많이 찾아줬어가지고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고 누나라고.
2: 하지만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성보다 적고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인식도 남아있습니다. 직장 내 불이익과 주변 시선을 걱정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아빠가 육아를 하는 게 당연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페널티라던가 없어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4: 쓰는 거를 이렇게 바로 앞거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육아휴직 때문이지 않나.
2: 육아휴직을 경험한 아빠들은 아빠의 육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1: 지난 2020년 대선부터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황금 시간대인 저녁 9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불법으로 탈취했다는 미국 기밀 정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 해당 파일에는 유권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그리고 유권자 등록에 필요한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투표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권자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의회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실제 선거 조작에 관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여론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남발과 이란 전쟁 등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으로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가능성과 미국 선거 시스템 취약점을 강조한 것은 결국 올해 11월로 다가온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7: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은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8: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요?
8: 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 오른 스페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정작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주인공은 그라운드 위의 선수가 아닙니다. 네. 바로 스페인의 19살 신성 라민 야말의 4살짜리 동생 케인입니다. 영국 가디언이 지난 14일 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인데요. 2022년생인 케인이 이번 월드컵에서 뜻밖의 스페인 대표팀의 스타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스페인 안팎의 언론들은 케인을 2026년 월드컵 월드컵의 스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11일 스페인이 벨기에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을 때가 결정적이었는데요. 대표팀이 승리를 마킹하는 사이 중계 카메라가 관중석에 케인을 비쳤고 케인이 장난스럽게 혀를 쏙 내미는 모습이 전 세계에 그대로 중계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 사실 예고된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1: 그래요?
8: 야말은 경기 기자들과 만나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동생이 엄마

0: 전화로 전화해서는 내일 혀를 내밀 거야 라고 말해줬다. 그래서 스크린에서 동생을 보곤 진짜 웃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19번째 생일을 맞은 야말의 동생 사랑은 각별한데요. 내 동생은 내게 모든 것이라며 동생을 사랑한다. 마치 내 아들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스페인 국민들에게 케인은 이미 친숙한 얼굴입니다. 2024년 스페인이 유로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야말이 쪽쪽이를 문 동생을 안고 운동장을 누볐고요. 같은 해 파리에서 열린 발롱도르 시상식에서는 형제가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기도 했습니다. 이제 형의 시선은 오는 20일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와의 결승전을 향하고 있는데요. 형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면 4살 동생은 또 어떤 장면을 예고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1: 결승전에서도 케인의 모습을 찾아보게 되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0: 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식 조언이 화제입니다. 오늘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의 AI 대담에서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최 회장의 답은 이랬습니다.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우상향으로 간다.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1: 그냥 갖고 있어라.
0: 네. 근거로 든 비유가 재밌는데요. AI가 아직 4살짜리 어린아이지만 성인이 되려면 메모리가 쓸 수밖에 없다.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주가 급등락에 대해서는 전망이 좋아지면 올라갔다가 조금 아닌 것 같으면 확 떨어지기도 한다. 너무 빨리 올라서 현실을 적응시킬 때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국 AI 전략에 대한 진단도 내놨는데요. 한국은 토큰 코스트를 낮추기도 힘들고 퀄리티로 미국을 이기기도 어렵다면서 상품이 아니라 지능을 수출하는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1: 네, 재계 총수의 솔직한 조언이 눈길을 끌었네요. 마지막 소식은요?
0: 네, 미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각 어제 유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유학생 F비자와 교환학 방문 제2비자인데요. 지금까지는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사실상 기한 없이 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 DHS의 심사를 거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네.
0: 이 문제는 적용 범위인데요. 신규 비자 신청자는 물론이고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전공 변경 등으로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일부 외국인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학교에 등록하는 이른바 영원한 학생 사례가 있었다며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규정은 연방 관보 개제 60일 뒤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점상 9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학업 중인 학생과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모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특히 박사과정처럼 4년을 넘기기 쉬운 장기 학위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일수록 체류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알아볼까요?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제헌절인 오늘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시각 이후로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현재 대구 등 일부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늘 밤 늦게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매우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낙뢰와 강풍을 동반해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사이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는 100에서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충청도에 80에서 250mm, 남부지방도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경북 북부지역에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 서 내일은 무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서울 지방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3도, 낮 기온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7월 17일 제헌절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이동직, 김동빈, 기술 김주형,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 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제빠르르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밥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케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졌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표결을 거쳐서 예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유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일부 한판 브리핑에서 준비하고요.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는 여야 정치권의 주요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 공제조합 K-핑크.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0: 신규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6: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승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6: 자,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김용호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십니까.
6: 자, 오늘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또 휴일날 세 분 나와주셨는데 오늘 대통령이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7: 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헌절을 맞아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라고 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나침반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상기시키며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라고 했고요. 빛의 위원회를 출범했다는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예. 이는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위인 이른바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6: 빛의 위원회. 그러니까 빛의 혁명 위원회를 좀 줄여서 빛의 위원회 뭐 이런 느낌이겠군요.
7: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른바 빛의 혁명의 어떤 여러 뭐 자료라든지 네. 이런 것들 취합을 하고 기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 자, 한편 이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왔던 국민의힘. 그러니까 제헌절 기념식도 불참한다라는 방침이었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는 없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7: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예. 기간 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나 정점식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는 입장을 선회해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국회 일정에 협조하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0: 정원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0: 반면 장동혁 대표는 기존 입장대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여하는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 예,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저희가 일단 잠시 후에 좀 준비를 하고 일단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비체위원회 등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그러니까 현 정부의 그 명칭이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현 정부가 내세우는 어떤 정치적 가치 이걸 이제 국민주권으로 두고 그리고 지난 어쨌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우리 헌정 체제가 중단에 될 뻔했던 위기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2: 그걸 네. 시민들의 힘으로 막았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기념할 만한 그런 그 날짜이고 기념할 만한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통령령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1: 예.
2: 법정 기념일을 지정하는 건 그래서 행정부의 권한이어서 뭐 대통령께서 저렇게 생각하면은 되겠죠. 다만 이제 야당에서는 아주 반대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매년 12월 3일 날 이 예. 내란당 이게 기억이 되잖아요. 영원히 내란당 굴레 속에 지금 국민의힘은 갇히게 되는
1: 예.
2: 또 그런 어떤 일종의 프레임이 될 수 있어서 야당에서 반대를 할 텐데 뭐 이게 행정부 권한이고 국회가 그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1: 예.
2: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김용호 의원님.
3: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하려고 그러는지도 알겠고.
1: 예.
3: 근데 제가 볼 땐 좀 과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 주권의 날은 누가 보더라도 저는 제헌절이면은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헌절 자체가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고 헌법 공표된 날이고요. 헌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1: 예, 예.
3: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헌절 날 민주주의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공화국이라는 것도 그렇고 국민 주권이라는 가치도 제헌절날 충분히 다 같이 기념할 수 있는 날인데 역사적으로
1: 예, 예.
3: 굳이 아마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네, 그것을 이겨내고 탄생한 정권이다라는 약간 좀 정권 홍보적인 그 뉘앙스 이미지가 부각될 것 같아요. 부각시키고 싶겠죠.
1: 예.
3: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괜히 진영 간의 놀림,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등 이게 여야 간의 갈등에 괜히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잘못됐다는 거 세상이 다 아는 거고요.
1: 예.
3: 또 탄핵 당했고요. 그거는 역사적인 팩트인데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자꾸 기념일이나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하면은
1: 예.
3: 그러면은 60대회나 뭐 부마 행쟁이나 모든 역사적인 사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이 생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권에 따라서.
1: 예.
3: 그래서 그거는 좀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국민주권의 날인데 이게 공휴일로 하자는 거 아니죠? 김승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0: 네, 일단 뭐 공휴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주권의 예. 날이라는 명칭이
1: 명칭만 붙자.
0: 그런 날들은 꽤 있으니까
1: 예, 예.
0: 그런 날 중에 하나로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조금 예. 더 엄밀히 해야 될 거는 좀 민주주의라든지
1: 예, 예.
0: 뭐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혼용해서 쓰이는데
1: 예,
0: 그럼
1: 예.
0: 왜 민주주의라는 단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국민주권을 쓰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1: 예.
0: 왜 주권이라는 것이 더 강조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정치학계에서 예전에 나왔던 얘기를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는 부모 자식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국민 주권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태어나긴 하지만
1: 예.
0: 민주주의가 언제까지나 국민 주권에 의존할 수는 없다.
1: 그러니까
0: 주권이라는 건 특히 선거 때 국민들이 행사를 하는 건데
1: 예.
0: 이걸 사실사철 일상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개념인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때는 이제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리는 것이고
1: 예. 예,
0: 이런 부분들이 또 정치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1: 예.
0: 그 국민 주권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또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말씀하셨던 그 단어의 정의가 너무 광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좀 좁혀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정정유식 원내대표는 제헌절 행사에 참여했는데 장도혁 당대표는 올림픽공원 갔단 말이죠.
2: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여하신 건 잘한 것 같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제헌절 기념 행사는 국회가 주체입니다.
1: 그렇죠.
2: 그렇죠.
1: 예, 예.
2: 헌법을 만든 기관이 국회.
1: 조정식 국회의장이.
2: 예, 국회고. 예. 그리고 국회

0: 주인공인 이제 그런 날인데 아무리 지금 여야 간의 원구성 협상이 공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 뭐 반이 정치적으로는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의미에서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이 참여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 좀 과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1: 예.
0: 협상은 협상이고 그리고 국회가 주인공인 기념일은 기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제헌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때문에 저는 보이콧 했더라면 오히려 야당이 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1: 예.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아쉬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걸 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1: 예.
0: 지금 장동혁 대표를 보고 있으면은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건지 아니면 그냥 국민의힘의 당대표 직함만 가지고 일종의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1: 예.
0: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 내놓은 느낌? 뭐 알아서 하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야 협상이나 원내대응이나 예. 일종의 정치적 기획은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상태인 걸로 보여요.
1: 당대표는 존재할 뿐 지도력은 발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김용호 의원님?
2: 그렇게 얘기하니까 멋있게 들리네.
1: 근데 아, 미화했습니까? 약간.
2: 그 마치 이제 장동혁 대표는 제일 야당의 정말 대표인데
1: 예.
2: 제헌절에 가지 않는다는 거는 저도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 예.
2: 오히려 자꾸 그렇게 되면은 대여 투쟁력의 예봉이 무뎌지죠. 명분을 계속 잃는 거죠.
1: 예.
2: 그리고 리더십에 손상이 가죠. 물론 리더십이 지금 많이 뭐 손상이 갔죠.
1: 예.
2: 지금 리더로서의 어떤 그 품이나 품격은 없고 여러 곳에서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1: 예.
2: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자꾸 그렇게 되면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을 판이에요.
1: 예.
2: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대표로서보다는 자꾸 이제 어떤 전국 재선거 투쟁위원회 위원장처럼 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일정이 겹쳐서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헌절 행사에 보니까.
1: 예.
2: 시간도 달랐던데.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물론 부실 선거의 잘못된 점은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전국 재선거를 명분으로 전제로 하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 움직임은 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네, 대책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꾸 올림픽 공원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은신처처럼 지금 느껴진단 말이죠.
1: 맞아요.
2: 뭔가 애매하거나 뭐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고 이거 대인 기피증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1: 예.
2: 다른 정치인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걸 우리가 6.3 지방선거 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못 보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2: 계속 피하고
1: 예?
2: 텔레그램방에서 그냥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대여 투쟁이라고 하는 그 명분조차도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계속 조롱받는 당대표로 남을 것인지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우리 김수인 평론가도.
3: 네. 사실 제헌절은 야당이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날짜상으로 정부 수립 기념일이 8.15잖아요. 제헌절이 더 이릅니다.
1: 예.
3: 그리고 그 앞에 총선하고 제헌국회 개헌이 있었고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나고 정부 났지 정부 나고 국회 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해볼 수 있는 날이거든요.
1: 대여투쟁의 선동장으로 김수인 평론가를. 예, 계속해 보세요.
2: 네, 아깝네요.
3: 네, 근데 아까워.
1: 인재영이 위원장
2: 일단 아까워.
1: 그럼. 일단 아까워. 그래가지고 네,
3: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그런 전략을 한 것이다.
1: 아.
3: 예, 이 참석을 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1: 예.
3: 장동혁 대표는 거기서 좀 아예 그냥 벗어난 행보를 해버린 게 아닌가. 좀 야당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거기에 좀 부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사실 새로운 초식이어가지고 참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0: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예.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갈 건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 고민은 한 지는 한 6개월 넘고
0: 당대표가 리더십을 많이 잃은 건 사실인데
1: 예, 예.
0: 그렇다고 아예 당대표라는 사람은 젖혀놓고 없는 셈 치고 우리끼리 당을 운영하겠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1: 예.
0: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그걸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1: 예.
0: 본인 나름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될 그런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행위를 하잖아요.
1: 예.
0: 올림픽 공원이 일종의 약간 그 정치적 개토 비슷하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 부실 선거에 대한 정당한 이 항의 시위가 점점 변질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부정 선거, 그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의 선거 불복 시위 비슷하게 돼 있는데 자꾸 당대표가 거기 나가서 전국 재선거를 외치면 저게 과연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정치적 방향이냐. 그런데다가 당내에서 선거 이후에 선거 책임론

0: 물어서 물러나라는 주장이 있었고 지금도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예. 마무리를 못 짓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되면은 좀 당이 모처럼 정치적 기회를 잡은 건데 지방선거 이후에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 그 기회를 지금 못 살리고 있잖아요.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심각히 고민해야 될 상황 아닐까요?
2: 되게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자 이런 건데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영장을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종합특검 실력이 있는가? 이 수사에 대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3: 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예.
3: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 예.
3: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종합특검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총 18명이었는데요.
2: 예.
3: 그중에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 6명이면 3분의 1 정도.
3: 네.
2: 638이니까. 예. 자, 일단 종합특검 수사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종합특검 연장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가만히 있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죠.
3: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2: 예.
3: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게 원 구성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은 의원들에게 국회 상황이 엄중한 만큼 20일 오전부터 경내에 대기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조정해달라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2: 예, 일단 종합특검 이제 구속영장이 좀 줄줄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합특검이 뭐랄까 좀 수사에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법원이 오판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은데
0: 뭐 특검 측의 입장은 해비테일 전략이라 그러더라고요.
2: 해비테일?
0: 수사 막바지에
2: 예.
0: 말하자면 이제 무거운 영장 청구를 집중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영장이 성공하면
2: 네.
0: 그 전략이 통한 거지만 최근 사흘 사이에 뭐 연달아 지금 계속 기각이 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좀 특검이 이게 이제 한번 3대 특검이 수사한 거를 다시 수사하는 건데 그러다 예. 보니까는 이제 성과를 의식해서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고요.
2: 예.
0: 이게 3대 특검이 이제 기소한 사건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2: 예. 예.
0: 그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 유지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 3대 특검에서 혐의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거나
2: 예.
0: 그래서 지금 그 3대 특검 재판에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참고인으로 서고 있는
2: 예.
0: 이를테면 군 관계자나
2: 예.
0: 이런 분들을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나 뭐 부하 임무 수행 이런 혐의로 지금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2: 홍자원 전 차장이라든지
0: 대표적으로 조성현 대령이
2: 조성현 대령도 마찬가지고.
0: 소강대교에서 멈추라고 했던
2: 예.
0: 그 소방사
2: 예.
0: 그 조성현 대령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자기가 이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 예.
0: 지금 참고인이 돼 있는 사건에서 진술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대 특검 쪽에서는 오히려 그 공소유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종합특검이
2: 예, 예.
0: 이런 그 양자 사이의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거든요.
2: 예.
0: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의혹이 있는 건 좋고 연장도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안 예. 끝났는데 그럼 다시 이걸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검경 간에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 가지고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수사 남기면 예. 수사 잘 안 돼요.
2: 예.
0: 그 특검이 마무리 지어야 되고 30일 수사 연장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다만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과를 물론 내야 되겠죠. 그런데 성과를 너무 의식해가지고 이게 무리익지 않은 그런 수사를 하거나 혹은 기진행 중인 재판에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세심히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2: 김영원
1: 그래서 지금 종합특검이 이거 너무 이렇게 가면은 정치특검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을 자꾸 받게 되는 겁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1: 어떤 근거나 증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모든 사건들을 몰아가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원래는 객관적이어야 될 공정해야 될 종합특검이 지금 뭐 18명을 영장을

0: 신청했는데 6명만 발부됐다는 거는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것은 인디언 기후제식 수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것을 뭐 130명에서 150명으로 그 파견 공무원들을 다시 늘리고 계속 이러면은 또 국민적으로도 이거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신뢰는 더 떨어지고 그러면 정치 특검이라는 아마 오명은 더 거세질 것이고 그러면은 명분도 잃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때 사실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가지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죠. 그 대여 투쟁력이 지금 거의 없어요. 장동혁 대표는 계속 올림픽공원으로 가죠.
2: 예.
0: 그다음에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오로지 법사위원장 자리만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원내 교섭을 하려고 하는 제가 볼 땐 너무 유연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당 정말 그 국정 운영에 발목 잡네 이런 얘기 또 나오거든요.
2: 예.
0: 실익이 없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끝이 딱 있는 보이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결국은 필리버스터는 문 닫아야 되잖아요.
1: 무제한이 아니에요. 무제한이
3: 24시간짜리입니다.
0: 예, 결국은. 예. 그래서 그런 전략이 없어요.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더라도 뭐 조건을 가지고 넘겨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당 원내조차도 분열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은 다선 의원들은 또 상임위원장 하고 싶은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2: 예.
0: 시간이 갈수록 그다음에 여론이 좋게는 안 가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폭주하는 민주당에서 공격을 더 예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내대표하고 다선 의원들도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지도부의 문제가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6.3 지방선거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6.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심 개혁과 어떤 그 혁신의
2: 예.
0: 그런 어떤 그 타이밍을 점점 지금 놓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반성해야 될 거죠.
1: 예, 김수진 평론가도 짧게 주세요.
3: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속영장 다수가 기각됐다는 거는 특검의 뭐 수사력 부진이든 혹은 오판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는 되기 때문에
1: 예.
3: 좀 특검 입장에서도 더 유의했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물론 단정하면 안 되는 것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유죄가 나온 사례들도 다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는데 이걸 예. 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데
1: 예.
3: 뭐 증거인멸이나 이런 염려가 크지 않 않을 때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1: 예.
3: 이 부분은 특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검찰이나 경찰도 혹시나 이제 법정으로 안정적으로 가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좀 과도하게 0.5심에서 기선을 제압한다. 약간 이런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3: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구속되지 않은 상태 재판을 받아라 뭐 이런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 존폐에 대한 지금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이거 보안 수사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쟁은 둘로 나뉜 상태이긴 한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유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갤럽 조사군요.
3: 네, 한국갤럽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1: 예.
3: 무선전화 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3: 검찰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 의견인지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 의견인지 물었더니
1: 예.
3: 유지 의견이 61% 폐지 의견이 23%로 유지 의견이 크게 우세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참고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26%였는데요. 유지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2.3배 정도가 나왔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해서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힀 지지자가 아닌 쪽이 더 많았다라고
1: 그렇죠.
3: 하는 거거든요.
1: 예.
3: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나타났고요.
1: 예.
3: 호남 지역에서도 55대 28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자,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작년에 검찰청법 개정할 때 그 비슷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여론이 80%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보안 수사권이 이게 그토록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뭐 실제로 그렇고요.
2: 예.
4: 또 최근에 그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들
2: 예.
4: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여론도 바뀌고 있고 국민의 저 민주당 지지층 여론도 바뀌고 있고 민주당 내부 의원들의 의견도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2: 예.
4: 저는 이걸 너무 서둘러 가지고 8월 17일 전에 폐지로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 여론을 좀 이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2: 예. 김용우 의원도 말씀 주시죠.
0: 예.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도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이거 무리하게 그냥 한 번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외 조항을 좀 두고
2: 예.
0: 좀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입장이잖아요. 그게 저는 많이 퍼졌다고 봅니다.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나 친명 그 당원들에게는 그래서 여론이 예, 좀 보안 수사권 유지 쪽으로 서서히 돌아간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이제 장윤기 그 살인 사건 그게 컸죠 이번에.
2: 예. 예,
0: 그런 것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제 정청래 의원 등 예, 강성.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마치 무슨 어떤 그 과거 운동권식으로 어떤 혁명하듯이 하나의 깃발을 들었단 말이죠. 검수완박에서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검찰개혁의
2: 예.
0: 상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건데 근데 정책이라는 게 어떤 이념을 그대로 정책으로 만드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예, 이념과 정책은 분명히 다릅니다.
2: 예.
0: 그 이념 이상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 때는 굉장히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소위 686 운동권 이 화염병 짱돌 출신의
2: 예.
0: 어떤 정치인들이 그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생각이 되는데
2: 예.
0: 어쨌거나 지금 이건 일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 예.
0: 그래서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생각이 맞는 거예요. 예. 예외를 좀 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쪽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뭐 일단 민주당 밖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2: 예, 예. 자 일단 뭐 관련해서도 이제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관태 의원 간의 토론이 다음 주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 토론 네. 전망을 좀 사실 해보시면.
3: 근데 사실 구도가 차라리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민주당의 찬반 의원끼리 토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겠다.
2: 아.
3: 왜냐하면 지금 보안수사권 유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2: 그렇죠.
3: 그거를 실익을 정치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2: 예.
3: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당내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토론해서 성동격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야권 쪽으로 시선이 못 가도록 민주당에서 먼저 토론을 했었어야 되는 일 같은데.
2: 그렇죠.
3: 근데 이게 묘한 것이 지지층에서는 다수가 유지 의견인데
2: 예.
3: 당내 의원들 중에 유지 의견을 낸 사람들은 당원들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2: 예. 예.
3: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여론 때문에 좀 한동훈 의원한테 유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어떤 정치인이든 뭐 토론 실력을 떠나서
2: 예.
3: 여론 다수가 등 뒤에 있으면
2: 예.
3: 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3: 그런 점들을 어떻게 또 그러면 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2: 예.
3: 이건태 의원 입장에서도 또 또 여러 가지 고심이나 또 어떤 카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또 생각해 봅니다.
4: 저거 왜 수용했는지 모르겠어요.
2: 아니 저 이건태 의원이
4: 아니 저 여론을 보세요. 저 토론 수용하면 100% 불리하죠. 게다가 이분이
2: 예, 예.
4: 대장동 변호사 본인은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2: 네.
4: 그 이미지가 그렇게 네.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좋은 이미지일 수가 없거든요.
2: 예, 예.
4: 그리고 저는 검사 토론은 좀 그래요. 차라리 경찰 출신하고 검찰 출신하고 토론을 하면 모르되
2: 예.
4: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가 이것 때문에
2: 예.
4: 교통정리가 안 되고
2: 그렇죠.
4: 내부가 막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
2: 예.
4: 굳이 한동훈 의원하고 토론해서 한동훈 의원 좋은 일을 시켜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사실 한판 승부에서 거의 성사가 될 뻔하다가
4: 예.
2: 아. 이건태 의원 측에서 이제 JTBC에서 하겠다라고 아. 해가지고 이제 JTBC 목요일로 하게 됐는데
4: 예. 놓쳤네. 아이.
2: 지켜보시죠.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한판 브리핑 피핑 여기까지 김승인 평론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

0: 를 위한 준비, 기술 자료 인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 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

0: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할 분, 소중한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엘레강스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 김유정 의원님 잘 아시죠? 우리 정옥임
2: 네.
1: 의원님.
2: 네.
1: 예.
2: 되게 그 좋아하는 정옥임 의원.
1: 아, 좋아하십니까?
3: 아, 네. 우리 서로 되게 친해요.
1: 어, 그러시군요. 네. 아유, 좋아요, 좋아요. 오늘도 멋진 토론 부탁드리고,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어젯밤에 이 또 갑자기 송영길 의원이랑 김용전 부원장 후보 자격 없다, 출마 자격 없다 하면서 충돌을 했어요. 결국 이제 오늘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두 분에 대한 후보 자격 일단 투표를 통해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김용전 의원님 말씀하실 차례인데 마이크 가까이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2: 네.
1: 예, 그렇게 네. 오셔가지고 예, 자, 민주당 괜찮습니까?
2: 네. 글쎄요, 이거를 그 사전에 후보 등록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1: 정리.
2: 예, 미리 조금 얘기를 했었어야지. 매번 뭐 할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1: 그러니까 이게
2: 무슨 선호 투표제 가지고 얘기하다가 예. 청년 최고위원 선출직 얘기하다가 또 예. 이제 후보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러면은 집권 여당이 이게 뭐가 됩니까?
1: 예.
2: 당의 위신이 떨어지는 이런 일을 왜 이제 와서 뒤늦게 이렇게 예. 문제 제기를 하며 이러는 예. 건가? 그리고 문제 제기한 쪽이 이제 이를테면 소위 친천계 최고위원들인데
1: 맞아요. 예.
2: 최고위원들은 문제 제기하고 정청래 후보는 뭐 대승적으로 뭐 동지들이고 다 포용하고 뭐 본인들이 역할 분담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1: 굿카 패드카.
2: 네, 그래서 누나 다 뻔히 보이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그냥 어제 결론 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1: 예, 예. 그렇죠.
2: 굳이 뭐 이렇게 오늘까지 갈 문제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누가 봐도 이거는 김용 전 부원장이나 송영길 후보나 마찬가지로 늘 뭐 정치 검찰의 패 이런 얘기 해 왔어 놓고 이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문제 삼는다, 자격을 문제 삼는다라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1: 예.
2: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사실 이게 선호 투표제 갖고 당원 단계 위반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자격 후보 자격 논란이 있으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이번이 지나갔지만 선거 끝나면. 이것도 이거 사실 이거 좀 불공정한 선거였다 가처분 막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긴데 우리 정욱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3: 그 선호 투표제도 네. 그렇고 이번에 자격 논란도 그렇고
1: 네.
3: 외연상 보기에는 지금 친천계가 이렇게 한 발 양보한 것 같은
1: 네.
3: 그런 모습을 계속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그 단어가 짜고 치는 고수돗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서로 그러니까는 뭐 그 문정복 의원의 주장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요번에 그 대승적 그다음에 동지 굉장히 이렇게 귀에 지금도 이렇게 메아리처럼 들리는데요. 그 이렇게 해갖고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1: 예.
3: 하잖아요.
1: 예, 그렇죠.
3: 근데 다들 민주당 사정을 아는 분들은
1: 네.
3: 결국은 다 인정할 거라고 이미 얘기했었고
1: 예.
3: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 그다음에 동지 그 발언이 이렇게 오래 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약간 의도한 것 같아요. 정청래는 이렇게 계속 두들겨 맞고 2대1로 맞고 3대1로 맞아도 내가 이렇게 넓은 가슴의 소유자다 뭐 이런 이미지 메이킹도 조금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1: 예.
3: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 잡고 이러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피로감? 이런 것들은 표출이 되는데
1: 네.
3: 가관인 것 같아요.
1: 가관이다. 가관이다. 가관소 의원님.
4: 그 지난번 선호투표제에 대한 신경전
1: 예.
4: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1: 아,
4: 이게 예외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예외 규정
4: 원칙적인
1: 있죠.
4: 규정인 원칙, 이러, 예. 이러하지만 예외 예. 규정이 있는 거여서 그 예외 규정에 해당 안 될 그 이 사례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논란을 그렇게 크게 벌인 문제가 아니었는데
1: 예.
4: 최고위원회를 두 번씩이나 한 게 일종의 신경전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그만큼 지금 그 전당대회가 감정적으로 지금 과열돼 있는 측면이 있고요.
1: 예.
4: 그리고 정청래 후보 측의 언더독 전략도 있는 거죠.
1: 예.
4: 내가 이렇게 좀 불리하게 대통령도 나를 핍박하고

0: 룰도
1: 계속 우리 양보하고 있고
0: 후보들도 협공하고 그리고 룰과 관련해서도 우리 쪽에서 계속 양보를 하고 그런 이제 결집해달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당원과 지지층한테 보내는 게 아닌가 싶고
2: 예.
0: 실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이제 주도할 때는 이번 전당대회를 사실 대비하고 준비한 거잖아요.
2: 예.
0: 그리고 최대한 당원들의 말하자면 표를 결집해서 지금 이 당내 분위기를 뚫고
2: 예.
0: 이 전당대회에서 이기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 선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0: 투표율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아. 원래 이게 전당대회 민주당 어느 정도 투표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절반 정도 하죠. 50%
3: 못하기도 하죠. 40%
0: 네. 제가 알기로는 높아도 한 5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3: 네. 이번에 좀 높아질 것
0: 같아요. 이번에는 높아지기도 할 거고 정청래 대표 입장은 높여야 되는 거죠.
2: 아.
0: 최대한 어쨌든
1: 나와라.
0: 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중요 변수 중에 하나가 투표율일 것 같아요.
2: 자 우리 김영호 의원님은
4: 그러니까 뭐 6개월 당비 뭐 이런 거가 지금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2: 예.
4: 그러니까 민주당 밖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예. 이런 때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죠.
2: 아.
4: 당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2: 예.
4: 저는 저런 거는 문제 삼아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뭐 6개월 당비보다는 예를 들면 김용 부위원장 이분이 출마하는 데 있어서 아니, 대법원 판결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완전히 예. 피의자 지금 그 2심까지 징역형이잖아요.
2: 예.
4: 이거 지금 선고를 받고 지금 보석 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더 문제 아닌가요? 뭐 당비 이런 것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사실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2: 예.
4: 야 이렇게 요새 그렇지 않아도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도 지금 굉장히 뜨겁고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라는 막 용어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이런 판에
2: 예.
4: 야 징역형을 선고 받아도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2: 예.
4: 저는 이런 거에 대해 더 분개해야 되는데
2: 예.
4: 뭐 당비 이런 거는 예.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민주당은 예전에도 사실 원칙이 좀 없어 왔어요. 이런 데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2: 아, 여야 모두라고 네,
4: 정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2: 예. 정치니까.
4: 저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정치인데
2: 예. 예.
4: 어떻게 하겠어요.
2: 예. 유연함의 김영호 의원님.
4: 아, 그럼 정치. 그걸 해결을 하는 게 또 정치고.
2: 예.
4: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그 어떤 피의자 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공천도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 못 받은 거 아닙니까?
2: 그렇지, 너무 받고 싶다고 네,
4: 그럼 그 원칙으로 쭉 나갔어야 되는데
2: 예, 예.
4: 당비 가지고 얘기하길래 저는 뭐 치사하게 이런 거 가지고 또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되는데 최고위원은 되냐 뭐 이런 말씀.
4: 그렇죠. 네. 지도부인데.
3: 오세훈 시장은 피의자 상태에서 서울시장에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당선이 됐고 다음 주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2: 예.
3: 그런데 적어도 김용 부원장은
2: 예.
3: 이제 본인 매우 억울하고 뭔가 총선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했지만 당에서 이제 말렸죠.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제가 당을 위해서 접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당내 최고위원 당내 선거잖아요.
2: 예.
3: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2: 예.
3: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그래서 이제 결과를 두고 봐야죠. 선택을 예. 어떻게 받는지 예. 아닌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본인은 그런 점에서 조금 그 억울함을 좀 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2: 예.
3: 오세훈 시장도 지금 서울시장 하면서 뭐 일타강사까지 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4: 오세훈 시장이 그 선거 전에 저기 유죄가 났었나요?
5: 유죄는 안 났는데
3: 네. 기소였죠.
2: 기소했죠.
4: 아, 그거는 좀 다르죠.
5: 어.
4: 아, 이거는 김용 같은 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인데
3: 같은 피의자한테 뭘 또 그게 다릅니까?
5: 아니 거긴 피고지.
4: 다르죠.
5: 피고지 거기.
3: 피고인 이 상황에서
4: 유죄 확정 이건 다르죠.
2: 네, 잠깐만.
4: 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2: 예.
4: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2: 예.
4: 그런 정도의 도덕적인 잣대라면은. 민주당이 더 점수를 잘 받았겠다라는 거였어요.
2: 알겠습니다.
4: 제가 말씀드린 이유.
2: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송영길 의원이 본인의 출마를 반대하는 최고위원에게 정치 생명을 끌어놓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문정보 의원이 이제 이거 당의 최고 어른이신데 육선이시고 좀 느긋하게 당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송영길 의원이
0: 설마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2: 해석한 네. 것이다.
0: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송영길 의원이 워낙에 이제 말을 좀 직선적으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4: 목도 친다고 그러셨던
5: 거예요. 역정.
0: 그렇다 보니까 네. 상대가 듣기에는.

0: 어, 저거 위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들었을 수 있는데
1: 검찰이 뭐, 과도한 수사 때문에 뭐, 검찰이 빼앗은 그렇죠.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러면서.
0: 진위는 오, 진위는 그게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 송영길 그 대표께서도 전 대표께서도 이게 전당대회가 좀 과열되는 건 맞는데 근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공격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은 전직 당대표를 지내신 그렇죠. 큰 정치인으로서 다소는 조금 정제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약간 위태위태한 언어들이 좀 있었어요.
2: 아니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1: 그래요?
2: 옛날에 2010년 기억나요? 연평도 폭격 사태 때 인천시장으로 연평도 가가지고 그 포탄에 그슬린 소주병을 보면서 이게 바로 폭탄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설화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
0: 근데 아니 근데 그 당시에 포탄 껍데기 때문에 다 묻힌 거 아닙니까?
2: 그러니까 한나라당 보험병 때문에 묻혔지. 그런데 그 한나라당 대표는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3: 황운하 의원이었죠 그때 누구였나요?
0: 황운하 의원이 안상수 대표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얘기했더니.
1: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이제 보안 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지금 강성 당원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이제 정홍기 의원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아니 근데 한동훈 의원이랑 토론을 하는 이건태 의원은 왜 토론을 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청취자 중에 한 분이 백주희님이 전에 그 질문하셨는데 아니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고 친명 의원인데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허락하자는 쪽이신 것 같은데 왜 이분은 친명 의원이고 대통령 뜻을 반영한다는 사람이 보안수사 완전 폐지 토론을 한동훈 의원과 나오는 거야라고 질문해 주세요라고 질문 글을 올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게 말이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3: 그러니까 저도 반대예요.
4: 그렇죠. 아니 이 토론 정치하실 분이네.
3: 이 토론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은 지금 친명 의원이고 대장동 변호사면 대통령의 뜻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인데 왜 이 토론에 나가느냐.
3: 한동훈 의원한테 말린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왜냐면은 처음에 이건태 의원한테 토론하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1: 아니죠, 아니죠.
3: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다 거부하고 그럼 막판에 이제 이건태 의원이 나선 건데. 그냥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건태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하거든요. 지금 본인 선거 전략인가?
0: 그럴 수
1: 있겠죠. 최고위원 출마.
3: 그렇지 않고서는 잘 해석이 안 돼요. 되게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서 이거를 잘 하셔야 될 텐데 혹은 취소하거나.
2: 취소하면 더 우습죠.
0: 취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김유정 의원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취소되겠네요.
4: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달아가지고
0: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의원이 됐든 지금 한동훈 의원하고 이 토론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3: 그렇죠.
0: 당내 의견도 정리가 안 됐고
2: 아니 왜 하겠다는데 그렇게 그래요.
0: 여론이 지금 유지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2: 하겠다는데
1: 아니 하겠다는데
2: 내비둬요.
0: 제가 보기엔 성사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성사가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성사가 안 되더라도 이건태 의원한테는 플러스가 안 되는 상황
1: 플러스 안 될 것 같아요. 아 당도
2: 성사가 안 되면 아 쫄았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4: 아니 이거 지금 김민석 그 의원도 그렇고 다 이걸 빨리 저기 뭐야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게 이슈가 되면은 이게 핵폭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를 이건태 이분이 앞으로 이제 큰 정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1: 큰 정치라고
4: 정의로운. 정치. 근데 이게 전당대회의 그 핵을 핵폭탄을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엄청난 부담이죠.
3: 그렇죠. 부담이죠.
2: 이건태 의원이 그 저 정청래 대표 시절에 월드 클래스 지도자라 그랬다고 한마디 한 분이 이분인가 아닌가. 나 기억에 어때요, 의원님? 이건태 의원이었나? 월클이라 그랬다고.
1: 그랬나요?
2: 아니, 월클 제가... 아닌데 월클이라 그랬다고 막 뭐라 그런 사람이 누구였죠? 갑자기 이건태 의원인가? 아 요새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1: 아무튼 뭐 시간과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토론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로 정해졌으니까.
2: 아 이번 주 다음 주.
1: 다음 주 목요일로 정해졌으니까 이제 아무튼 진행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건 이제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하는 나오는 유시민 작가의 이제 입, 뭐 이 입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박원성 의원님 또 한번 하셔야죠.
0: 글쎄요, 뭐 이걸 또 얘기해야 되나요? 한판 선배님이 많이 얘기들 하신 것 같은데.
1: 짧게.
0: 근데 지난번에 ABC론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거나

0: 아니면 다스베이다 가서 그 뭐 건축학 개론 이거 얘기했을 때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냉담한 것 같아요. 반응이
1: 아.
0: 좀 아, 피곤하다 이제는
1: 예, 예.
0: 이런 반응이 민주당 안팎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
1: 예, 예.
0: 그러니까 선의를 갖고 얘기한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예. 저게 진짜 선의일까? 필연적 실패, 참혹한 실패로 가는 거다라는 식의 그 예단 같은 게 게다가.
1: 예.
0: 그 근거가 대통령의 내심에 대한 추정이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몇 가지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내심을 추정하고 또 그 내심의 의도를 그 현상들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이제 순환 논법 같은 건데
1: 예?
0: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오죽하면 정청래 대표가 그에
1: 예.
0: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고 있겠어요. 그게 별로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고 그 유시민 작가도 어떻게 보면 그 법률권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랄까 말의 힘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1: 예.
0: 그런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어제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그 월드클래스 발언 이건태 의원이 한 게 맞아요. 정청래 의원이 월드클래스 정치 지도자 역대급 외교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태 의원이 아 그런 거 우리 이 대통령은 질색하신다. 오히려 정색하고 싫어한다. 그 활란한 정기 기술 별로다. 이렇게 언급하는 게 있네.
2: 네,
1: 맞아요.
2: 네.
1: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반응은 강윤정 대변인이 별도 대응 없다. 아, 별도 대응 없다. 그리고 굉장히 차갑게. 그리고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류한 적 한 번도 흔적이 없다. 라고 이제 바로 이제 잘라버렸긴 했거든요. 김영우 의원님은 이 논쟁 계속 갈까? 라고 보십니까?
3: 지금 논쟁이라는 게 그
1: 뭐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 전당대 이슈를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냐.
3: 뭐 유시민 작가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은 계속 민주당 내에서 어쨌거나 반응하는 분들이 또 나올 거고.
1: 예, 예.
3: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정운영에 도움은 안 될 거예요.
1: 예.
3: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1: 예.
3: 사실 굉장히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외로운 싸움 하지만 의로운 싸움 나름대로
1: 예.
3: 예, 그런 걸 깃발을 들고 이렇게 쭉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자꾸 무슨 김어준 유튜버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1: 예.
3: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지금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면에서 여기도 저기도 도움이 안 된다. 유시민 작가의 이런저런 얘기는.
1: 예. 예,
3: 그게 그렇게 정의로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일까?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1: 예, 예.
2: 이게 악플보다 무풀이 더 싫은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2: 청와대에서 예. 무풀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2: 이제 그 정도의 예. 감정을 드러낸 거라고
1: 아,
2: 생각을 하고요.
1: 예.
2: 유시민 작가는 나는 뭐, 좋은 취지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듣는 사람들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정말 동지의 언어인가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1: 예.
2: 저도 그렇게 뭐 강하게 비판을 해서 해 왔는데 근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긴 할 건가 봐요. 왜냐면은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된다고 뭐 나라 안 망한다
1: 예.
2: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뭐 그런 식의 망한다 이런 표현은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 예.
2: 만 36세에
1: 예.
2: 김대중 정부, DJ 정부
1: 예.
2: 실패한다 이렇게
1: 예.
2: 했었는데
1: 예.
2: 실패했나요? 그러고 나서 30년 후에 만 66세에 지금 이재명 정부 이렇게 가면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냥 아 돌아올 수 없구나. 그냥 마음 편하게 비워야겠다. 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졌어요.
4: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 소 뒷걸음치다 쥐잡는다고 어쩌다 맞기도 하더라고요.
2: 왜 그러세요?
1: 어쩌다 한번 망할 수도 있다.
2: 예,
4: 예. 그다음에 아니 그 농담이고요. 그 저는 유시민 작가가 한 번 더 폭탄을 터뜨릴 것 같다라는.
1: 아, 또 있다. 또 있을 것이다.
4: 왜냐하면 8월 17일까지 벌써 한 달 남았는데.
1: 아, 한 달 딱 한 달 남았어요.
4: 제가 볼 때는 이래도 안 해?
1: 이래도 내 말을 주목 안 해?
4: 아,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1: 아.
4: 그다음에 김어준 씨하고 유시민 작가의 지금 접근은 조금 방향성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 예.
4: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정청래 후보를 돕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몇 가지 방증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청와대 실장이나 그 정부 관계자들이 김어준 방송에 가서 뭘 하는 게 예. 사실 보는 사람도 되게 불편한데 예. 그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고
1: 있다는 거죠.
4: 김어준 예. 씨가 사업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프랑스 그 요리점도 K-food. 뭐 여러 예. 그 소위 뭐라 그래 그런 거 체인 뭐 비슷하게 뭐 한다고
5: 가게 이름이 금요 미식회래요.
4: 아 그래요.
5: 네. 그걸 예. 불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저는.
4: 아 뭐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우려 예. 우려라고 본인은 표현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음에 얘기할 때는 그 시민 파트 시민 파트를 어떻게 말할지. 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는 그 민주당의 어른 내지는 멘토 같은 역할을 했는데 예, 예. 이제 그 정도 되는 식자라면 예. 어떤 이너서클이든 좀 이렇게 통합이라든지 또는 미래지향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0: 근데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유시민 작가가 저 정도의 울분 어쩌면은 집착 어쩌면 강박. 예. 그걸 가질 만한 그 문제가 지금 뭘까. 이를테면 대통령이 뭐 정계 개편, 재건축 재개발을 표현하는데 근데 그럴 만한 그 근거나 예.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보수 인사 몇 명 데려다가 쓴 게 본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증축에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예. 아니, 증축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 무슨 재건축을 하겠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모순인데다가 예.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면 검찰청법 개정이 됐겠어요? 다만 보안 수사권이라는 예외적 장치를 필요 최소 범위에서 남겨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하고 그조차도 당에 맡긴 거예요. 예.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걸 두고 검찰 개혁이 이렇게 1년간 지체되는 거는 원래 이 스케줄대로 하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예. 작년에 검찰청법 개정하면서 올해 7, 8월 때 형사청법 개정하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지체되는 게 대통령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관계가 너무 틀리고 결국 그 이 민주당 내에 이른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어떤 부족적인 가치나 정체성 예. 혹은 지위, 영향력 이거 훼손되는 게 지금 싫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2부에서도 여의도 회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대구등 일부 경북지역과 충남 서부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모습인데요. 오늘 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오늘 밤늦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낙뢰와 강풍을 동반해서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도 지역은 모레까지 100에서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충청도에 80에서 250mm, 남부지방은 30에서 100mm, 경북 북부에는 15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

0: 도시공사.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4: 와, 서울에서 1시간?
3: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6: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3: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거점 연천.
6: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지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열었고요. 여의도 회전 이어가는데요. 자, 오늘 이제 그 재원절이었습니다. 네, 경축식. 아, 이게 이제 야당 대표인 장도혁 대표가 불참을 하고 오히려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여를 한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장도혁 대표는 이제 재원절을 올공대회로 정했어요. 올공대회. 올공이 이제 올림픽공원대회를 정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써 내려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얘기했네요. 그리고 이제 장 대표가 지도부만 참여하던 참정권 수호 배지를 109명 의원 전원에게 배부를 했고 절반 이상이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또 안철수 의원도 올림픽공원에 가기도 했다고 하죠. 자, 올림픽공원데이. 오늘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겠다. 12월 3일 그 얘기도 했는데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시면 국민의힘의 행보니까 우리 정옥 의원님 좀 말씀 주시죠.
1: 우선 재원절 경축식에 그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네, 네. 거는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 6.25 기념일에도 예. 참석하지 않고 예, 예. 그때도 올림픽 공원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예, 그런 예. 목소리들이 많았는데요. 민주주의를 다시 써 내려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 공원으로 향하는데 예. 지금 주장하는 게 아마 재선거와 부정선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과연 재선거 부정선거로 지금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예, 예. 민주당 40%대 국민의힘 26%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일부에 소개해드린 조사 내용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선거 끝나고 보수 정치의 어떤 회생 내지는 재건에 대한 기대가 있어가지고 네. 심지어는 민주당과의 지지율이 크로스가 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다 까먹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김영우 의원도 계시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했고 보아온 정치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아니라고 반복해도 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들리지가 예. 않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당이라는 거는 지지와 신뢰를 회복해서 선거에 이겨야 당으로서의 존재 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2028년에 예. 총선에 공천을 받고 나가면 그러면은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 예. 그 안에 있는 소위 인사이더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0: 오늘 올림픽공원 나간 모습 사진이 있어요. 이제 안철수 의원과 장도혁 대표가 같이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이 있나 준비됐나? 예, 지금 저기 보면 안철수 의원이 현장에 가서 저 옆에 있는 분은 한정민 그 전 후보였죠. 그 이준석 대표와

0: 총선에서 경쟁을 했던 분이고 현장의 사진 뭐 올공 있고 잠실 뭐 저기 있고 사진 또 있나요? 예, 저건 이제 장도혁 당 대표가 어유 이제 해병대 아마 전우회랑 같이 이제 걷고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의상도 굉장히 검은색 옷을 입고 이 목걸이도 굉장히 좀 특이한 목걸이다라고 이제 목걸이를 확대해 보면 저게 이제 이 저희 이승만
1: 아니 전 대통령 아닌 것 같은데 김구 같은데
0: 아 누군가요?
2: 선생님 아닙니다. 안경이 없어요.
0: 그래? 그럼 누군가요? 예, 어쨌든 눈과 얼굴을 예, 사진을 한
3: 안창호 선생은 아니시죠? 도산.
0: 예.
4: 정확히 안 보여가지고.
0: 이승만 전 대통령 맞답니다. 예,
4: 아
0: 예,
4: 그래요. 예, 예, 예. 젊은 시절에
0: 기사에 보면 예, 기사에 보면
2: 그렇겠죠.
0: 예예. 예. 아무튼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박원석 의원님.
2: 아니 그래서 저게 예.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활동을 하는 건지 예. 당 대표란 직함을 갖고서 그냥 자기 정치를 하는 건지 당에서 많이 리더십을 잃은 거 사실이고
0: 예.
2: 더군다나 지금 당내 기류가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원내 대응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자 이런 기류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이게 이제 당이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들었겠죠. 그 밖으로 계속 겉도는데 저 겉도는 게 국민의힘에게 좋은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0: 예, 예.
2: 사실 부실선거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했고 청문회도 했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0: 예, 예.
2: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 저희 가서 외치는 거는 부실선거가 아니 부정선거고 그래서 전국적 재선거를 주장해야 된다라는 예.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올림픽공원 시위의 성격이 많이 변질된 거죠. 그런데 본인이 저기를 대표하는 어떤 뭐 아이콘으로 서겠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이제 강성지지층이라는 그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이 기회에 확고히 다져서 이후에 밀려들 국민의힘 내 권력 투쟁에 대비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가 앞서도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모처럼 찾아온 정치적 기회가 지금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0: 예.
2: 거꾸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빨리 결단해야 돼요.
0: 예.
2: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저는 최근 들어서 정점식 그 원내대표의 워딩도 좀 바뀌고 있고
0: 예.
2: 결국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영남 의원들의 생각이 복잡하거나 너무 계산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장동혁 대표한테 일종의 약간 반격과 회생의 기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4: 일단 제헌절날 기념식에 참석 안 한 거는
0: 네.
4: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학업의 뜻이 없는 거죠.
0: 학업의 뜻이 없다.
4: 예. 올림픽공원에서 예. 예. 헌법적 가치를 거기서 찾겠다 이런 건가 모르겠는데
0: 예.
4: 그래도 정장식 원내대표라도 참석한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다양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 예.
4: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나온 논평들을 보면
0: 예.
4: 재선거와 관련한 논평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얘기를 꺼내니까 수석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당론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수석대변인이 들이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올림픽공원 상황은 처음에 청년들이 참정권의 뭐 침해다 민주주의 훼손이다라고 그 달려 나왔던 청년들은
0: 예.
4: 지금은 이 부정선거론자들한테 밀려서 혹은 피해서 홍대 앞으로 간 지 한 달 됐단 말이에요.
0: 예. 예.
4: 그러면 지금 이 올림픽공원에 한 100여 명의 시민들 모여서 지금 저렇게 행진도 하고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0: 예.
4: 안철수 의원까지 거기 얹어서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쳤던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그 황교안을 누르고 이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거의 원탑으로 올라섰다. 뭐 그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0: 예.
1: 이거는 그 과거에 정말 그 충청 자민련
0: 예.
1: 식으로 지금 완전히 그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0: 예.
1: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대중들,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전혀 국민들로부터 공감받지 못하는 형태로,
0: 예.
1: 공감받지 못하는 명분을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 대표가,
0: 예.
1: 이거는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고,
0: 예.
1: 완전히 뭐 리더십이 바로 설 수 없는, 당 대표로서 인정을 사실 못 받잖아요.
0: 예.
1: 조롱 받잖아요, 지금. 어디 무슨 뭐 하다못해 무슨 심포지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행사에
0: 세미나,
1: 예, 세미나 행사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초대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그 대인 기피층이 있는 사람처럼 자꾸

0: 올림픽공원을 은신처로 생각하는 저는 이거는 안 된다고 봐요.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곳은 국회입니다. 그래도 예, 국회에 가서 다른 의원들하고 공감을 해야 되고 당원들하고 공감을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그걸 또 정중하게 호소하고 해야 되는데
1: 예.
0: 지금 도화지 한 장 들고 그다음에 도화지에 써 있는 그 내용도 너무나 너무나 사실 저질스러워요. 격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거
1: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0: 정말 어떤 철없는 학생운동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2: 학생운동도 그렇긴 하네요.
0: 아니, 그러니까 철없는 철이 있는 학생운동은 전략적으로 철없는. 조직적으로 하죠. 근데 이거 너무 좀 돌출적인 행동 비슷하게 느껴지니까 뭐 장동혁 대표는 그렇다고 쳐요. 당 내 원 내에서는 뭐 하고 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한 마음이 있어요.
1: 분한 마음.
0: 저는 뭐 이제 현재 뭐 원외고 당협위원장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원외 그냥 또 그냥 그 무슨 정치 타령인가 보다 이렇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그 정치 짬밥을 많이 드신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당이 이 지경으로 가는데 그냥 뭐 무슨 대여 투쟁력이 생기냐고요 이렇게 하는데 무슨 원내 교섭을 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2: 아니 근데 원로들도 나와서 한 말씀씩 하시고
1: 권영세 의원 이제
2: 심지어는 중진 의원도 이제는 얘기를 하고
1: 하는데
2: 그런데 그게 지금 그거에 대한 반향이 없어요.
1: 반응이 없어요.
2: 네.
1: 그러니까
2: 어떻게
1: 이제
2: 이럴 수가 있어요?
1: 권영세 의원이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제 박성태 뉴스에서 딱 말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최고위 회의가 있었는데 김지은 최고가 저희 방송 나와서 어땠냐 그랬더니 최고위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0: 과거 같으면 중진 의원들 모여가지고 중진 연석회의 하고 장동혁 거쳐 집으로 찾아가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1: 아, 집 찾아가서?
0: 아 그럼요.
1: 나와라.
0: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뭐 경찰청장 찾아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1: 아니, 맞아요.
0: 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런데 가서도 대접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과거 같으면은 제1야당 대표가 경찰청장 만나러 가면은 아무리 경찰청장이 저거 해도 다 기다리고 맞아집죠. 근데 그냥 안 나오잖아요.
1: 국가의전설 7인가 8인가
0: 문 걸어잡고 그거는 야당 대표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의 거처를 그냥 뭐 한가하게 초선 의원, 뭐 중진 의원, 뭐 3선, 4선 의원 정점식 원내대표가 차례차례 만나고 나서도 지금 결론이 없잖아요. 원래는 다선 의원들이 탁 모여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의힘 이거 안 된다. 미래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냐.
1: 집이라도 찾아가라.
0: 우리 선배들 다 이렇게 해서 책임지고 물러났다. 이것은 그리고 자기 정치 하는데 다 자기 정치를 하지만 그게 공익하고 맞는 국가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치죠.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공익하고 부합시키어 가면서 하는 게 정치인데 이거는 너무나 정말 고립된 자기 정치를 하니까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중진들이 사실은 올림픽공원으로 가야죠. 다 가서 만나야죠.
4: 거기 가면 안 될
1: 거야. 아니야. 지금 사연이 올림픽공원에 가 있어요.
4: 거기 가면 안 될 거야.
0: 나오는 걸 잡아야죠.
1: 나오는 걸.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요즘 또 말씀이 굉장히 그 안철수 의원 스타일답지 않게.
2: 저는 그 안철수 의원은 왜 그러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1: 예, 사진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우리 안철수 의원. 네. 예, 올림픽공원 가시고 장도혁 의원과
2: 아니 안철수
1: 같이
2: 의원 잘 아시잖아요.
0: 제가 사실 얘기를 좀
1: 발언이 많으신데 오늘. 예.
0: 제가 한때 사실 2022년에 그 안철수 전당대회 그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4: 아, 그러셨군요.
0: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때 제가 전당대회 때 선거대책위원장 맡은 게 완전히 제 정치 인생에서 흑역사가 될 것 같아요.
1: 내 인생 흑역사를 만들고
0: 그때까지만
1: 있다.
0: 해도 그래도 다른 당에서 오신 분이었고 그래도 정당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저항할 수 있고 민주주의라든지 정당 민주주의 이런 발언을 할 거로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위원장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기꺼이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전당대회에서 질 수도 있고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질 수도 있죠. 하지만은 정의롭게 지거나 명분을 가지고 지거나 그러면 제가 후회가 없어요. 그때도 후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0: 하지만 그 이후에 특히 지난 6.3 지방선거 즈음부터 보여주는 안철수 의원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한테 뭐 분당을 하고 창당을 하면 응원하겠다? 아, 그럼 만약에 다른 의원이 안철수 의원한테 정계 은퇴하시면 제가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막말입니다. 조롱이잖아요.
1: 예.
0: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이러이러한 사람들하고 창당을 하시라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2: 근데 이 올림픽 공원에 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0: 그냥 장동혁 그 포스트 장동혁 당대표를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2: 그러니까 근데
0: 그런 식으로 해봐야
2: 써야겠다.
0: 그런 식으로 해봐야 아 글쎄요. 저는 그 대중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1: 네, 박 의원님.
3: 근데 탄핵 1차 표결할 때 혼자 남아서
2: 그러니까.
3: 탄핵 찬성을 했던 안철수 의원의 모습과 지금 올림픽 공원에 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과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이제 변신도 하고
1: 그렇죠.
3: 어떤 전략적인 행보도 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근데
3: 그게 어쨌든 좀 납득이 돼야 지지를 받고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발언도 그렇고 오늘 저것도 그렇고 결국 당권파하고 거리 좁히기를 해서 포스트 장동혁 체제의 본인이 한번 서보겠다 이 계산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떡줄 장동혁 대표는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닙니까? 물러날 생각이 없는데
1: 아, 뭐 그럴 수 있죠.
3: 물러날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연임하겠다는 지금 생각까지 있는데 저기 가서 저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보수가 어쨌든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철수 의원도 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새정치주장했던 분으로서. 근데 저게 보수의 혁신이나 변화를 위한 노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 정치적 부침과 뭐 좌충우돌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제가 보니까 약간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정 의원님이 아까 우리 김용호 의원님이 나의 흑역사입니다라고 말할 때 약간 웃음을 참으셔가지고 화면에 많이 주목받고 이제 그 우리 시청자들이
0: 조롱하시는 겁니까 지금?
1: 아니, 왜 웃으신 거예요?
0: 정말 열받았는데.
2: 우리 아우님 누님. 기억나세요?
1: 우리 아우님.
2: 아니 그때 전당대회 할 때
1: 그 당시에
2: 제 김용호 후배님을 좋아하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1: 아
2: 자기 안철수 캠프에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가자고.
1: 아 영입제이.
2: 그래서 내가 진짜 제가 그 김영우 이 후배님이
0: 아 내가 하자면 항상 하셨거든.
2: 왜냐하면은 나는
0: 그 최지원 캠프도 같이 있었잖아.
2: 그래 그것도 김영우 때문이었어 사실은. 그런데 내 김영우가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항상 이렇게
0: 도와줬어요.
2: 뒤에서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난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김영우가 하려면 다 해. 근데 내 안철수를 안 했잖아.
1: 아 유일하게 안 한 게
2: 그래서 내가 웃음이 나온 거야.
3: 아니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말리셨어야죠. 후배를 말리셨어야죠.
2: 아니 본인이 선대위원장인데 어떻게 말려.
1: 위원장이니까 말리시고.
0: 아니 그때 안철수는 괴한았어요 지금보다는.
2: 한 말 생각나요?
1: 마이크 가까이. 어? 마이크. 네. 한 말 생각나요. 뭐라고 말했어요?
0: 제가?
3: 말인 모신데.
2: 내가 이렇게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데 아무튼 너무 순수해 우리 김영우.
0: 아니 근데 내가 선거에 저도 내가 여한이 없다니까.
2: 그래.
0: 근데 요즘 같으면은 요즘 같으면은 제가
3: 여한이 남으셨네요.
2: 요새 제가 거예요.
1: 뭐라고 하시냐 궁금하다요. 청취자들.
2: 아 그래요?
0: 뭐 목을 친다 그랬어요?
2: 왜? 아니야.
1: 목을 친다 그래.
2: 아, 김영우 의원은 그런 말을
1: 그런
2: 하는 사람이
1: 아니고.
2: 아니지.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0: 그럼요.
2: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평소 같으면 아 그래 내 사인 하나 해줄게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그때 거절을 하니까 누나 안철수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내가 그 소리 듣고도 안 했어.
1: 그 소리 듣고도 안 했어.
2: 소리 듣고도 안 했어요.
1: 김정은 의원님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 더 없습니까?
4: 예, 예. 아니 저도 흑역사라면 흑역사가 있잖아요.
2: 아시잖아. 자 고백 고해성사.
4: 2017년 대선에서 저는 그 안철수
2: 생각난다.
4: 대선 후보의 그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여러 대변인 중 원어브 대미였죠.
3: 그러셨구나.
1: 아니, 그래서 가만히 계셨어.
3: 전문가들이 계시네.
1: 전문가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2: 김유정 의원님 생각나면서 한 사람이 더 생각났어.
4: 그때 우리 동교동계 다 나왔죠.
2: 아니 동교동계가 아니야 그 사람은.
4: 누구예요?
2: 이현주 의원도. 그땐가 그 다음엔가
4: 뒤늦게 왔죠.
2: 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막 호소하고 그게
4: 그렇습니다.
2: 그 안 맞죠.
4: 네, 맞습니다.
2: 정확해야 돼.
1: 정확해야 돼. 더 이상 하면 안 돼.
4: 그 그린색 옷을 자켓을 여러 벌을 입고
2: 계속 해봐. 계속 해봐.

0: 이현주원이 왔었죠. 네. 뒤늦게 와가지고. 네.
1: 모든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도 네. 바뀔 수는 있어요. 예. 정치를 하다 보면 예. 상황이 바뀌니까. 예. 근데 조금 더 그 경험을 가지고 폭넓게 아. 통합이나 화해나 전략을 가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야 되는데 예. 이게 어떤 자기 집착이나 고집이나 아,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죠.
2: 예. 아무튼 뭐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많아요. 21일은 일단 정영식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오찬을 함께하면서 정영식 원내대표가 이제 다음 총선 전에 개혁신당 합당론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시너지가 총선 전에 해야지 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요거 진위가 무엇일까, 박 의원님?
3: 최근에 네. 그 정의한 후보. 아, 자작극 논란 아, 네. 이걸로 양 당 사이에 좀 거칠었어요 분위기가. 아. 그건 일단 이제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당 대표고 한 사람은 원내 대표인데 네. 저렇게 만나는 게 조금 이상하고 어색하고 이상하거든요.
2: 장동혁 대표는 가만히 있는데.
3: 네. 그럼 결국 장동혁 대표는 이제 개혁신당하고도 못 만나는. 혹은 패신? 개혁신당조차도 안 만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패싱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니 뭐 이제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어떤 세대 지분이랄까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다음 총선 앞두고 이제 보수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대한동훈 예. 온도하고 국민의힘의 그렇죠. 대이준석 온도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2: 오히려 대이준석 온도가 조금 더 따뜻하고 아니,
3: 조금 더 온기가 있죠 지금. 예. 대한동훈 온도는 좀 오히려 식고 있어요.
2: 차가워요. 차가워지고 있는
3: 아니 재보궐 선거 직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점점 맞아요. 식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한 여전한 거부감과 비토론 이게 국민의힘 내에 있구나. 예,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정도 얘기하는 거는 본인 감정도 있겠지만 최근에 친한계로부터 공격을 당했으니까 이게 이제 기류를 읽고 기류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남권 주류 이 의원들은 여전히 냉랭하구나 그런 것 같아요.
2: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 한 분 또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 네. 다음 주 제발. 1심 네. 결과가 네. 나오는 상황인데 맞아요. 지금 이제 국무회의 가서 발언 기회도 못 받아가지고 그다음 또 이제 본인이 부동산 1타 강사 1타 시장을 자처하시면서 정부 견제에 나서고 있는 상태죠. 오세훈 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니? 김주영 의원님 말씀하시고 우리 정욱 의원님.
0: 아니 국무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진짜 많았었는데 예. 그 지방선거 전에 한 뭐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참석을 안 하더니 예, 맞아요. 예. 갑자기 이제 막판에 대역전극을 새벽에 벌이고 나서 굉장히 자신감 뿜뿜인가? 국무회의 가서 막 굉장히 그 뭔가 핍박받는 듯한 예. 모습을 막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그쵸, 하더니 그쵸. 이제 예. 일타 강사로 나섰잖아요. 그런데 예, 예. 저는 일타 강사 하면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 장관이 생각이 나는데 예, 예, 예. 그분은 지금 뭐 하시나? 아. 네,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도 지금 그 전철을 밟으려고 하나 아. 뭐 그런 생각도 한편 들었고요. 한강 택시나 한강 버스 망한 거 그거는 왜 일타 강사로 좀 설명을 좀 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내용을 뭐 이렇게 짧게라도 봤는데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이재명 정부 1년 예. 비슷하다. 아. 그래서 뭔가 6년째 지금 뭐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 신랄한 비판과 뭐 본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다르죠. 아. 7월 23일 날 국민 대토론을 통해서. 예. 이제 정책 대안을 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2: 예, 그렇죠.
0: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다른 거는 그때는 일단 공급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 어떻게 무조건 닭공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났고 그래서 대책 나오는 걸 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다. 근데 본인이 그날 굉장히 억울했나 보죠. 아니 그 전에 국무회의 가서 좀 얘기하고 그러지 왜 그때는 50몇 번 국무회의 하는 동안 뭐 예. 몇 번밖에 안 가놓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4: 아 근데 그 핍박받는 모습은 네. 사실은 그 총리랑 대통령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네. 핍박받는 모습 그 자체로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 네. 측면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됐기 네, 네,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을 지금 굉장히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건 맞는데 네, 네. 결국 다음 주에 1심 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오세훈의 정치적인 미래는 네. 다음 주 1심 20일. 재판 이전과 이후로 갈릴 것이다.
2: 22일이죠? 아마?
4: 네. 예, 근데 예. 그때 오세훈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 국민의힘의 뭐 춘추 전국시대처럼 예. 마치 또 그 춘추 오패처럼 지금 다섯 명이 있다고
2: 왕좌의
4: 하지만
2: 왕좌의 게임 보수 오각 링이 네. 열렸다. 네. 중앙일보 기사.
4: 그런데 아마 그 1심 재판이 본인이 그 기대하고 예상하는 대로 나온다면은 상당한 비교 우위를 아마 본인이 그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2: 예. 다음 주 이제 부동산 종합 토론회가 23일인데 대통령도 함께 하고 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방원석 의원이 어떤 장면이 예상되시? 자기 회발성이 강한 이슈고 회의인데 이게 과연 잘 돼야 할 텐데 혹은
3: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그 대통령이 회의하면서 유튜브 중계 보는 시민들한테 1번, 즉석에서 2번. 투표도 예. 하고 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가감 없는 의견 수렴과 그 정책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있다 이 일단이 바람을 갖고요.
2: 예.
3: 그 서울시장은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 문제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예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성과를 내려면 정부하고 대립할 게 아니고 정부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2: 예.
3: 왜냐하면 서울시의 대부분의 지금 주택 공급 계획이 이게 재건축 재개발 이 재건축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부하고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2: 그러네요.
3: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부동산 문제를 정부와 싸우면서 대선주자로서의 자기의 입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이슈로 활용하려는 건지
2: 예.
3: 아니면 진짜 어떤 성과를 내려는 건지 이 태도를 저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자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저는 좋은 결과 못 낼 것 같은데요.
4: 계획이 그래도, 있다 그러던데.
1: 그래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은 게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문제 가지고 계속 저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나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
2: 여기까지.
1: 이게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2: 예. 아, 이 조합 너무 좋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칠게요. 여의도 회전 네 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지키는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예, 재원절에 보내드린 CBS 박종현 판승부 휴일에도 많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월요일에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5: CBS

0: 기업 방송 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3번째 페이지 그리고 잡지사 대망의 1000회입니다. 잡지사 1000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분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과 이 시간 함께하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저희가 1000회 모셨는데요. 혹시 중동문화권에서도 우리처럼 천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2: 네, 일단 뭐 꾸란에서도 그 이제 권능의 밤이라고 그러는데요. 라일라틀 카드라고 권능의 밤이라는 권능의 게 있어요. 밤. 네. 이 권능의 밤은 천 개의 달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천 달보다 천 월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뭐 우리 1월, 2월, 3월 할 때 이게 천 가지 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능의 밤 하루가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이슬람에서 알라가 계시를 내리는 권능의 밤이 네. 세상에 어떤 날보다 어떤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때, 예, 네. 그걸 할 때 그 천이라는 말을 써요.
1: 뭐 하는 밤인데요?
2: 권능의 밤은 이제 네. 무슬림들 생각에 꾸란이 내려온 밤.
1: 아, 꾸란이 내려온 밤.
2: 그러니까 천이라는 뜻을 상당히 많이 써요.
1: 우리도 뭐 사실 뭐 천세라든지 뭐
2: 그렇죠.
1: 천수라든지.
2: 예, 뭐또 그리스도교 숫자. 전통에서도 천년도 당신 눈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천년이라는 게 굉장히 길지만. 예. 하느님의 눈에 보면은 뭐 진짜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네, 천년이라는 그렇죠. 것은 예. 예, 천 만년도 아니고 천. 네.
1: 많다는 뜻에.
2: 네, 네, 많다는 뜻입니다.
1: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박현도 교수님께 부탁드린 이야기가 바로 아랍의 대표 민담 모음집이라는 천일 야화 이야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2: 네.
1: 이 워낙에 뭐 제목은 유명하지만. 정작 이걸 제대로 읽어봤거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2: 이거를 우리말로 완역이 됐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1: 예전엔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절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찾아보니까.
2: 저는 뭐 네.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1: 많이 읽어보셨군요.
2: 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있죠.
1: 뭘요?
2: 천일야화 하면
1: 네.
2: 아, 천일을
1: 그래.
2: 천일 동안 하는.
1: 1000 days 동안 하는
2: 예 그러니까 이게 천하고 이게 일자가 한이
1: 날일자
2: 날일자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1: 네 맞아요. 최근까지 이게, 제가 그랬어요.
2: 예, 하나일이에요. 네. 하나일.
1: 지금 최근에 진짜 충격 받았어요. 그게 숫자 1001이래요.
2: 네 1001이에요.
1: 1001
2: 1001입니다. 네. 1001 night이에요.
1: 천 하룻밤.
2: 예, 1001 night이고요. 아랍어로 알프 라일라 와 라일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어도 천
1: 하나, 천 하나.
2: 네.
1: 그럼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모셨어야 되는 거네요.
2: 아니요. 그런데
1: 예.
2: 제가 좀 잘못 저를 부르신 거 아닌가 했다가 아차 예. 이게 원어로 가면 이게 원어가 페르시아어입니다.
1: 원어는 페르시아어입니까?
2: 네. 페르시아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1: 페르시아 이야기.
2: 네, 페르시아는 헤잘

0: 아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헤자르 아프산, 헤자르가 천이에요. 천 개의 이야기.
1: 아, 그냥 천이에요?
0: 예, 천 개의 이야기입니다.
1: 오리지널은 그냥 천이
0: 오리지널,
1: 맞아요?
0: 오리지널 페르시아어로는 헤자르 아프산 해가지고 천 개의 이야기인데 이게 아랍으로 가면서 얘네들이 네. 하나를 더 붙였어요.
1: 아.
0: 더 붙인 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요?
0: 그만큼 많다. 이 천이 천.

0: 18세기죠. 18세기에 네. 그 갈랑이라는 사람이 앙투안 갈랑이라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1: 프랑스인.
0: 동양학자인데 네. 이 사람이 이거를 번역을 물론 이제 그 프랑스어로 했습니다. 프랑스어로도 네, 네. 천 하나예요.
1: 천 하나.
0: 네. 예. 밀레트 윈니라고 그래가지고요. 아, 예. 레밀 에트 윈니 해가지고 에 윈니 해서 천엔 하나.
1: 어, 천엔 하나. 예.
0: 그런데 나중에 영어로 할 때는 이게 대체적으로 아라비안 나이트스라고 많이.
1: 영어.
0: 예. 원사우즈 원나잇이 맞는데 예. 예. 이제 그 원사우즈 원나잇보다 아라비안 나이트가 훨씬 더
1: 직관적이니까
0: 와닿잖아요.
1: 맞죠, 맞죠.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오리지널처럼 천이든 아니면 뒤에 덧붙여진 것처럼 천하루든 간에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왕한테 뭐 천하루 네. 뭐 천일 정도 동안 뭐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0: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작점이 보면은 네. 그 사산조라고 얘기하거든요.
1: 사산 왕조.
0: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이전에 페르시아에 사산조가 있어요.
1: 네.
0: 사산 시대의 왕. 그러니까 뭐 옛날 페르시아 시대라는 얘기죠.
1: 지금 뭐 시대. 지리적으로는 이란.
0: 이란입니다. 이란.
1: 아, 네. 네.
0: 거기에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 있는데 훌륭한 왕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1: 아, 예.
0: 둘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이제 왕을 물려주죠.
1: 네.
0: 네. 근데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아요. 수교님께 큰 형이 동생 보통 이렇게 되면 싸움이 나가지고 왕국이 갈라지고 그러는데
1: 그렇죠. 네.
0: 동생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1: 오.
0: 형을 굉장히 좋아해요.
1: 네.
0: 그러니까 형도 이 동생의 마음을 아니까 그러면 너도 내가 왕국 하나 띄워줄게 하고 이제 저쪽에 사마르칸트라는 곳에
1: 우즈베키스탄
0: 예, 거기에 예. 이제 왕국을 줍니다.
1: 예.
0: 그러다 이제 서로 떨어져 살다가 이제 서로 보고 싶죠.
1: 형제끼리.
0: 한 10년 정도 되니까
1: 예.
0: 형이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요.
1: 어, 예.
0: 그래서 동생한테 신하를 보내가지고 동생을 데려오라고 어,
1: 네네.
0: 동생이 너무 기뻐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가고 그래서 신하들한테 이거 온 사신들한테 그러면 같이 가자.
1: 예.
0: 그러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다가 성 아직 다 나가기 전에 왕궁은 떠났고
1: 예.
0: 그래서 밖에서 있다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또 와이프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가기 전에.
1: 아 놓고 두고 온 와이프가
0: 왕비가 자라있나 근데 가서 보는데 왕비가 그 순간을 못 참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1: 아 진짜로? 네. 그런 내용이에요.
0: 예. 그러니까 죽여 버립니다.
1: 아 왕비를
0: 네, 왕비를 죽여버리고 왕비들 죽이고 그 다음에 같이 있었던 남자도 죽이고.
1: 예.
0: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형이 불렀으니까 가잖아요.
1: 갔어요.
0: 예, 가요.
1: 예.
0: 형을 불러서 갔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지.
0: 지금 계속 머릿속에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형이 야, 이 동생이 내가 뭐 잘못해줬나? 막 그러다가 막 그래서 형이 막 온갖 걸 막 더 노력을 하다가.
1: 예.
0: 그다 이제 너가 왔으니까 우리가 잔치를 해야겠다. 사냥 대회를 열거든요.
1: 예.
0: 사냥 대회를 가자고 그래요.
1: 예.
0: 근데 형 내가 진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다녀오시라.
1: 아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지. 그걸 또 숨겼네.
0: 예, 말을 못 하고.
1: 예.
0: 예.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기 그 신규 사랑방 같은 궁전에 딱 있는데
1: 예.
0: 형은 나가고요.
1: 네. 예.
0: 그런데 형이 군대랑 이렇게 나간 사이에
1: 예.
0: 이 왕비가
1: 형수가.
0: 형의 왕비가. 예.
1: 잠깐만 뭔 형이 왕비가
0: 예. 네 형이 왕비가
1: 왕비가 예.
0: 이 자기가 있는 쪽에 이 마당인데 모르고
1: 예.
0: 예? 여기 한 그 시녀들과
1: 예.
0: 한 20명이 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 예.
0: 알고 봤더니 10명은 노예들이고 흑인
1: 예.
0: 노예 같은
1: 예.
0: 10명은 이제 저기
1: 시녀들.
0: 시녀들이고
1: 예.
0: 거기서 이제 또 그 형이 형수가 그 흑인 저기하고 또 거기서 불륜을 저질러요.
1: 형수의 불륜도 목격한 거예요.
0: 목격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0: 예예 이런 내용.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건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 황당하죠 자기가.
1: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느낌.
0: 예. 그래서 근데 이걸 예. 아 그렇고 나서 이제 이게 마음을 좀 이래 아
1: 어떡하지 형한테 알려야 되나?
0: 예. 그렇게 되죠. 근데 예. 오히려 이게 마음이 좀 좋아진 거에 있어요. 아 세상 여자들이 다 있다구나.
1: 아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0: 아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1: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0: 예, 형이 와요.
1: 예예 예, 예.
0: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좋아졌어요.
1: 예예. 예.
0: 예. 그래서 형한테 와가지고 형한테 이제 얘기하는데 형이 자꾸만 뭘 하다가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1: 너왜 죽상 쓰고 있어?
0: 예,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1: 예.
0: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먼저 했어요.
1: 예.
0: 자기를 먼저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형 얘기는 안 나오는데 형이 자꾸만 뭐 하려고 해서 한테 얘기를 해요.
1: 아 얘기를 했어요. 예.
0: 예,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1: 네.
0: 그래가지고 둘이 작전을 세워서 밖에 나가요.
1: 아 시험해 본 거죠?
0: 또 사냥 대회를 열어요.
1: 페이크.
0: 예. 예. 그래가지고 예. 나간 사이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 광경을 또 목격해요. 똑같은 거.
1: 아. 걸렸네.
0: 예, 그 왕 이름이 이제 형 이름이 샤흐리아르거든요.
1: 샤흐리아르.
0: 샤흐리아르. 보통 네. 샤흐리아르라는데 보통 이제 페르시아로 샤흐리아르입니다.
1: 아 예.
0: 황제라는 뜻이에요.
1: 아,
0: 네, 샤흐리아르가 네. 황제가 이제 여자

0: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1: 열받았죠.
0: 예, 그래서 이제 그 왕비를 다 죽이고.
1: 아, 또 죽여? 가차없네, 예. 형제가.
0: 예, 죽였죠. 예, 예. 예, 죽이고. 예. 어,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슬픔에 빠져요.
1: 그렇죠.
0: 아, 이게 인상이.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좀 우리 나가자. 너무 괴롭다. 예. 못 살겠다. 이제 둘이 나가요. 예. 나가가지고 더 불행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아, 마음이 치유가 되겠다 해가지고 더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자고 그랬어요.
1: 네네네.
0: 아, 여기서
1: 네.
0: 초반부터 셉니다.
1: 예.
0: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이제 악마와 같이 이렇게 이제 아랍 세계에서 진이라고 하는 게 진이.
1: 진이?
0: 예, 진이라는 게 있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어, 예, 예, 예.
0: 악마예요, 악마. 악마 같은 예, 놈이 예. 이 놈이 그 바다에 어마어마한 괴물인데 이게 첫날 밤을 세우려는 신부를 너무 예쁜 신부를 납치해가지고
1: 오.
0: 이런 이제 상자 가게에다 넣어놓고 있었어요.
1: 한 명?
0: 예, 한 명.
1: 한 명을. 예,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예. 상자에 넣어놓고 다 여자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너무 예쁘니까 네. 내가 내 옆에 항상 둬야겠다. 나 잠깐 잘 테니까 네. 무릎을 베라. 그래서 자기가 무릎을 베고 자요.
1: 네네네. 네, 네.
0: 예. 근데 이게 얘네들은 이제 무서우니까 놀래가지고 나무에 있는데
1: 형제들은.
0: 예. 근데 예. 이제 그 여성이 봅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내려와, 내려와. 너 봤어, 내려와.
1: 그러니까
0: 무서워서.
1: 예, 예.
0: 그러니까 너 안 그러면 난 지금 깨운다, 왕이다.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예.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뭐를 합니까? 사랑을 합니다.
1: 아, 둘이요? 갑자기?
0: 예.
1: 아, 저 형제랑?
0: 예.
1: 아, 이거
0: 이게 우리 이거 19금 방송 아닌가 모르겠어요.
1: 아, 형제랑
0: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1: 형제랑 그 감금된 여자랑?
0: 예. 그리고 아, 그런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딱 그러면서 반지를 달라고 그래요. 반지를.
1: 어, 반지를.
0: 네. 니네 반지 하나 주라.
1: 예.
0: 반지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예. 딱 자기가 반지 뭔지 98개를 보여준 다음에 내가 아우니 근데 이게 100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저기 그 괴물 같은 놈이 이 여자를 이쁜 여자를 간수한다고 맨날 이렇게 상자통에다 넣어놓고
1: 앞에 98명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1: 아, 예,
0: 그렇게
1: 예.
0: 철통같이 지키는데도
1: 예, 예, 예.
0: 98명하고 이미 사랑을 한 거 아니에요, 여자는.
1: 아...
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나보다 더 멍청하고 불행한 놈이 있구나.
1: 나는 약과였어.
0: 나는
1: 더 불행한 애 찾았어.
0: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돌아와서 이제 동생은 왕국으로 돌아가고 네. 이 형은 이제 자기 왕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1: 네.
0: 여자들 믿을 수가 없다.
1: 어, 그럴 수 있어요.
0: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매일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하룻밤을 잔 다음에
1: 네.
0: 그 다음날 죽여요.
1: 누가 형이요, 동생이요?
0: 형이.
1: 아, 형이.
0: 예.
1: 어.
0: 형이.
1: 아, 그러니까, 한 명씩 그냥 하룻밤 동침하고 죽여요?
0: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1: 그럼 매일 새로운 여인을.
0: 매일 새로운 여인을.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재상이 하거든요.
1: 예.
0: 아니, 재상이 예.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못할 짓이잖아요.
1: 네.
0: 근데 형이 근데 왕이 하라는데 어떡합니까?
1: 아, 그렇죠.
0: 근데 여기 그 재상의 딸의 네. 딸이 굉장히 훌륭한 딸이 있어요. 샤흐라자드라고요.
1: 샤흐라자드?
0: 네, 샤흐라자드거든요. 네, 네, 네. 아주 뛰어난 여자예요.
1: 재상의 딸이에요.
0: 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네. 재상의 딸이 지금 모든 이 왕국에 있는 부모들은 딸이 시집을 갈까 봐
1: 노심초사.
0: 예. 네. 그러니까 딸이 그러니까 시집 가서 예, 딸이 시집 가서 죽은 집대로 울고 있고.
1: 네.
0: 딸이 있는 집은 또 갈까봐 울고
1: 불안하죠.
0: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샤르자드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가 왕하고 결혼을 하겠다.
1: 자원하겠다.
0: 예, 그러니까 왕이 재상이 너 미쳤냐?
1: 너 죽어. 그러겠죠.
0: 그래서 예. 내가 구해야겠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1: 예.
0: 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예, 그 다음날 되면 죽잖아요.
1: 네.
0: 예, 자기 근데 동생이 와요.
1: 예.
0: 동생이 있어요. 보통 이제
1: 샤흐라자드의 동생이
0: 예, 샤흐라자드
1: 딸의
0: 동생이
1: 동생?
0: 예, 동생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이게 페르시아어로는 데나르자드인데
1: 아, 예.
0: 예, 동생이 언니하고 하룻밤을 같이 있게 해달라고 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럼 같이 있어라.
1: 예,
0: 예. 기특하다. 뭐 동생 언니 죽을 거 생각하니까 언니한테 이제 둘이 이제 짠 거예요.
1: 네.
0: 동생이 얘기 언니 나 얘기 재밌는 얘기 좀 해줘.라고. 예.
1: 아, 그러니까 오늘 뛰는 거구나.
0: 예,
1: 동생이.
0: 예, 동생이 뛰어요.
1: 자연스럽게. 언니가 혼자 시작하면 이상하니까.
0: 예, 이상하니까. 그래서 언니가 얘기를 합니다.
1: 아, 예, 예.
0: 얘기를 해가지고 날이 밝잖아요.
1: 네.
0: 그러면 거기서 우리 K 드라마처럼 딱 끊어요.
1: 아, 날이 밝은 결정적인 순간에.
0: 네, 끊어요.
1: 아.
0: 끊어요. 그리고 왕이 듣다가, 자기도 이렇게 듣다가, 오, 재밌거든.
1: 네.
0: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1: 아.
0: 죽여야 되는데.
1: 결정적인 순간에 끊고.
0: 끊고.
1: 그리고 다음 날 밤이 되면 동생이 또 언니 그 얘기 또
0: 예,
1: 해줘.
0: 또 해줘. 계속 해가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걸 천 하루를 했다라는 거예요. 천 하루를.
1: 갖가지 이야기를 다
0: 갖가지를 내고 예, 그 사진 이제 천 하루를 산 거죠.
1: 예.
0: 살면서 아이도 셋 낳고 결국에는 왕이 마음을 돌리고.

0: 잠깐만 천하루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세 명을 낳았어요?
1: 네, 세 명을 낳았어요. 셋을 낳고
0: 계산이 맞나? 이게?
1: 네, 아무튼 뭐 그냥 맞다고 해주세요. 네, 그래서 셋을 낳고 그다음에 왕이 정신을 차려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왕국의 여성들이 다 살아남고 훌륭한 왕이 됐고 둘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그러한 게 골자 이야기예요. 이게 아라비안 나이츠의 원본이 된 헤자르 아프산의 이야기입니다.
0: 동생은 어떻게 되나요?
1: 동생은 행복하게 살죠.
0: 데냐르자드.
1: 네, 데냐르자드.
0: 해피엔딩이네.
1: 네,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천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천 한 개의 이야기 아니죠. 미니 시리즈로 이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훨씬 적겠네요.
1: 하나의 얘기 하루 끝나면 죽어요.
0: 아, 그렇죠. 중간에 끊고 예고편 때리고
1: 죽어요. 예고편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이야기로 치면은 다 카운트는 못 해봤지만 한 250개에서 한 40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0: 아, 그거를 한 5부작 정도씩으로 계속.
1: 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K 드라마에 빠진 왕이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그런 그렇군요. 이야기입니다. 네.
0: 그 도입부가 그런 내용인 줄은 저 몰랐습니다. 네. 예.
1: 도입부가 너무 쇼킹하지 않습니까?
0: 네, 쇼킹합니다, 진짜. 네. 실제로 엄청 야하다면서요?
1: 네, 야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샤르리아르 왕이나 샤흐라자드 이런 사람들은 실존 인물은 아닌 거죠?
1: 아니겠죠.
0: 아닌 거죠.
1: 그럴 리는 없고요. 근데 이제 뭐 그 배경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형은 이제 본토를 다스리는 거고. 동생은 중앙아시아니까 사마르칸트 뭐 이쪽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이제 배경으로는 인도라고 나와요. 인도 뭐 이쪽을 인도 중국 이쪽을 다스리는 왕이다 페르시아인데 중국을 다스리지는 않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이라고 그러면 아주 멀리 있는 땅 그런 의미입니다.
0: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그 안에 있는 한 400편 가까이 된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디서 온 이야기들인가요?
1: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기본적으로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8, 9세기에 이런 천개 이야기라는 페르시아 원본이 있었고요.
0: 네.
1: 10세기가 되면 아랍 학자들이 이런 책이 있다라고 언급하기 시작해요. 이런 책이 페르시아 이런 책이 있다. 원본 알려지지 않지만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이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번역이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아랍 사람들 또 여기다 이야기를 덧붙이죠. 그러니까 이제 10세기에서 12세기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0: 예.
1: 당시에 이제 실존했던 왕이었던 하룬 라시드라든지 뭐 이런 왕들의 이야기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엮여지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이게 또 12세기가 되면 이제 천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0: 아, 이때부터.
1: 네, 천일. 천일이라는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13세기에서 15세기에 이제 배경이 카이로가 돼요.
0: 이집트 카이로.
1: 이집트 카이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보면은 페르시아의 원본에다가 이야기가 이라크 지역 그다음에 이집트 지역이 섞여 가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0: 재밌을 것 같아요.
1: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0: 읽어 보고 싶어요.
1: 18세기에 그 갈랑이라는 사람, 앙투안 갈랑이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프랑스어로. 근데 이 사람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야해. 그래 다 쳐내요. 그러니까 프랑스 궁정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야하잖아요. 천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번역한 사람도 그 빅토리아 시대거든요.
0: 네.
1: 버튼이라는 사람은 빅토리아 시대이긴 하지만 좀 더 원본에 가깝게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빅토리아 시대는 막 다뤘어요. 그러니까 야한 게 없다가 이제 요즘의 영어 보는 원역본은 아주 야하게 잘 나와요.
0: 다시 천일야화 얘기를 해보면 사실 천일야화에서 가장 대중에게 알려진 에피소드라고 하면 이제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든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든지 신밧드의 모험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근데 이 얘기들은 그 아랍어 필사본 원전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1: 없습니다.
0: 얘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1: 이 갈랑이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안토안 갈랑이 이제 그 소면에서 천일야화를 번역을 하다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시리아에서 이제 마론파 크리스천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신자였던 사람 중에 한나 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리아였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너무 재밌어.
0: 그리고 그냥, 프랑스에도 할 만한 이야기예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프랑스어로 적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붙인 거예요.
0: 그게 뭐 요술램프랑 알라딘.
1: 예, 알라딘은
0: 신밧드 이런 거.
1: 신밧드는 따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0: 또 따로고.
1: 예.
0: 알리바바.
1: 네. 알리바바와 40인의 노조 그다음에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뭐 이왕 나왔으니까 왜 알리바바와 40인 도둑일까요? 50인도 되고 100인도 될 텐데.
0: 왜 40이냐? 아, 또 상징이 있구나.
1: 네.
0: 40의
1: 상징이 뭘까요?
0: 모르겠어요.
1: 천은 상징하셨잖아요.
0: 예.
1: 근데 40도 많다는 뜻입니다.
0: 50이 더 많잖아요.
1: 아니 그런데 중근동 문화에서는 40이 아주 오랜 전통으로 완전한 숫자예요.
0: 완전한 숫자예요?

0: 자, 그게 수메르부터 나옵니다. 수메르에서도 수메르에서 시대 때부터 40을 쓰고요. 고대 근동에서 예.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교에 들어오기 전에 유대교에서도 네. 성서에서 히브리 성서에서도 네. 40일 모세가
1: 아, 광야.
0: 예, 예 모세 40일 40년이잖아요.
1: 예, 예 그렇죠.
0: 그다음에 홍수가 40일 밤낮이잖아요.
1: 40일이구나. 어, 예. 예.
0: 모세가 40년. 예. 예수가 40일.
1: 40일.
0: 광야에서.
1: 아, 예, 그렇죠.
0: 유혹이죠. 어. 예. 그다음에 솔로몬과 아,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40년이에요?
1: 아, 이거 완전한 많은 시점입니다. 많은 네. 시간.
0: 이슬람에서는요. 무함마드가 40살의 예언자가 되고요. 무함마드가 40살 된 여성과 결혼을 하죠.
1: 아, 그러면 그 40인 도둑은 조직원이 40명이 아닌 거예요?
0: 많다는 훨씬 많은 거예요.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중근동 문화에서 내 나이 40일 때 하면은 생물학적 나이가 40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완성이 된 인간이었을 때.
1: 오,
0: 예, 그 우리 뭐 그 한자 문화권에서 40이 부록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40은 많다는 뜻이에요.
1: 야.
0: 예,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 예. 아, 이건 뭐죠? 알라딘이 심지어 원작에서는 중국 소년으로 나옵니까?
0: 아, 그게 예. 그게 사실은 예. 여기서 중국이라는 말은. 예. 아 진짜 중국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네. 그냥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기꾼들이 지어낼 때 아주 먼 나라 사람이란 얘기예요. 먼 나라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중국에서 왔는데 네. 거기는 다 뭐 이슬람을 믿더라. 중국이 이슬람 믿는 데 어딨습니까?
1: 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네. 약간 상징적으로.
0: 예, 네, 상징적으로 먼데 있는 걸 갖다 그만큼 먼 나라에서 있었던 사람이 알라딘이다 얘기하는 거고요. 알라딘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울라딘, 아울라우딘이거든요. 그래서
1: 아울라우딘.
0: 예, 딘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뜻이고 아울라 하면은 아니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 알라딘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렇게 예. 신실해 보이지 않나요?
0: 이름은 그렇습니다.
1: 이름은, 아, 이름은 그렇습니까? 예. 그 램프 요정 지니는 우리가 아는 지니처럼 아까 근데 무슨 파도에 있던 감금한 예. 사람도 지니 아니었어요?
0: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지니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알라딘의 램프의 그 이제 효과 때문에 예. 우리가 지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니
1: 친근하죠.
0: 예. 친근한 게 아니라 뭐 예. 거의 뭐 호리호리한 몸매 예쁜 예쁜 여자 귀신을 갖다가 지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요?
1: 지니가요?
0: 예. 요슬레프에서 무식한 놈으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네, 호리호리하게 놈... 예쁘게 나오기도 합니다.
1: 아, 그런 지니도 있어요.
0: 예, 가끔 그렇게 나오기도 예, 합니다. 예, 예. 근데 지니라는 말은 정확하면 아랍어로 따면 진니예요. 진니.
1: 진니.
0: 진니.
1: 예.
0: 복수는 진이고요.
1: 예.
0: 이거는 아랍어에서 감추다라는 뜻의 동사 잔나에서 나오는 명사인데.
1: 램프에 감춰졌나?
0: 예, 숨겨져 있고 감춰있다. 그래서 이 진니라는 것은 이슬람 이전에 이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이 생각하기에
1: 네.
0: 우리로 치면 도깨비의 처녀 귀신의 몽달 귀신의 뭐 이런 게 좀 혼합된 인간에게는 나쁜 짓을 하진 않아요.
1: 나쁜 짓 안 해요.
0: 예. 네. 그래서 꾸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이 창조한 게 네. 인간은 흙에서 창조하고
1: 네.
0: 천사는 빛에서 창조하고
1: 빛.
0: 예. 진은 불에서 창조해요.
1: 아, 진이 거기 낄 정도가 됐어요. 꾸란에 낄 정도가 됐어요. 예. 아, 불에서 예. 창조한다.
0: 불에서 창조해요. 그래서 동물의 형태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인간에게 반드시 새로운 건 아닌데, 근데 나중에 보면 막 귀신으로도 나오고, 예, 귀신으로 나오고, 막 어마어마하게.
1: 진짜 도깨비네, 도깨비.
0: 예, 주인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 존재가
1: 둔갑을 많이
0: 일종의 하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1: 근데 이제 천일영화를 세계적으로 알린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프랑스 사람이었잖아요.
0: 앙뚜안 갈랑.
1: 예. 그러면 지금 아랍 문화권에선 천일영화를 뭐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 좀 이렇게 내세우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예.
0: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까지 들으실 때 이상한 얘기 많다고 그랬잖아요.
1: 처음 들어보는 말. 생각 좀 해라.
0: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예, 제가 예. 지금 얼마나 야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1: 아, 감추고 싶겠네요. 그 공식적으로는
0: 거의 뭐 이런 이야기들은 네. 8, 90년대 썬데이 서울 뭐 이런 뭐 예, 예. 그다음에 90년대 젊은이들만 해도 맥심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1: 춘화도 껴 있나요? 책에?
0: 아니, 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예.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예. 그림이 없는 세계라도 말이 얼마나 야하겠습니까?
1: 더 야하죠, 사실.
0: 예. 상상력을 예. 자극하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막 신체 부위 얘기도 하고 그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1: 예.
0: 이게
1: 아, 그럼 좀 감추나요? 천일 영화를?
0: 이거는 좋은 작품이 아니죠. 그리고 아랍어도
1: 프랑스 거야 이러나요?
0: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알려지기 전까지는 네. 이거는 박해받은 책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쉬쉬쉬 하거나 예. 이거를 뭐 책 한다면 그거를 왜 읽니? 뭐 이런 거였죠.
1: 네.
0: 그런데 이제 무슬림 세계가 이제 서구의 지배로 들어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서구에서 이게 알려지잖아요. 얘기.

0: 재밌게.
1: 네.
0: 자랑스럽죠.
1: 아, 그때 가서는 오히려 자랑스럽고.
0: 우리 책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건 사실은 아라비안 나이츠가 가지고 있는 무게는
1: 네.
0: 중동보다는 네. 유럽입니다.
1: 유럽의 무게가 있고.
0: 네, 유럽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게 또 어디서 좋아합니까? 중국이 좋아합니다.
1: 왜 좋아하나요? 중국에서는.
0: 아, 알라딘이요. 알라딘이 중국인으로 나옵니다.
1: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네. 특정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중국이라고 네,
0: 중국,
1: 하니까
0: 예, 중국인 알라딘 이게 나옵니다. 예,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네.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디즈니에서도 이게 걸르고 깨끗하게 걸러가지고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만 네. 예, 아랍 세계에서는 이건 대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지역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0: 법학자들의 판결이 중요하거든요.
1: 네.
0: 법학자들이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술 먹는 이야기도 나오고.
1: 예, 그렇죠.
0: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1: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이 천일 야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0: 일단 저는 그 처음 시작할 때 샤하라자드의 그 지혜.
1: 그 딸의 지혜.
0: 예, 왕을 결국에는 뭐 이제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1: 네.
0: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왕을 예.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뭐 암살을 시도한 것도 아니고.
0: 네.
1: 예,
0: 그래서
1: 지혜롭게.
0: 왕의 마음을 예, 그 K드라마로 예, 중간 광고로
1: 티저 티저
0: 네, 현대 세계에 저는 현대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방송 광고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봐야 됩니다.
1: 천일 특집 잡지사에 딱 맞는 얘기네.
0: 네. 중간에 살짝
1: 우리가 이제 한 에피소드를 한 편에 끝내서는 안 됩니다.
0: 아, 그럼 안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천일야와 샤하라자드 이런 이야기 가지고 뭐 음악도 그렇고요.
1: 네.
0: 파생 상품이 많아졌어요.
1: 예,
0: 현대 그러니까 하나의 굉장히 훌륭한 문학 제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이라는 게 문학적인 가치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역시 가장 위대한 문학은 사람들 입에서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사람들이 좋아해야죠. 아무리 훌륭한 글이 있다라도 사람들이 안 보면 끝입니다.
1: 그렇겠죠. 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천일야화 이야기를 박현두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 다시 만날 뵙기를 기대하며 또 고대하며 박현우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2: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2: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3: 삼익 가구.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아, 저희 잡지사가 처음 기획 단계에 있을 때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접했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재밌는 주제 몇 개 하고 나면 금방 동나지 않을까? 뭐 이게 매일 나갈 수 있는 콘텐츠가 될까? 이런 소재 고갈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구독자, 청취자 여러분의 무궁무진한 호기심과 또 그 호기심을 채워주시는 수많은 전문가, 우리 필진 여러분 덕분에 천 가지 주제의 지식을 지금까지 담아낼 수가 있었고 또 앞으로 다뤄보고 싶은 주제도 그만큼 많이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35만 2천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앞으로도 저희 에디터들과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CBS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0: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호우 대비 상황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레까지 경기 지역에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선제 조치로 특히 내일 자정부터는 시간당 30에서 8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비상 2단계는 경기도에서만 1단계보다 17명이 확대된 57명이 근무하며 시군별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여부, 현장 통제 상황 등을 집중 관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제기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했고 당무위는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송 의원과 김 전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현지 시간으로 17일 영국 해사 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에 따르면 오늘 오전 오만 카사브 곳에서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해상에서 한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좌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미국이 지난 11일 이후 일주일째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상선 피격 상황을 알린 것은 사흘 만입니다. 서울 서희초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오늘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초등교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교사일동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석주 초등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알맹이가 없는 교육 공동체만 외치며 법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해결된다며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0: 호소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대표적인 테크 행사에서 급성장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질서를 한 국가가 지배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중국을 새로운 선도 국가로 내세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5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의 제목은 무력감에 맞서 애써 웃지 않기를 입니다. 영화 10개월의 미래의 감독인 남궁선 감독의 강연 준비했고요.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아, 네, 안녕하세요. 남궁선입니다. 저는 2021년에 개봉한 10개월의 미래라는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저는 피칠갑으로 끝나는 살인 미스터리물을 하나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쯤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국가인권위원회래요. 인권위원회요? 저는 혹시 제가 누구한테 뭐 잘못한 거 있는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인권 영화의 감독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혹시 피칠갑도 되나요? 네, 인권에 관한 영화라면 어떤 영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제가 덜컥 2022년에 제작되는 인권 영화의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당도한 곳은 피칠갑이 아니라 피칠갑보다 더 무시무시한 피땀 눈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아이돌들의 세계였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보낸 성장기 어떠셨나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한 가지 목표에 내몰렸던 기억이 있나요? 중학교 때는 일단 대학까지만 가자. 대학에 가서는 일단 취업까지만 가자. 경쟁이 어마무시하다 보니 세계에서 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나라죠. 저는 아이돌 지망생들의 세계가 마치 그 세계의 축소판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가수가 하고 싶은 친구, 배우가 하고 싶은 친구, 음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요즘 모든 길이 다 아이돌로 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제 영화에 출연했던 최성은 배우도 아이돌 오디션을 보고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각종 신인상을 석권하는 훌륭한 배우가 되었지만요. 근데 그때 그 오디션 붙은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모두가 우리가 아는 아이돌 스타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환경의 아이돌 그룹 출신 그리고 아이돌 연습생 출신 여러 친구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들으러 다녔죠. 통상적인 루트는 이렇더라고요. 우선 연습생 생활이 있습니다. 연습생이 되고 나면 매일 10시까지 각종 트레이닝을 합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은 새로운 친구이자 아주 직접적인 경쟁자이기도 하지요. 선생님은 아주 잘 보여야 되는 직장 상사이기도 합니다. 연습생은 데뷔조에 드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연습생은 수백 명인데 데뷔조는 10명도 안 되죠. 비슷한 외모, 비슷한 포지션에서 경쟁자가 보이면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때로 비뚤어진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이간질과 괴롭힘도 있습니다. 그래도 버텨봅니다. 데뷔조까지만 가자. 중간에 퇴출되는 연습생은 명예퇴직한 50대 가장처럼 망연자실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도 넘게 몸담았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니까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친구나 부모님께도 말을 못하고 회사에 다녀온 척 10시까지 떠들다가 집에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때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자, 다시 데뷔조로 돌아가 볼게요. 연습생 사이의 경쟁을 통과하고 마침내 데뷔조가 되면 이제는 데뷔조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을 합니다. 숙소 생활도 시작되고요. 개인 시간은 사라지다시피 하죠. 괜찮은 회사에서는 트레이닝을 하고요. 안 괜찮은 회사에서는 학대를 합니다. 제가 말이 심했나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학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방울토마토 두 개를 주고 그 이상 먹지 못하도록 아침, 점심, 저녁으로 휴대용 체중계로 체중을 재면서 고강도 연습을 시키는 일. 주방에 CCTV를 달아놓고 무엇을 먹는지 냉장고를 감시하는 일. 매일 아침 10대 소녀들을 세워놓고 돼지 같다는 말을 하는 일, 영양실조와 공황장애로 툭하면 길바닥에 쓰러지는 13살 소녀에게 숙소에서 탈출한 팀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찾아오라고 하는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와 회사 외에 아무데도 가지 못하도록 매시 위치를 보고시키는 일, 몽둥이로 때리는 일, 먹을 걸 사준다는 명목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는 일,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에 몇천만 원의 위약금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일. 하지만 그래도 버틸 아이들은 버팁니다. 데뷔를 해야 하니까요. 데뷔를 하고 나면 빚 갚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획에 투입된 막대한 투자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먼저 회수해야 수익이 나니 그 전까지 아이들은 받는 것 없이 일만 합니다. 대형 기획사의 대형 자본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기획도 도박이 되죠. 그리고 그 도박에 던져지는 건 아이들이에요. 남이 만들어준 역할, 남이 만들어준 성격, 남이 만들어준 외모와 취향대로 성실히 살아가는 게 이들의 일입니다. 데뷔를 하고 나면 도박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스타가 되었거나 그러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느 경우나 계약 기간까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스타가 되면 아주 다른 세상이 열리지만 대부분의 그룹들은 스타가 되지 못해요.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면 돈을 못 받으며 일을 계속합니다. 행사를 돌기도 하고 해외를 나가기도 하죠. 생활비가 없어서 바쁜 스케줄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미 팀이 망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계약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계약 해지를 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해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고작 위약금 천만 원을 구하기 어려워 죽고 싶다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 그때 정말 자살하고 싶었죠. 담담하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선택한 건데 누굴 탓하겠어요. 사실 작년에 취재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몰래 집에 와서요. 그 친구들이 조곤조곤 들려준 이야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꽤 깊은 어둠을 담고 있어서만은 아니었어요. 그 무력감 앞에서 애써 웃으며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때문이었죠. 아직 서른도 안 된 친구들인데 전장에서 돌아온 전쟁 베테랑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없던 일로 하기엔 너무 많은 걸 겪고 봐버린 거죠. 외부인인 저에게 처음 털어놓는 이야기들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미리 찾아본 자료로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가족과 떨어져 혼자 고립된 10대 아이의 실제 경험으로 전해들으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경험이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건데 누굴 탓하겠어요?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낯설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바로 제 첫 장편 영화 10개월의 미래에서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생이 뒤집어진 주인공 미래가 자주 듣던 말이거든요. 사실 저는 장르 영화를 좋아합니다. 10개월의 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당시에도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나리오를 하나 쓰고 있었어요. 인류는 반쯤 멸망해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자연은 도리어 아름다워지는 이야기였죠. 근데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던 저의 세상이야말로 반쯤 멸망하더라고요. 물리적 어려움은 예상했었죠.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세상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어? 너 아이 낳았어? 영화는 어떻게 하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 넌 이미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잖아.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알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영화를 포기한 줄 아는구나. 혹은 포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었어? 제가 선택한 건 아이를 낳는 거였습니다. 제 인생 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갑자기 영화를 그만두겠다는 선택을 한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걸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새 힘들 때마다 자책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보야,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이렇게 될줄 몰랐어? 근데 사실 몰랐어요. 온 세상이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등질 줄 몰랐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감정들을 영화 같은 데서 본 적도 없었고요. 심지어 제가 영화 감독인데도요. 정말 이상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 지금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 거구나. 아무도 말을 못해서 내가 몰랐던 거구나. 그 순간 결심했어요. 그 영화 내가 만들어야겠네. 다 필요 없고, 그거부터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그때 준비하던 프로젝트를 접고 시작한 것이 10개월의 미래라는 영화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 번이나 피칠갑 영화를 접게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다시 2022년으로 돌아와서 제가 선택한 건데 누굴 탓하겠어요? 라고 말하던 아이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춤과 노래를 좋아하고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던 이 아이들이 선택한 건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지. 영양실조가 되도록 굶는 것도, 투자금을 빚으로 알고 갚는 것도, 부모님께도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할 짐들을 안고 10대, 20대가 지나도록 텅빈 마음으로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상황 판단을 잘 하지 못한 자신의 탓으로, 더큰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 자신의 탓으로, 더 빨리 포기하지 못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어린 나이에 한 선택이 아닐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건 다른 사람들일 텐데, 왜 실패의 책임을 이들이 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갚아야 한다는 그 빚에 자신이 수년간 해온 노동에 대한 대가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돌이라는 상품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전에는 인간이 아니라고 계산하는 걸까요? 저는 이번 영화를 맡으면 어쩌면 당연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안의 개인은 모두 각각의 고민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아이들이었죠.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이 원하는 완벽한 상품이 되기 위해서 잃고 있는 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사람답게 산다는 건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고 무언가의 부속품으로 쓰이지 않고 제 자리에서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개월의 미래에서 주인공이 느꼈던 낯선 감정도 임신이라는 경험 앞에서 바로 저세 가지가 흔들리는 걸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만난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잃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팬들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고, 업계에 피해를 끼칠까봐, 혹은 업계로부터 피해를 당할까봐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설득해서 이 길을 허락해주신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어떤 이야기들은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채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설사 털어놓는다고 해도 누가 이해를 해줄까요? 내가 선택한 일이니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되도록 좋은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되지 않는 일은 없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요. 오직 당사자만이 아는 그 캄캄한 무력감이 혼자서 감당할 일이 될때 자책이라는 더 무거운 짐과 싸우게 된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힘을 낼 시간이란 영화에 담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실패한 아이돌 친구 셋이 20대 중반에 은퇴를 하고 학창 시절에 못 갔던 수학여행 대신에 처음으로 제주 여행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누구라도 가끔씩 하잖아요. 영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나중에 영화 보러 오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아이돌의 꿈을 꿉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달라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주 어린 나이에

아주 많은 아이들이 어쩌면 돌이키기 어려울지도 모를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보이지 않는 곳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있는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일들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지워지는 건 아닌지. 피칠갑으로 가볍게 뛰어들었던 프로젝트가 제게는 존엄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친구들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대가로 자아 형성기에 자신을 탐색할 시간과 자유와 건강을 잃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한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란 자신의 기본권을 그 어떤 조건 앞에서도 거래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지켜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적과 상황 때문에 저당 잡히거나 거래될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여전히 인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권리가 아니었던가요? 어깨에 진 짐은 무거운데 막상 제가 영화로 할수 있는 건 많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인물들에게 치유가 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는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는 못할 일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라는 게 그래요. 현실에서 못할 이야기들을 허구 속에서 할수 있게 하죠. 제가 할수 있는 건 선정적인 고발도 아니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단 하나, 이들의 존재를 스크린에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불러주지 못하는 이름들 대신에 저희 캐릭터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줄 수 있고, 현실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눈물을 저희 배우들이 보여줄 수 있죠. 여기 이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다. 실제로 존재한 아픔이고, 실제로 존재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 하나를 온 힘을 다해 바라봐 줄수 있어요. 저희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탓이 아니야. 네가 선택한 거잖아. 라는 차가운 말 대신에 제가 이 인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네가 선택한 것이니 그 어떤 부조리도 아무것도 모른 채그 세계 안으로 들어간 당사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 어쩌면 우린 너무 모든 많은 곳에서 쉽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 사람이 선택한 거잖아 라는 말로 굳이 보고 싶지 않은 타인의 고통을 자꾸만 외면하다 보니 어느덧 스스로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진 않던가요? 부조리한 시스템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힘을 유지합니다. 자책을 무기 삼는 거죠. 연습생들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게 일부러 경쟁 문화를 만드는 일부 기획사들처럼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자신이 느끼는 그 자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내 탓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은 건지. 저는 힘을 낼 시간을 통해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발목을 붙잡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현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저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가 선택한 건데 누굴 탓하겠어? 대신에 많이 힘들지? 네 탓이 아니야. 라고.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영화감독 남궁선 씨의 무력감에 맞서 애써 웃지 않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송시현이 부른 꿈결 같은 세상,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감상하셨고요.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 18어른을 소개합니다. 책 안녕 18어른의 저자이자 아름다운 재단 청년사업파트장인 김성식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18살에 보육원을 나와서 사회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립은 무엇인가요? 자립은 스스로 자자의 설립자, 즉 스스로 서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자립을 강요하고 또 강요받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생계 문제만 해결하면 자립하는 것이라고 김성식 씨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안녕 18어른의 저자인 김성식 씨가 전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현재 이야기 듣고 올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18어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자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봤는데 이들의 이야기가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녹록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앞에 벽이 있었는데 겨우 하나 부서도 또 벽이 있고 또 벽이 있고 매일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한 청년의 퇴소날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소 하루 전 모든 짐을 정리하고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살았던 19년의 삶이 캐리어 한 개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퇴소날 아침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순간에서야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 진짜 난 혼자구나. 그제서야 눈물이 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만 18세에 보육원을 나와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네, 이들은 법적으로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18에 어른이 되어야 했다는 의미를 담아서 18 어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에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퇴소를 할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8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매월 4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원을 위한 LH 주거지원 대출이 있고요. 또한 민간재단에서 여러 장학제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면 이들이 자립하기에 충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육원에서 설거지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와서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되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투른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설프고 또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됩니다. 한 청년은 집에 가스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가스고지서를 처음 보고 이게 뭐지? 사기는 아닌가 싶어서 계속 모아둔 거죠. 이만큼 몽텅이가 될 때까지 계속 모아둔 거예요. 뒤늦게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나서야 주변에 얼른 물어봐서 처리를 했던 경험도 있고요. 또 한 청년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전철을 이용해서 7번 왕복을 하면서 짐을 날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좀 우픈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피소드 정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진짜 어려움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퇴소하고 나서 불 꺼진 방에 홀로 누워있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막 재잘거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했던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 혼자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되고요. 또한 이제 밤새 아플 때 연락할 곳도 없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버텨내기만 해야 될 때 이럴 때 나는 혼자구나

하는 것을 참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까스로 응급실을 가더라도 응급실에 가면 보호자가 3명에 사인을 해야 돼요. 그 사인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서 또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하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아프고, 아,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몇 년간 정부에서, 그리고 또 언론에서, 그리고 저희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참 많이 움직였어요. 열심히 움직였고, 다행히 여러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만 18세에 퇴소를 해야 했던 자립 연령이 만 24세로 연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립 정착금도 사실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800에서 1500만 원까지 한 두세 배 정도 늘었고요. 또한 자립 수당도 새로 신설이 되고 또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전국에 그 자립 전담 기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자립 후에 생활을 또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생겼습니다. 이런 지원들이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자립 준비 청년들의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다고 좀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저 이런 변화들이 한참 많이 생기고 있을 때였는데요. 광주에서 한 소식이 들렸어요. 한 자립 준비 청년이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한 청년이 세상을 떠났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 막 이런 변화들을 만들고 있었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되게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놀랐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구멍이 있었길래 이 아이들을 우리는 잃고 말았을까요? 분명히 경제적 지원도 늘어나고 있고 더 많은 지원해주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들을 잘 모르면서 우리의 관점으로 이들을 지원을 하고 이들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들을 만나왔던 건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리 사회에 빠져있던 구멍은 아마도 당사자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것이 당사자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과연 그것들을 생각하고 알아왔는지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실 당사자 관점이라 했을 때만 18세에 퇴소한다고 하면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아까 만 24세로 연장되었다고 했을 때 많이 반기셨는데, 사실 제가 만나본 친구들은 한 명도 더 있고자 했던 친구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루빨리 나가고 싶어 하고요. 간신히 만 18세 채웠다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죠. 또 자립정착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500만 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500만 원 또한 잘 사용을 해서 자립에 크게 도움이 된다기보다 또 유흥으로 쓰거나 가소비로 쓰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민간 제도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지원 신청서를 쓰고 나의 자기소개서를 하고 모르는 분 앞에 면접을 한게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지원받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 아직 너무 철이 없네,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다고 하면 이들의 건강한 자립은 더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들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당사자 관점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불쌍하다는 시선은 이제 그만.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또 이제 계속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들겠죠. 근데 저는 이 마음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쌍한 시선 앞에 선 당사자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꼭 살면서 한 번씩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이런 비밀들을 얘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나 보육원에서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친구가 펑펑 우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손을 잡으면서 몰랐어, 미안해, 좀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 고마운 마음이죠. 또 어떤 선배는 내가 밥 사줄게, 너돈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고마운 분들이고 따뜻한 마음인 것도 알겠는데, 그런 불쌍한 시선을 받은 당사자는 아, 내가 진짜 그렇게 불쌍한가? 아, 내가 불쌍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 재단으로 얼마나 많은 전화들이 오겠습니까? 저희 재단 참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이들을 돕고 싶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짠한 마음을 가지고 돕고 싶은 문의들이 많이 오는데요. 사실 자립준비 청년들 제가 한 번도 만나고자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이런 만남을 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는 누군가 갑자기 와가지고 좋은 이모가 되어서 반찬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챙겨주고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해줄게 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아이고 짠해라, 아이고 딱해라, 아이고 안쓰러워라라는 말에 앞에선 이들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게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숨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들에게 향한 불쌍한 시선은 이제 그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집에서 자리 준비 청년의 이야기들을 담은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그때 뒤에서 보고 있었나 봐요. 와가지고 같이 보고 있다가 인터뷰 영상이 다 끝나고 나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 배신감 느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제가 뒤를 보면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 자기는 이제 불쌍한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그냥 다른 환경에서 자란 거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들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와서 본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말이 불쌍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이 당사자 관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어려서부터 자신의 비밀들 얘기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약점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항상 숨겨야 됐고 방과 후에는 보육원에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뺑 둘러서 돌아서 숨어서 있다가 이렇게 몰래 누가 볼까 몰래 들어가고 결국 어느 순간 이 비밀 걸리는 순간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평생 이렇게 숨기면서 가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이제 많이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질문들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비를 하기 위한 가짜 가족 프로필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 계셔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그럴듯한 말들로 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숨기고 과거를 이렇게 모른 게 묻어놔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건이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망을 만들어내고 안전하게 살아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청년들한테 당당해도 돼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부끄러운 거야? 숨길 거 아니잖아.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에는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고아 XX라더니 싹수가 없구만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많지 않나요? 범죄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다더라라는 말로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는 그런 플롯들을 우리는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들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 이들한테 우리가 당당해지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행했던 18어른 캠페인은 저희 자립준비 청년들이 직접 자기의 얼굴을 노출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응원을 받고 있고 너무나 많은 공감을 받고 있지만 사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거야? 할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게 어려운 일이어야 했을까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이 캠페이너들처럼 용기 내, 당당하게 말해라고 저는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과거가 비밀이나 약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우리가 먼저 되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한테 자립을 요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평생 자립을 해내야 되는 미션이 주어지는 삶이에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장학금, 자립수당, 자립준비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자립을 요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신 많은 분들 다 자립을 하셨나요? 사실 저는 자립을 못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산다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자립이라는 뜻은 스스로 서다, 혼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만 18세, 만 24세에 자립을 해라, 자립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립을 다른 말로 오해하고 있어요. 생계라는 말로 말이죠. 생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취업부터 해. 선생님, 저 어떻게 할까요? 취업 먹고 살아야지. 최소한 자기 돈 자기가 벌어야지. 의식주는 해결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취업 진로를 위한 교육들, 자격증 지원 제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 기술직이나 뭐 서비스직에 많이 취업을 하는데요. 자기 적성도 모르고 찾아간 그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을까요? 생계마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퇴사와 이직과 퇴사를 반복하다가 실패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생계만큼은 그래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라는 얘기 앞에서 우리는 생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문은 지금 잘못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뭐 먹고 살 거야? 라는 질문 참 많이

0: 하거든요. 너 뭐 먹고 살 거야?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뭘 좋아해? 너는 뭘 하고 싶어? 너는 뭘 잘해? 이런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혹시 너무 추상적인 것 같으신가요? 너 뭐 먹고 살래란 말 앞에 지금 계속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들에게 먹고 사는 삶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는 것지도 몰라요. 의식주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립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자립이라는 것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요? 혹시 이 말이 당연한 소리 아니야? 누구나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요. 한 자립준비 청년은 20대 초반에 이번 생은 틀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20대 초반에 그 청춘에 자신의 삶이 불쌍할 때, 자신의 삶을 누구한테 말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삶이 생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의미가 없을 때 이번 생은 틀렸다라는 말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사실 저와 함께 캠페인을 했던 한 캠페이너의 말입니다. 근데 이 캠페이너는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또 다른 캠페이너들도 저한테 이런 얘기들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왜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엇이 이들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저는 캠페인을 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노출을 했고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섰고 불쌍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느꼈고 또한 생계 외에 의식주 외에 다른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캠페이너가 저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저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때 제 자신을 더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를 참 들뜨게 했습니다. 저도 이 편지를 보면서 아, 자립이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고 안아주겠다고 한 사람은 어떻게든 잘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실패가 있고 약간의 배고픔이 있고 약간의 등 누울 곳이 없더라도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해결하는 것과 잘 살고 싶어지는 것, 어떤 것이 자립이랑 더 닮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들에게 더 건강한 질문들, 맞는 질문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18어른의 세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매년 2,400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 세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자립을 준비해라. 용기를 내라. 당당해져라. 의식주를 해결해라. 근데 저는 이 질문도 이들한테 던질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끼리 이 사회에서 먼저 어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들이 나와도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더 이런 고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논의들을 하고 더 많은 머리를 맞대면서 우리가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분 한 분 한 분이 성숙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시간인가 우리가 이 18어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동정도 아니고요. 편견도 아니고요. 그냥 보통의 청춘을 만난 그대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요. 안녕 18어른. 고맙습니다.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의 주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었고요. 첫 번째 강연, 무력감에 맞서 애써 웃지 않기를, 영화감독 남궁선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강연, 아름다운 재단의 청년사업파트장인 김성식 씨의 18어른을 소개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밤부터 이어지는 비로 100에서 20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충청권은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에 80에서 150mm, 세종, 충남 북부, 충북 중북부 등은 2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당대표 선거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송영길 의원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원내에서 9명, 원외에서 5명이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비 경선을 거쳐 본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가립니다. 외교부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신모 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채용 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2월 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 필기 면접시험을 통과했지만 심 씨의 경력이 과대 인정됐고 접수기한 만료 후 제출한 서류가 받아들여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현지 시간으로 17일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오늘 오전 오만 카사브 곳에서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해상에서 한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좌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미국이 지난 11일 이후 일주일째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상선 피격 상황을 알린 것은 사흘 만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구글로부터 올해 EU 전체 예산의 2%에 달하는 약 7조 8천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수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구글은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수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이번 달 초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자 최근 EU에 460억 유로를 완납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 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깔도록 해 경쟁업체를 배제했다는 이유로 2018년 구글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울역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비 상황을 살피고 주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을 만나 건강 상태 등을 직접 묻고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3: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4: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 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내 아픔으로 위로받을 당신을 위한 고백, 김주원 트레이너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나님은 제가 교만해지는 걸 못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혼자 또 혼자 병이 있는 게 하나님 진짜 나만 보시나 봐. 뭐 약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난폭운전이 진짜 심했거든요. 이게 병이에요, 병. 차도 안 좋은 거 끌고 다녔는데 막 150 나가나 보자, 막 150까지 이 차가 나가는지 도전 막 이러면서 고속도로에서 와 그러고 막 그 골목길에서도 미친 듯이 막 질주하고 막
2: 위험해.
1: 이게 병인 것 같아요. 이상한 허세도 아니고.
3: 아니 여기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
1: 아 화가
3: 화가 쌓여 있어서 그, 진짜 네.
1: 진짜요?
3: 화가 쌓여 있어서
1: 그래서 막 제 앞에 누가 끼어드는 거 못 참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몇 번 사람을 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항 운전할 때 공항을 주셨잖아요. 안 주셨으면 내가 죽거나 내가 누굴 죽였겠구나. 저 지금도 운전은 못하거든요. 아니면 되게 살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공항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팔로 그 10만 병에 있을 때 다시 돌아오면 네. 10만 병에 걸려서 막 이렇게 연예인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좋아요가 몇 개 맨날 이거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몇 개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다른 10만 대 애들 좋아요 체크해야 돼요. 제 이게 뭐 제 뭔데? 제 벗었네. 막 이러면서 저 벗는 거 누가 못해. 쟤는 뭔데 이렇게 많아?
3: 여기 노출 없이 올라간 거죠. 네.
1: 살짝 살짝 근데 인정. 규칙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골은 너무 파이지 말자. 네. 골 이골 이골 네. 앞뒤 골은 너무 하지 말자.
3: 그래 그래. 네.
1: 골들은 너무 하지 말고. 네네.
2: 규칙인데 네. 또 그 나름대로 해.
1: 그리고 바지는 좀 입자. 네. 막 이런 좀 그리고 각도를 위해서 찍지 말 것.
3: 예. 네. 아니 왜냐면 진짜로 이 팔로워들 늘리기 위해서 서로도 경쟁하기 위해서 노출들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근데 네. 노출을 하면 할수록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는 노출을 저도 해봤죠. 사실 도전했는데 네. 싫어하더라고요. 안 어울린다고. 네. 웃기는 거나 해라. 저는 좀 웃기면서 막 이런 거 하면은 좋아하더라고요.
3: 톡톡 좋아하고.
1: 네. 그런 거 좋아하고.
3: 노출은 이제 다른 사람 거 보니까.
1: 네. 그러니까
3: 그거 보면 되니까.
1: 다른 사람 노출 말고. 봐봐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다른 사람 비교하고 막 헐뜯고 이제 막 다른 인플루언서도 얘는 뭐가 잘못됐네. 얘 뭐 했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만한 순간 정말 역대급 공황이 왔어요. 나 샀는 줄 알았는데 식당에서 닭도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게 씹는 제 입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면 근육이 여기서부터 공황이 와요. 이제 공황장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어딘가 핀트가 꽂혀요. 눈이 시리다든지 이제 여기가 와요. 그래서 혜민아 나 지금 눈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나 지금 눈이 이상하다고 여기 안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그래서 나 지금 이상해. 그래서 이상해 이러면서 이게 씹다가 화장실로 막 가가지고 옷을 다 벗었어요. 화장실
3: 숨이 안 쉬셔서
1: 네 너무 숨이 안 쉬어서 옷 다 벗고 나 못 나간다고 화장실 못 나간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제 화장실에 뭐 문장 보고 얘도 혜민이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3: 그 닭볶음탕 집에서
1: 안돼 못 나가 막 이러면서 얘는 너무 당황스럽죠. 혜민이

0: 나중에는 이제 나 못해 못해 이래서 119가 왔어요. 119 와가지고 막 봉지하고
1: 그래,
0: 막
1: 봉지돼야 된다고.
0: 네. 근데 한 번은 119에 실려간 일이 있었는데 또 자주 가요. 자주 가. 예전에 아, 지금은 예. 안 가는데 자주 예. 갔는데 지금 당장 죽겠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는다고 막 난리를 쳐요. 제 형신이 아니에요. 근데 옆에 거의 온몸 피인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실려가지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공원상에 예. 너무 죄송하고 창피하고 예. 이게 진짜 마음의 병인 거예요.
1: 그래요, 마음의 병이에요.
0: 네, 응급실을 이제 그때부터 아 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함부로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다. 네. 네.
2: 저 왜냐면 제가 저도 아는 개그맨 모 분이 공항이 오면 그 봉투를 이렇게 달라는데 똑같이 네. 닭도리탕 집인데.
0: 어 진짜요?
2: 네, 이렇게 하다가 온다 이모 저 봉투 좀 주세요. 그런데 이모가 왜 싸가게? 아. 맛있어 싸가게? 그래서 물이 터져가지고 그래도 공항이 없어졌어. 너무 터져가지고
1: 웃다가
0: 아 진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2: 하고 야 괜찮아?
0: 급치료
2: 어, 괜찮은데?
0: 네. 그래서 그 공항을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공항 공항 주셔서 네. 그래서 네. 교만하면 나 교만한 걸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교만하면 죽는다 배경화면에도 해놨어요. 교만하면 죽는다 그래서 병을 아주 싹 고쳤죠. 그 10만 병.
1: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 주변의 후배도 그 운전 중에 이제 공항이 와서 어, 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하거나 아. 실제 대형 사고가 났거나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0: 어.
1: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짤로 영상 네. 중에 아무 이유 없이 막 가는 거 있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부분 공항이 와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0: 어.
1: 정말 큰 위험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0: 네 맞아요.
1: 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정말 위험한 병이라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면 안 네네. 되는 것 같아요.
1: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0: 네. 그 지금은 좀 많이
1: 좋아졌어요.
0: 가지고도 울고 있어요.
1: 이제 저는 마지막 궁금한 게 이제 그 참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0: 네.
1: 좀 가족들 얘기가 좀 궁금해요. 결국 가족들의 근황을 알고 있는지.
0: 엄마는 이제 제가 25살 때 찾았어요.
1: 예. 예, 예.
0: 찾았는데 새 가정을
1: 꾸미셨고.
0: 네, 꾸리셨고 근데 똑같더라고요.
1: 아, 그 상태 그대로예요?
0: 네.
1: 아, 그곳에서도 그래요?
0: 십몇 년 만에 만났는데 어, 이 얘기 하게 될지 몰랐는데
1: 네네.
0: 너무 해맑은 거예요. 버리고 갔는데.
1: 아,
0: 왔어. 들어와.
1: 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0: 네. 엄마 나 어렸을 때 이렇게 때렸던 거 기억나? 헉, 나 너한테도 그랬어? 나 지금도 그러는데. 너무 해맑은. 정말 왜 그랬어? 그래서 거기 애기 큰 딸한테 엄마가 때리고 자살시도도 하시니까 앞에서
1: 거기 또 재혼한 집 애도 때리고요?
0: 네 눈앞에서 거기도 큰 딸만 그렇게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본인이 낳은 아기예요?
0: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년 안 됐을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사과해. 나한테 사과하라고 제가 전화했거든요.
1: 예.
0: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 사과해. 그건 내가 판단해. 사과만 해. 미안하다고 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계속 얘기했거든요.
1: 예.
0: 그래 그럼 미안해.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어렸을 때 맞았고 자기도 어렸을 때 그랬고 그래서 엄마 나 이렇게 때렸잖아. 엄마 나 헛수로 때렸잖아. 엄마 나 각목으로 때렸잖아. 이러니까 어머 너한테도 그랬어? 나 어렸을 때 그렇게 맞았었는데. 오 신기하다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나 너네 아빠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알지? 너네 아빠 때문이야 다 너네 아빠 때문이야. 저는 아빠를 미워할 수 없는 게 그래도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너네 아빠 때문이잖아 너네 아빠 때문이잖아 이렇게 해서 너무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1: 아버지는 아버지나 동생은?
0: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잘 지내고.
1: 아버지는 따로 그냥 사시고
0: 네, 지금 재혼해서 살고 계시고
1: 또 재혼하셨고?
0: 네. 동생, 내 동생한테 좀 많이 미안해요.
1: 그렇군요. 동생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랐겠네요.
0: 네, 동생은 근데 저는 한번 흑화라도 하고 사고라도 막 쳐보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도 만나고 화를 분출도 하고 살았는데 제 동생은 너무 착하게 그냥 아빠 옆에 쭉 있었거든요.
1: 네.
0: 그냥 그리고 많은 기억이 없어요, 제 동생은. 중간중간 기억을 못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 동생도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맞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기억을 못하고 분노도 모르고 왜

0: 살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상태거든요.
1: 예.
0: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1: 그러네요. 네.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0: 네.
1: 왜냐면 또 지금 그 재혼할 어머니 가정에서 제2의 주원이가 자라고 있잖아요.
0: 네.
1: 그 아이는 또 얼마나 지금 우리 주원 자매가 겪었을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똑같이 지금 겪으면서 지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아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저처럼 해맑아요. 그 친구도 너무 밝아요. 제가 그 7년 동안 정신과 치료 상담을 받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때 되게 망가졌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전 너무 해맑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쟤 진짜 이상한데? 나 엄마한테 이렇게 맞았고 나 이렇게 맞았고 막 이랬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상태예요.
1: 그러니까 어머니랑 말투가 또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하셔서 그런 거 같은 게 아니죠.
0: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픔이었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를 치료받으면서 알았거든요.
1: 네.
0: 학대가 부당하다고 느꼈고 그거를 속으로는 알고 있었나?
1: 네.
0: 이거를 치료 과정에서 알아서 그 친구가 많이 걱정돼요. 너무 밝아요. 네. 너무.
1: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즘 되게 전도가 재밌고 전도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0: 네.
1: 뭐가 이렇게 기쁘세요? 하나님을 전한 일이.
0: 제가 원래는 되게 남의 기준에 맞추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의 기분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1: 네.
0: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해서 되게 예민하고 불안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을 하셨잖아요.
1: 네, 네.
0: 그걸 알고 나서 아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1: 예.
0: 이렇게 좀 바뀌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주셨기 때문에 되게 여유로워지고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1: 네.
0: 제 이 예민함과 너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예민함이 되게 가시돋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혜민이가 불교 신자예요. 그
1: 네, 오늘 혜민이 많이 나오네요. 네,
0: 룸메이트인데 불교 신자고 네. 저랑 예진이랑 성경 얘기를
1: 저 앞에 계신
0: 분이시에요? 저랑
1: 아 그래요? 네. 아,
0: 예진이랑 네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뭐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1: 네네. 아 비웃어?
0: 그,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한 꽃방귀야. 거예요. 그래서 왜 웃어? 근데 아니 너무 똥가루 잡는 소리잖아. 무슨 소리야? 이러던 친구예요.
1: 네네.
0: 정말
1: 네.
0: 아니 너무 와닿지가 않는다 네. 자기는. 그래서 전도를 해도 안 되는데 네. 1년 정도 이렇게 보더니 네. 야 너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나 이제 믿겨. 이거는 제가 7년 동안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안 되던 게 교회 다시 다니고 그 언니를 영희 언니를 통해 다시 다니고 1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행복해지고 그거를 보고 아 하나님 있네 있어 이러면서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지금 같은 교회에 출석해서
1: 네, 아유,
0: 열심히
1: 환영합니다.
0: 열심히 잘 다니고
1: 네, 잘하셨어요.
0: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친구도 아픔도 있었고 했는데 네네.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제 주권자가 있다는 게 네네.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왜 나를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보다 나를 만드신 내 사용 설명서를 아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하세요 막 그렇게 막 이거 이제 뭐 이렇게 그거는 사람들이 하지 하나님이 내 사용 설명서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그럼 나도 부활하는 거잖아 진짜로 근데 너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1: 네.
0: 너무 말을 하고 싶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아니면 다녔었거나 근데 하나님이랑 멀어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 많죠.
0: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제가 네.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하자. 저 챌린지 왕이니까 네. 맨날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 자기가 그냥 목표한 거. 해가지고 전 지금 작년부터 7독째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네.
0: 어플로 봐도 돼. 꼭 성책에 거룩하게 보지 않아도 되고 어플로 봐도 되니까 캡처하거나 찍어서 우리 인증하자 같이 으쌰으쌰 해서 그러니까 애들 성경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저 여기 나와서 너무 또 감사한 게 성경을 갑자기 딸들이 읽으니까 어머니들이 얘 이상한 2단에 빠졌다. 딸이. 또 거기 2단 아니냐. 이제 권사님들이 놀라신 거예요. 다. 예. 얘가 성형 1그레가 아닌데. 예. 거기 잘 알아봐라. 근데 어머니인데 어디 보고 이렇게 했잖아. 저 2단 아닙니다. 저.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2단 아니에요. 저 2단 아니라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꼭 네. 얘기 드리고 싶어요.
1: 네, 네.
0: 그래서 교회 문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어렸을 때 한 번씩 가봤어도 뭐 거기는 뭐 믿음 좋아가는 거 아니야?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것저것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 문턱이 되게 낮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교회 생활 되게 재밌어요. 동아리, 동호회 이런 거 저도 많이 해봤는데 교회 동호회가 되게 재밌는데 교회 동호회를
1: 교회 교제가 참 재밌죠.
0: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여기서 이게 알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너무 재밌고 또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거룩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오세요. 일단 나 성경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학교에 가야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듯이 전 교회를 가야 내가 올바르게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받는 상처들은 이제 학교 가면 이상한 애들도 있는
1: 그렇지.
0: 것처럼.
1: 아 정확한 비유네요. 그렇지. 학교도 이상한 애들 있듯이.
0: 근데 교과서는 변하지 않잖아요.
1: 네네네.
0: 선생님도 좀 이상할 수 있어요.
1: 그래 맞아.
0: 어쩌다 보면 목사님도 좀 잘못 걸릴 수도 있어요. 나 진짜. 안 좋은 경우.
1: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렇지.
0: 선생님도 이상한 선생님
1: 다 있어. 정확히는 맞아요. 맞아요.
0: 교인들도 학생들도 막 이상한 애들 있는 것처럼.
1: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이상한 사람들.
0: 하지만
1: 사람들이.
0: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교회를 안 가고 혼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1: 이건 잘 팔겠는데. 물건 잘 팔겠어요.
0: 재밌어요, 진짜. 근데 교회는 무섭지 않고 되게 재밌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1: 그래요, 그래요. 아유, 참.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주원이에게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0: 너는 정말 크게 될 거고, 지금. 지금. 아프고 무서운 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순간에 아니 한 순간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나중까지 다 계획하고 계셔. 나중에 지금 네가 이거 조금만 참으면 정말 너는 순금같이 돼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 걱정하지 마.
1: 아유, 아멘입니다. 아유 참. 아이고. 연일과 친구분들까지 다 그냥 아유 참.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어린 주원이와 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원이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좀 들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일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호세아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번제보다 우리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막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을 딱 한 그냥 제가 만난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회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래요.
2: 결국에는 부활, 회복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진짜 교회도 가야 되고
0: 맞아요.
2: 또
0: 맞아요.
2: 말씀도 읽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진짜 알고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참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를 또 오늘 주원님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 정말 많은 울고 아프고 힘든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어디 뭐 글씨가 써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2: 하늘 바라보면서
1: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3: 다른 대문이 있나 봐요. 네.
2: 하늘에서
1: 하늘이가 그래요. 헌빈 형제.
3: 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는데 영화 같더라고요.
1: 야, 영화죠. 네,
3: 영화예요.
1: 아, 이거 궁금한 이야기 작가들이 정말 좋아할 소재예요.
3: 소재가 약간 다른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미녀는 괴로워 영화가 있어요.

0: 있어요. 네.
1: 저도 좋아했어요.
0: 네, 정치가 있던 친구가
2: 김하중. 네. 네.
0: 이렇게 하면서 주인공이 돼가는데 주인공한테는 극적으로 찾아오잖아요. 모든 일이 극적으로 오시는데 주님이 좀 되게 극적으로 살리고 극적으로 사용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 살을 빼주시는데 그 헬스장 문구가 그게 있잖아요. 최고의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성형에 성경과 성령도 넣어주시길.
2: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1: 명언.
2: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비만 클리닉 원장이 있어요. 그 친구를 저도 찾아가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비만 클리닉에 진짜 비만인들 한 명도 안 온대요. 50kg인 사람이 45 되려고 오고 55인 사람이 50 되려고 오지 정말 7, 80kg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비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한 명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비만 그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포자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길 비만 클리닉을 찾아올 정도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더 이뻐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나를 놓아버리는 사람은 아예 나의 비만이나 나의 뭐 몸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놔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폭력 속에 자라면서 나를 놔버리고 살아온 어린 시절을 보내왔잖아요. 네. 그러다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을 통해서 찾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후에야 내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을 다스려야겠고 갖고 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결국은 몸을 이렇게 만들게 되셨고 저 무엇보다 그 어머니께서 물려받았을 그런 폭력과 폭행과 폭언에 대를 끊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같은 사실 많은 폭행과 폭언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자가 미래의 가해자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 단계가 돼서 결국은 또 어디선가 자신이 받았던 폭행을 계속 또 이어나가기 때문에 어디선가 그 대를 끊어야 하는데 우리 주원님께서 그것을 이제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좋은 가정을 만들죠. 아직 결혼 안 하셨죠?
1: 네.
2: 좋은 가정을 만드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나에게 지금 이 눈물로 감격하면서 느꼈던 그 끔찍한 뜨거운 사랑을 내 남편과 내 가정과를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어머니 보란 듯이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고통받았던 그 보란 듯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누면서 가정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건강을 다스리는 우리 김주원님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1: 오늘 귀한 가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4: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박그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 영원히 사는 것처럼 배우십시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지난 시간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엄청난 신부님을 상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부는 아담과 하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임도 나눴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왜 이렇게 미천하고 찌든 존재로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원인을

0: 알아볼 텐데 원인을 알고 고친다면 원래 영화로운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스칼은 우리에게 숨겨진 신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은퇴자 등 각양각색으로 치열하게 살지만 원래 우리 신분은 모든 피조물 중 최고 높은 지위였고 온 우주 통치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의 고귀한 신분을 까맣게 잊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명예와 자부심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원래의 모습, 하나님 형상이 대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형상에 대해 이런저런 주장이 많지만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 형상을 우상이란 말로 대체 사용한 그 배경이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타락 이후에도 우리에게서 당신의 형상을 거두지 않으시는 영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이끄시고 계십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아무리 세상 성공하고 교회 열심이어도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이 모두는 다 사람의 형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불행의 역사를 점검해 봅시다. 제일 처음 하나님과 에덴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던 인간은 선악과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불행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고 우주 통치자의 지위도 잃어버렸으며 점점 죄와 사망의 존재로 망가져 갔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화롭게 살던 인간은 사탄 지배하에 고난, 두려움,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점점 죄가 만연하면서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될 인간의 흑 역사는 다행히 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뜻을 거두지 않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며 성령 도움을 받아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한 그 근원이 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불순종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이를 정확히 알아야 영화는 원래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인간의 타락이 불순종과 교만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잘 살펴보면 불순종과 교만을 이끈 더 근원 요소가 있습니다. 죄의 근원을 정확히 찾아 개선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죄의 근원을 찾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영, 혼, 육 중 죄의 시작은 분명히 혼, 즉 정신세계인 지정이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은 자율의지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곳에 허물이 있었고 죄를 짓는 채널이 된 것입니다. 왜 인간이 불순종 행동을 취하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 정신세계를 분석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봅시다. 그 결과는 우리를 놀라운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2: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0: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용어가 사실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러면은 한 해의 열매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해가 되는데요. 맥추감사주일 하면요, 이건 뭔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이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농사는 크게 두 번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처음 농사에 가장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칠칠절이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칠칠절이라 그러면 와닿지 않으니까 당시의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드릴 수 있는 곡식 중에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곡식이 뭘까를 찾았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보리. 보리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보리밭 갖고 계세요? 저는 보리밭이 없고 밭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절기를 왜 지켜야 할까요? 이름은 맥추감사주일이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전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추감사주일은요, 특별히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은 다 누구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배부르고 감격하고 넘치게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시고 이유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너무 기쁜 절기여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쁜 절기가 아닙니다. 저는요, 첫 열매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마지막쯤에 표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먼저의 신앙.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힘든 게 있었어요. 처음에 뭘 하셨냐면요, 매월의 첫째 날은 주님께 드리는 거다.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빠 죽겠는데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빠져도 되지만 목사 아들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졸린 눈 비비고 월삭 예배 새벽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첫 열매, 첫 월급, 첫 장학금, 첫 용돈은 누구의 거예요? 그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학원, 성도님의 학원에 전단지를 붙이는 알바생이 필요한데 누가 제일 만만해요? 목사 아들이 제일 만만해요. 너 가서 일을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른 것보다 거기서 얻는 소산물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일을 했어요. 전단지를 붙이러 다녔습니다. 근데 처음에 초등학생 때 그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니까 아파트 경비원들한테 걸려가고 엄청 혼나기도 하고요. 또 경험이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꼭대기부터 내려오면서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층부터 2층 올라가면서 붙였어요. 아유, 저는 너무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이거 한 두 개동 붙이니까 나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갖고 이걸 못하게 했더라고요. 어쨌든 하루 종일 붙였는데 그때 기억에 2만 원인가 받았어요. 여러분, 2만 원 받으니까 그게 어때요? 다리는 퉁퉁 부었죠. 몸은 피곤하죠. 죽겠죠. 욕은 있는 대로 먹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처음으로 돈을 벌었구나. 그걸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거 부모님께 뺏기는 거랑 똑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자꾸 제 처음 것을 뺏어가시는 분. 제 처음 것을 가져가시는 분. 제 처음 것을 그냥 너무나 쉽게 가져가시는 분. 이게 없으면 나는 생활도 안 되고, 이게 없으면 나는 사고 싶은 것도 못 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늘 저에게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돈 드리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첫째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자꾸 누구를 드리려고

될까요? 첫째를 자기를 들이시면 되는데 자꾸 첫째를 들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훨씬 저보다 잘났거든요. 하나님, 쟤를 들이세요. 아니야, 첫째는 주님의 것이야.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 것을 드리는 게 기쁨이거나 감격이 아니라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뭔가 모를 억압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봉투를 들었어요. 이 봉투를 들 때 여러분도 어쩌면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유 목사님 왜 그래요? 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 깊숙한 곳에 그런 마음이 조금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오늘 제대로 되고 온전한 절기 예배와 절기 헌금을 드리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내 산은 어디 있냐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소산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텐데 그 농사를 짓고 난 처음 소산물은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게요, 아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제 경험상 당장 드릴 게 없으면 아멘이 돼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때는 결혼할 때가 훨씬 전이었으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 애 안 낳을 거예요. 근데 애가 금방 생겼어요. 애 낳기 전에는 다 드려요. 근데 막상요, 애 낳을 때가 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애 한 명만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고아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셋을 낳았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지금 당장 드릴 게 없을 때는 드리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제 정말 드려야 될 때는요, 이게 드릴 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 미리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너는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가져야 돼 라고 우리의 마음에 왜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드리라고 써있지도 않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너무 기쁘시죠?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답이 성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역사를 잊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냥 잊지 말아라가 아니라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주신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의 역사가 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는 잊고 원수는 기억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요, 사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장례를 네 건이나 치렀어요. 저는요,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인분이 두 분이나 되시고요, 어머니를 여인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였고 형제였던
우리 고 노병욱

성도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요,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게 참 너무 힘들고 고달프더라고요. 장례를 참여하고 멀리 가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릴 위로가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슬퍼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목회가 참 힘드네요. 어렵네요. 특별히 저는 노병욱 성도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개인적으로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마지막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교육자들이 얼른 전화를 연결해 줬어요. 성도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일어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꼭 오셔서 함께 얼굴 뵈어 건강해지실 거예요. 예 목사님. 그리고 그것이 그분과 저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자책을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눈앞에 저희 성도를 보내드려요. 제가 능력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셨을까요? 제가 정결하게 살았다면, 제가 온전하게 살았다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불경건하게 살았던 저를 자책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장례의식을 치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장례의식을 치르러 마음이 불편해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노병욱 성도님을 전도하신 성도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얼굴을 뵈는데요, 슬프고 괴로운 마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병욱 성도님과 저를 만나게 하신 은혜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노병욱 성도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교회를 나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락을 쉽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성도님께서 우리 노병욱 성도님을 전도 대상자로 내고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이런 이런 사정과 형편이 있으니까 전도가 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고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그러고 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이 좋아요? 불편해요? 조금 불편하죠. 될 만한 분이 됐으면 좋겠고 올 만한 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안 되지 않을까. 여러분, 목사가 난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부목사를 시키면 돼요. 그리고 목사가 난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 성도들을 시키면 돼요. 제가 제일 의지하는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성도님 기도 많이 하시죠? 성도님 정말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님 이분 전도해 주세요. 그냥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 스스로도 이게 될까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아주 신령하셔요. 기도를 하고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약속을 잡았는데 이 약속이 펑크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리고 만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교회 진짜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노병욱 성도님이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하고 기도해 드렸던 그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병욱 성도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그 성도님이 무엇했는지 아세요? 서울역 쪽방촌의 아침에 만나 식당에 늘 어김없이 빠짐없이 운전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꾸준한 일들을 도맡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괴로움 중에 잊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 하나님께서 노병욱 성도님을 저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구나.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 영혼이 주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색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어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슬프고 가족분들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감사함,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우리 노병욱 성도님이 가장 아름다울 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이렇게 좋은 성도님을 잠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슬픔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고통 때문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뒤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절기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죄악 때문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는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원수는 쉽게 잊고 은혜는 오랫동안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절기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 둘째 아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 전에는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리고요, 미숙하고요, 목회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돈도 없고요, 아이는 아파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하나님께 고쳐졌다고 제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어리다고 생각했고 미숙하다고 생각했던 제 상황이요, 하나님께 드릴 젊음이 되었고요,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했던 목회가 잘 못하더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의 목회를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되었고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라고 생각해 보다가 고민 고민해 보니까요, 우리 둘째 아이 돌반지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지금 팔았으면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지금은 못 드려요. 그건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요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인색해졌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이 왜 이토록 인색해졌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자꾸 우리의 마음을 실망하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봉투 안에 얼마가 담겼는가를 절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봉투 안에 담겨 있어야 할 예물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보내면서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운 분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저는 더 큰 시험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돈만 넣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그것만 넣지 마세요. 주님께 돈 고작 몇 푼 넣고 내가 주님께 드릴 예배를 올려드렸다고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받기를 원하는 예물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절기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것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란 절기는 빠지지 않고 다 지켰어요. 우리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절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의 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게 뭐예요? 오랫동안 굳어져서 이제는 아프지 않는 죄악의 마음을 갈아엎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미루고 있던 순종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감으로 갈아엎어 주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식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

0: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져야 하는 예배인 거예요. 괴롭고 실족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갈아엎어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을 갈아엎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상하고 깨어지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더라, 온갖 불평들을 갈아엎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봉투에 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봉투에 굳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올려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맥추절이 우리의 신앙에 결단하는 반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이 봉투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오늘 주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그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T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 바로 제헌절이었습니다. 헌법은 한 나라가 어떤 가치를 지키고 무엇을 기준 삼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약속일 텐데요. 나라의 헌법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기준이 필요하죠. 기분이 기준이 된다면 하루가 쉽게 흔들리고, 욕심이 기준이 되면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마음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뜻이 필요하고, 그분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시는 우리의 법이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 제헌절을 보내는 뜻깊은 그런 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첫 곡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옹기장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속에 작은 무질서가 생기죠. 괜히 서운한 마음, 또 쉽게 판단하는 마음, 괜히 앞서 나가는 말들, 그런 마음들을 이 밤에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싶습니다. 헌법이란 것이 나라의 질서를 세우듯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웁니다. 오늘 그런 세움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새 신권 내 삶을 주께 드리며 그리고 알리, 브라이언, 손승연, 연희엘, 윤형빈, 신효선, 한수지, 세움 찬양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하루 좀 편안한 쉬는 시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지는 또 여름방학 같은 네 주어진 연휴가 참 기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오늘도 찬양에 귀 기울이시면서 즐겁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과 함께 영어 배우는 시간 있죠. CCM 잉글리시 해외 CCM 가사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좀 따라가 보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CCM 캠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또 보내주신 신청곡 저희가 이삭줍기로도 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가끔 귀 쫑긋하셔서 이 신청곡 내가 지난번에 보낸 거였는데 하는 그런 깜짝 선곡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경은 님께서 교회 행사 준비 회의 때문에 늦게 귀가해서 또 피곤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CCM 캠프 가족님들과 함께 주의 은혜로 감당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교회 행사 준비에 정말 섬기는 그 손길에 저희 같이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섬김이라는 찬양 강찬의 목소리로 함께 보시고요. 또 이 곡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해같이 빛나리 워시 페스티벌의 찬양 이어갑니다.

강찬의 섬김, 워시 페스티벌, 해같이 빛나리 전해드렸어요. 두 손 모은 태연님께서 금요 기도회 다녀오고 잠이 안 와서 아 캠프 하고 왔어요. 와 캠프에서 또 태연님 이름을 만나니 참 좋습니다. 아 김은영 캠프 아 왠지 이 목소리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두 손 모은 태연이라고 하셔서 제가 준비해 본 곡이 있는데요. 축복송에서도 항상 함께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은 송정미 나의 기도라는 곡 준비했어요. 아비가일님께서 요즘 왜 이렇게 귀차니즘이 발동하는지 멍 때리고 있다요 하시며 저는 주소원 또 여호와는 빨간 약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전은주의 소원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달가요나단 9057님 신청하신 이 곡도 전해드릴게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만나는 CCN 캠프 평강과 설렘이 교체하는 밤입니다 하셨어요. 세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할게요.

제 기억으로는 워크 투 리멤버라는 영화의 OST로 여주인공이었던 맨디 무어가 이 곡을 영화 속에서 불렀었죠. 원곡인 스위치 풋의 Only Hope 오늘 함께 보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도 역시 Bridge Over Troubled Water 너무나 유명한 팝송인데 또 캐리 앤 로는 독일의 CCM 그룹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IOU라 그 드라마 OST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던 그룹이기도 합니다. 캐리 앤 론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도 전해드렸어요. 자, 2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정성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또 해외 CCM 가사 한 줄 한 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CCM 잉글리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만나볼게요. 0176님께서 CCM 캠프를 1년 반 정도 듣고 있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한동안 안 듣다가 갑자기 기억나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가 한 3주 전쯤인데 그 사이 진행자가 바뀌셨네요. 지금 침대에 누워서 라디오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라머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신청합니다. 아, 우리 너무 예쁜 1년 반 정도 또 꾸준히 들어온 중1 소중한 청취자 우리 0176님께 새로운 캠프지기가 선물 드릴게요. 맛있는 선물로 응원하겠습니다.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강릉 BNC 초당 커피빵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예라머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신청곡도 함께 할게요. 1부 마무리합니다.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CBS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 퍼진 극우적 혐오 문화를 진단하는 포럼을 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1020 극우가 온다의 저자 정민철 작가는 청년 세대를 움직이는 핵심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와 콘텐츠라며 기성 시민사회와 교회가 고고한 자세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놓친 사이 극우 진영이 치밀하게 설계된 브랜딩과 마케팅으로 청년들을 음모론의 세계관으로 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변상욱 전 CBS 대기자는 과거 변방의 음지나 일탈로 여겨졌던 극우 행동이 이제는 일상 속에서 정상성을 획득해가고 있다며 특히 일부 교회가 이를 우리 주류 사회로 편입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교회 중심의 극우적 결집이 당장은 세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청년 세대를 설득할 수 있는 건강한

0: 콘텐츠와 민주주의 교육,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주문하는 한편 혐오를 혐오로 맞서는 방식으로는 극단화를 막을 수 없다면서 대신 약자를 품고 연대하는 삶이 훨씬 더 멋있는 문화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아침에 만나가 개소 2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침에 만나는 지난 2년 동안 연인원 37만 명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 정영일 대표이사는 아침에 만나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곳을 넘어 취약한 이웃이 존중받으며 머물 수 있는 안전한 돌봄의 공간이라며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게 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따뜻한 식사를 통해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첫 다짐과 사랑을 잃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아침에 만나는 공공예산 지원 없이 오직 시민과 기업, 교회의 자발적인 후원과 봉사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2만 1,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현교회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교회 교육관 공간에 서울형 키즈카페 마포구 서교동 1호점을 오픈합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키즈카페는 서울시와 마포구가 주관하고 서현교회가 교회 공간을 무상 제공해 수탁 운영하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지역사회 아동과 가정을 위한 복지선교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전문 돌봄교사가 상주하며 양육자에게 급한 용무가 생겼을 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안심 돌봄 서비스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현교회는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해 열린 공간으로서 민관협력 공공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맞벌이 부부와 가정양육에 힘쓰는 부모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를 듣는데 오늘 제헌절 이어서 그런가? 더 왠지 마음에 좀 뭉클하게 다가오면서 우리 민족의 역전의 역사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주님의 법을 따르며 또 이 민족을 위해 아름다운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이 법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5297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찬양으로 함께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트루바의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담쟁이 준비했는데요. 좋은 씨앗 찬양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두 곡의

0: 자, 매주 금요일에 영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 CCM 공부방도 있는데 CCM 잉글리시까지 우리 영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유쾌한 우리 목사님께서 재미있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소개해 주시는 이 곡들이 너무나 주옥 같은 해외 CCM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곡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CCM 잉글리시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오늘 왜 이렇게 하하하 안 웃으시고. 아, 왜 그러세요 또 오늘은.
1: 업앤다운이 있어야죠. 아, 네. 업 다운 다운. 네.
0: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정성호 목사님의 유머에 기대해서 네. 자, 오늘도 한 곡 아주 우리가 네. 잘 아는 그런 CCM을 가지고 오셨어요.
1: 네. 네. 네.

0: 오늘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 네, 아발론.
0: 네네. 아발론이 부른 네. We Are the Reason.
1: 가장 유명한 대표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0: 근데 너무 감동이.
1: 우리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면.
0: We Are the Reason.
1: 맞습니다. We Are the Reason을 가지고 오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 곡이 사실은 가사에 담긴 게 공교롭게도 그. 부활절에도 되게 많이 불리고
1: 맞아요 맞아요
0: 참참 참 우습게도 가사에 딱한 부분에 크리스마스
1: 맞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나와가지고 때도 정말 많이
0: 크리스마스
1: 선곡하는
0: 크리스마스 때도 틀어요 그렇죠 많이 드시죠
1: 맞아요.
0: 이게 그러니까 그 때를 다 이렇게 어우르는 아우르는 네.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아발론의 가창력과 이 화음이
0: 그러니까요.
1: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멋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파워도 있고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발론이 남녀 혼성
0: 네네 그렇죠.
1: 네, 네. 한 네 분이셨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많지 않아요.
1: 네. 네. 네. 그런데 그 힘이
0: 그렇죠.
1: 너무 좋고 화음도 아름답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아발론 곡은 뭐 어떤 곡을 들어도 좋지만
0: 예.
1: 그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많이
0: 네.
1: 번역이 돼서 불려진 곡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We Are the Reason.
0: We Are the Reason.
1: 우리가 그 이유야.
0: 네.
1: 원래 직독직히 이렇게 하면
0: 그렇죠.
1: 내가 이유야. 우리가 네. 이유야.
0: 네.
1: 네. 네. 우리 때문에로 네.
0: 그렇죠.
1: 해석이 된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의역이 아주 그냥 극치 라고 볼 수 있죠.
1: 네.
0: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야라고 하면은 아마 이 노래가 한국 분들한테는 덜 와닿았을 것 같아요.
1: 너 때문이야. 이렇게
0: 그냥 그렇게 돼 버리니까.
1: 그냥
0: 우리 때문에 We Are the Reason은 우리 때문에 네. 죽으셨다. 이제
1: 네.
0: 그 이후에 담겨져 있는 그런
1: 네.
0: 내용을 그 제목에서 담게 돼 버렸죠.
1: 처음 시작할 때 무슨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가지고
0: 네네네네.
1: 저희가 성탄절 때 많이 소개를 해드린다.
0: 예.
1: 가사가
0: 이렇게 나오죠. As little children, we would dream of Christmas morn. 예, Christmas morning, Christmas morning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아침을 꿈꾼다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우리는 크리스마스 아침을 꿈꾸고 했죠. 뭐에 대해서 of all gifts. And toys we knew we find. 우리가 그러니까 받게 될 선물들과 장난감들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제 아침 크리스마스 날을 꿈꾸곤 했었다. But we never realized the baby born. 어떤 그 태어난 아기의 born one blessed night. 예, 축복된 날에 태어난 그 baby born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지는 못했다. 예, 그는 무엇을 주신 거냐면 gave us the greatest gift of our lives. 우리 생애에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신 그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깨닫지 못했죠.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 이제 후렴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We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그분이 목숨을 바치신 건 우리 때문이었고요. We a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힘드시고 아프시고 죽으신 것도 우리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향해서 뭐 때문에 죽으셨냐면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예, 길 잃은 세상에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해. 2절 가사도 되게 좋은데요. As the years went by, we learned more about gifts. 예, 오늘 배울 표현이 여기 하나 담겨져 있는데요.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선물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이 가사가 되게 이렇게 딱 서사적으로 쫙 흘러가고 있어요. The giving of ourselves and what that means. On a dark and cloudy days, day on men hung crying in the rain.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어둡고 흐린 날 한 분이 빛 속에서 울며 매달려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부분을 묘사하고 있고요. All because of love, all because of love. 뭐야? 사랑 때문에 빛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프고 죽으시고 했던 것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We a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건 후렴은 똑같고 브릿지 부분이 있어요. I finally found the reason for living. 살아갈 이유를 이제 마침내 찾았어요. 예, 결론에 이르는 것 같아요. It's in giving every part of our heart to him. 내 마음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는 것. In all that I do, every word that I say.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말하는 모든 그 단어나 그 한 군데에서 I'll be giving my all just for him, for him.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라고
1: 네.
0: 결단을 하는

0: 가사가 담겨 있네요.
1: 네. 찬양 가사를 쭉 네. 듣다 보면은 네. 그 우리가 뭐 기독교의 3대 명절 해가지고 네. 처음에 뭐 성탄절, 네. 그 다음에 부활절, 추수감사까지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에 보면 성탄절과 또 그 부활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을 이렇게 네.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도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 한 곡을 통해서 아, 우리에게 그냥 성탄절에 우리가 그 선물과 네. 그런 것들로만 생각할 것이
0: 하다가
1: 아니라
0: 이렇게 깊어져서 이렇게 결론에
1: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네. 사랑 때문이다.
0: 맞습니다.
1: 우리 맞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네. 때문이다.
0: 맞습니다. 자. 표현 두 가지 한번 네, 짚어 넘어갈까요? 예, 네. 이 절의 그 가사에 보면 as the years went by라는 나이거든요. goes by. 예. time goes by.
1: as time goes by처럼 예. 네. as years go
0: 시간이
1: by.
0: 지나고 세월이 흐르며 네. goes by. by라는 그런 전치사를 쓰더라고요. 그 부분과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표현이 원래 아까 저 제목에서 제가 그걸 했던 거예요. Yeah, we are the reason이라는 말을 the reason. Yeah, we are the reason. 뭐 누구 때문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말하고의 네. 그 관점의 차이가 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제목에서 예. 우리가 가지고 예, 있는 예, 어떤 해석의
0: 뭐,
1: 차이.
0: 예, 중간에 보면 이제 because of you 뭐 해서 너 때문이야라고 하고 하는데 이제 그건 되게 직설적인 표현이고 이 그 곡을 만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제목이라는 게 진짜 우리 때문에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 뭐 because of us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1: 그냥
0: we are the reason. 예, 그렇게 풀어간다라는 네. 거 영어의
1: 어시적인
0: 차이.
1: 표현이 너무
0: 맞습니다.
1: 근사하다.
0: 찾았습니다.
1: 제목부터 근사한 오늘 아발론의 We are the reason.
0: 맞습니다.
1: 함께하면서 목사님 또 다음 주에 봬요.
0: 네,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로런스, 트라이시티 싱어스의 Bless Me, Prayer of 야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아발론의 찬양 We are the reason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8183님께서 아버지 기일에 부모님 모신 곳에 추도예배 다녀오셨다고 살아계실 때 즐겨 부르셨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님께서 이동엽 오은 피처링 예배라는 곡을 신청곡으로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네요 라고 써주셨는데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동엽, 오은 피처링, 예배,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왠지 아버님 목소리가 김종찬 목사님 음성과 비슷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김종찬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여행지기님께서 금요 예배 때 가정 안에서 제가 먼저 변화되기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는 사연 남겨주셔서 오늘 준비해본 곡은 주리가 부르는 예수 닮기를 찬양입니다.

주리의 찬양으로 예수담기를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강명식의 음성으로 그가 아시니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김태현 작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오늘도 모두 승리하세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보내는 제헌절. 이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돼서 좋은 점은 단순히 하루를 쉴 수 있다는 점을 넘어서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스스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제헌절은 태극기를 다는 날,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술술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헌법의 한 줄을 체감하고 계신지요. 오늘이 그런 날이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제헌절이 2008년부터 국경일이긴 했지만 공휴일은 아니었거든요. 18년 만에 맞이하는 제헌절 공휴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고 또 외웠던 1조 1항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권리들, 의무들 배웠던 기억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 첫 곡 공이라는 곡을 들었어요. 빌더스 앨범에 있는 곡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이어집니다. 어두운 후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 앨범에서 오늘 들었고요. 들꽃향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님이 신청하신 더 프레이어, 셀렌 디온과 안드레아 부첼리가 부르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목소리로 You Need Me까지 함께합니다.

당신은 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세상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떠나겠습니까? 떠나면 바보죠. 왜냐하면 내가 마침내 정말 나를 돌봐주실 분을 찾았으니까요. 당신은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심지어 당신은 나를 친구라고 부르셨죠. You needed me. 오늘 송정미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김브라이언이 부를 텐데요. 이 곡은 3148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요즘 언어 재활치료 잘 받고 있는지요? 예, 더 깊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라고요. 뭉이님께서 그래도 은혜였습니다라는 찬양을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곡이어서 입력해서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도 그렇고 조이후에서 처음 들으시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 은혜가 되고 정말 좋은 곡이거든요. 더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김브라이언이 부릅니다. 주가 일하시네.

몽이님이 요청하신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한이가 부른 곡이었어요. 김순주가 부르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아멘. 김순주가 불렀고요. 여름을 연상할 수 있는, 뭐 제목 자체가 또 여름이니까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도현 여름, 그리고 오영은이 부릅니다. 매미.

김도현 여름, 우영은이 부른 매미까지 들었습니다. 호우시절님께서 가정사이기도 하고요. 또 비공개로 하셔서 어디까지 제가 소개를 하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어려운데요. 작년에 당신을 향한 노래를 일단 만나셨어요. 많은 위로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힘든 시간.

고난을 겪고 다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 모든 시간이 눈물이었고 아픔이었고 또 용기를 내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힘든 시간 속에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믿음으로 상대를 변화시키게 되었어요. 호우시절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때로 다시 속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호우시절님을 응원합니다. 1부 끝곡은 윌업 앨범에 있는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우리의 눈을 열어 연속곡인데요. 이 곡 듣고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S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바리톤 최상규가 부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함께했습니다. 허당바니님께서 나무에네 쉼 신청하셨어요. 일하러 가세라는 가사가 있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듣고 바로 쉬네요. 아, 일하면 또 쉬어야죠. 나무에니 부릅니다. 쉼.

나무의 잎으론 쉼 그리고 이무하의 목소리로 포도나무까지 들었고요. 후야마미님께서 신청하신 나연의 거하라 오늘은 고소연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범키가 불렀고요. 그 전에 나야네 거하라였습니다. 북의 근원님의 신청곡은 주님의 선하심 굿니스 오브 가십니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들으신 곡 김형미가 부른 꽃들도였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와 함께 편안한 시간으로 보내고 계신지요. 희망은광님, 당향로의 찬양을 통해 힘내고 나의 내면도 좀 다져보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김종찬이 부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0: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유은성이 불렀고요. 그 전에 이경미의 목소리로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함께했습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꾹꾹 전해드립니다.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부흥이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 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0절

0: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곡가 토마스 헤스팅스는 미국 코네티컷주 워싱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2살 때 뉴욕 클린턴으로 이사했는데 그곳은 당시 미개척 지역으로 학교조차 제대로 없어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헤스팅스는 음악을 좋아해 독학으로 공부했고 18살 때 교회 성가대를 지휘했습니다. 1806년 그는 음악교사가 됐고 1816년에는 거룩한 음악이라고 하는 찬송가집을 편했습니다. 그리고 1832년 뉴욕으로 이주해 12개 합창단의 지휘 책임을 맡기도 했는데요. 40여 년간 교회 음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헤스팅스는 6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작사했으며 1000개 이상의 곡조를 작곡했고 50권이 넘는 작품집을 편찬했습니다. 헤스팅스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들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곡으로는 만세 반석 열리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등이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9편 10절 말씀으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입니다.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2026년 07월 18일 03시 00분 경기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07월 18일 02시 00분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선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0: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2026년 07월 18일 03시 20분 경기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07월 18일 03시 40분 서울, 서울,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18일 토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보다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때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교회를 세우려는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자신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걱정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걱정하고 바르게 이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야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크레이브가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 오해진의 찬양,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이어서 하품이 부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2026년 07월 18일 04시 00분 경기, 서울, 서울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32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32편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성경 낭독 시편 32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선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이어서 옥탑방 천사들이 부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보면 날마다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찬양해야 될까요? 보면 3절에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 받으시로다. 여러분, 해 도는 데부터 동에서부터 서에까지, 남에서부터 북에까지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은요,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찬양하셔야 되고, 당연히 교회에서도 찬양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차 안에서도 찬양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어디서든 간에 시간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특권을 받았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특별히 왜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해야 될까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히 이 땅에 낮아지시면서까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 높으시며라고 되어 있죠. 여기 높으시다. 이 높으다는 뜻은 단어로 보면요,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런 높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위엄과 그 지위가 높으시다는 거예요. 하늘보다 위엄이죠. 위엄. 하나님의 위엄하심이 그 지위가요. 보면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그 위엄이 있고 그 지위 위치 자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친히 낮아지셨다는 거죠.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그 높으신 분이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그 높은 분이 낮아지셨다는 거죠. 시편 113편은요 인카네이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친히 여러분 낮아지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시가 바로 11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보면 친히 낮고 낮은 이런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보면 그리고 친히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보면 친히 뭡니까 저 음부 지옥까지 내려가셔가지고요 다시 여러분 올라오셨잖아요.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어느 신이에요? 누가 뭡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저 미천한 이 사람의 몸, 그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벌레보다 못한 우리 몸이죠, 보면. 벌레보다 못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보면. 벌레보다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멸시받아야 될 그 멸시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천대받아야 될 그 천대를 친히 여러분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느 누구도 어느 신도 그런 신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시편 저자는 뭡니까? 동에서부터 서에서까지 해도는 데부터 해지는 시간까지 언제 어디선 간에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왜 찬양하라고 하냐면요 낮고 낮은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또 궁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들어세우라고 되어있죠. 먼지더미에서 그리고 그름더미에서라고 되어있습니다. 고대 근동 그 당시에 먼지더미죠. 그리고 그름더미 이 먼지라는 것은 쓰레기더미를 말하는 거죠. 보면 그리고 그름이죠. 보면 저 배설물 동물의 사람에 있는 배설물 더미에 사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살까요? 없는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 패한 사람,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죠. 심지어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요, 주님께서 친히, 아무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곳은 사람을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여러분, 가지 않는 곳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요,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저 밑에 있는 병든 자, 여러분, 없는 자, 가난한 사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비전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할까요? 우리는 말로는요, 가난한 사람을, 그리고 없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나기를 원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요,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지, 병든 자, 가난한 자, 없는 자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마 없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높은 곳에서 그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또 그 여러분 위엄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요, 저 먼지더미에 있는 없는 자, 그름더미에 있는 버림받은 자, 병든 자를 여러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친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보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먹고 자고 여러분 그의 삶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그들을 다 끌어모으셔가지고요, 아침 새벽 미명부터 해서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면 6절에 보면 지도자를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시며 그 없는 자, 쓰러진 자, 여러분 병든 자, 세상의 삶을 포기한 자 그들을 뭐 세워간다는 거예요. 보면 세상에 보면요, 세상에서 주님 없는 세상은 여러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보면 주님 없으면 포기하는 겁니다. 소망 없어요. 보면은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들이 일어난다니까 주님께서만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지금도 병든 자, 가난한 자, 삶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요, 반드시 주님께 오셔야 돼요. 회복돼요. 보면 그 주님을 오늘 시편 저자는 말하는 겁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좀 억울한 일 있고 여러분 한이 많잖아요. 보면 오늘 주님께서는 구절에 보면요,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럼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많아요. 보면 그의 남편이 그렇게 잘 해주는데도 여러분 한이 많잖아요. 보면 버린나이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잖아요. 보면은 한이 많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 한이 많은 사람, 한이 많은 여자죠. 보면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입술이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지막 주무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셔요. 보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름더미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쓰레기 때문에 먼지 때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

0: 집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손영진이 부르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강민석의 찬양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7월 18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초롬이 부르는 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어서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조태영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7월 18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 퍼진 극우적 혐오 문화를 진단하는 포럼을 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1020 극우가 온다의 저자 정민철 작가는 청년 세대를 움직이는 핵심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와 콘텐츠라며 기성 시민사회와 교회가 고고한 자세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놓친 사이 극우 진영이 치밀하게 설계된 브랜딩과 마케팅으로 청년들을 음모론의 세계관으로 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변상욱 전 CBS 대기자는 과거 변방의 음지나 일탈로 여겨졌던 극우 행동이 이제는 일상 속에서 정상성을 획득해가고 있다며 특히 일부 교회가 이를 우리 주류 사회로 편입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교회 중심의 극우적 결집이 당장은 세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청년 세대를 설득할 수 있는 건강한 콘텐츠와 민주주의 교육,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주문하는 한편 혐오를 혐오로 맞서는 방식으로는 극단화를 막을 수 없다면서 대신 약자를 품고 연대하는 삶이 훨씬 더 멋있는 문화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아침에 만나가 개소 2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침에 만나는 지난 2년 동안 연인원 37만 명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 정영일 대표이사는 아침에 만나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곳을 넘어 취약한 이웃이 존중받으며 머물 수 있는 안전한 돌봄의 공간이라며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게 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따뜻한 식사를 통해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첫 다짐과 사랑을 잃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아침에 만나는 공공예산 지원 없이 오직 시민과 기업, 교회의 자발적인 후원과 봉사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2만 1,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현교회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교회 교육관 공간에 서울형 키즈카페 마포구 서교동 1호점을 오픈합니다. CBS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2: Happy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0: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1: 저는 영적 성장을 주제로 해서 첫 번째 주는 하나님과의 동행, 두 번째 주는 예수님과의 동행, 오늘은 성령님과의 동행, 성령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06년 LA 아시사 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오순절 성령운동이 파급되었고 현재 약 7억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오순절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33년은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그때까지 약 10억 명의 성도에 다다를 것으로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활동한 요엘 선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이 요엘 선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시대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자꾸 넘어지고 시험드는 이유는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는 자신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질 때 성령 충만이 떠난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 구하신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원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돕는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님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모든 유혹과 생시험에서 보호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늘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첫 때도 성령 충만, 두 때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따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만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남을 비판하고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싸우는 모든 일이 다 성령 충만에 떠나간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충만을 받고 또 충만을 받고 또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세상의 진리는 시대를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과 환경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변치 않는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라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 나갑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에게 전도를 하고 버스를 타도 버스 기사 양반에게 버스 요금을 내면서 예수 믿으세요고 전도를 하고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고 토요일 날이면 지금 캐나다에 살고 계신 작은 아버님이 저희 형제들 앉혀놓고 성경 퀴즈를 하고 상금을 줬습니다. 제가 상금에 눈이 어두워갖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서대문구 냉천동 45번지로 이사 오고 나서 보니까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0: 때문에 새벽을 드리기 위해서 혼자 매일같이 순복교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장로교를 다니고 있었고 충영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64년 4월 달에 할아버님이 저희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가족은 순복음교로 교회를 옮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순복음교회는 장로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던 교회인데 할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석 달 동안 새벽에 나가보니까 젊은 주회장이 얼마나 성에 충만한지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충만하다. 그분이 바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신데 총각 목사님이실 때입니다. 29살 총각 목사님 시절에 저희가 순복음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니 우리 조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시기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 때도 수요 예배 때도 금요 철회 때도 부흥회 때도 성령을 받으세요.
1: 2026년 07월 18일 04시 45분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7월 18일 04시 5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목감천 서울시.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8일 05시 0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신천 동두천시.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러면 내가 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 것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것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남아프리카의 큰 붕이 운동의 역사를 일으킨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과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

충만이라는 것은 따로 있다.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사가 필요하다.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이 아닌가? 따라서 당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 의심, 망설임을 모두 내던지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도 땅에도 지옥에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을 삼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길은 말씀 충만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주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미워하고 다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증오하고 원한과 복수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시는데 왜 자꾸 나를 섬기라고 말하는 그 같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늘 내 주장만 하고 늘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주님 말씀 지켜 행하게 하시고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결국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날 건드리기만 해도 분노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큰 부흥의 역사를 이겼던 김익두 목사님 계십니다. 한때 주먹 쓰던 깡패였는데 성령에 불받고 나서 정말 천사같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위대한 주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원래 10살 때 사사삼경을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수재였는데 과거에 낙방을 한 이후에 그는 낙심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친구 빚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부모의 유산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사람을 믿고 친구를 믿고 보증을 써줬다가 전 재산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모든 사람을 다 저주하고 술 먹고 주먹을 휘두르는 깡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악명이 높았던지 아나골의 호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오늘은 그 호랑이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장태 어슬렁 거리고 다니는데 어떤 여성교사님이 손에 전도지를 쥐어줬습니다. 손질을 꾸겨서 버리려고 그러는데 성교사님이 그 전도지 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집에서 이 뭐길래 나한테 주고 그러나고 펼쳐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스도록 이도다. 보니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지나가 버리는 지는 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석 달이 지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양신학교 교수였고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김인석 교수가 김익도 목사 소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산림 중에 들어가서 애통하는 중에 밤이 얼마나 깊던지 울며 40리길을 걸으니 새벽에 집에 들어갔다. 그가 은혜 받고 들어가는 장면을 소개한 것입니다. 방바닥에 쓰러져 눕고 있은 지 얼마 만에 비몽사몽간에 큰 불덩이가 떨어져 가슴에 콱 안기우는지라 아이고 벼락이야 소리 질렀다. 벼락이 아니라 불새라였다. 이때부터 선생은 죄를 심히 무서워하고 죄를 심히 미워하고 예수의 피로 사죄함을 믿었나니 이게 선생이 중생하던 날이다. 할렐루야. 그날 성령의 불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신약성경을 1년에 100번이나 읽고 평양신학교 들어가서 3회로 졸업한 다음 죄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유연설을 줘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는지 구분등을 곱사덩이를 바로 펴지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래서 동아일보에도 봉헌이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걸한다는 그 기사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적만 모아놓은 조선예수교의 이적 명증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총 776개 부흥 집회를 인도했고 약 2만 8천 번 설교를 했고 150개 넘는 교회를 설립했으며 만 명이 넘는 중증 환자들이 치료만 받았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죄종이 된 사람들이 한국교회 유명한 김재준 이성범 목사님을 비롯해서 200여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살던 인생이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438장을 불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

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은 백성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라틴어 성경이 누메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책 제목을 붙인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의 제목이 민수기로 정해진 데에는 이 책 속에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의 시작과 함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시고 또 그들의 행진 대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은 의미가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히브리어의 성경 제목은 베미르바르입니다.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만 1년 1개월이 지난 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드디어 이제 떠나는구나.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구나. 아마도 그들의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감격이 가득 넘쳤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출발한 지 3일째가 되던 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겨우 3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그분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출발한 지 단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아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무엇을 원망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광야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주는 불편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만 해도 그만 살만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살만했겠죠. 하지만 다시 광야로 들어서자 뜨거운 뙤약볕과 이동의 불편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환경이 조금 거칠어지자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일련의 은혜가 모두 와르르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원망을 그냥 원망이라고 하지 않고 악한 말이라고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모든 불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악한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바로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진영의 언저리였을까요? 진영의 끝이었을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던 그 대형에서 진영 끝에 처져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어
투덜거리고

뛰며 억지로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 은혜의 중심에서 멀어져 구경꾼처럼 행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불평은 언제나 은혜의 중심에서 멀어진 진영 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불길처럼 번져가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평은 혀를 타고 불처럼 번져갑니다. 진영 끝에서부터 대부분 시작됩니다. 불평은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곳부터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진영의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불평이 번져가는 모습 그대로 여호와의 불을 진영의 끝에 붙이셨습니다. 그 불길은 혀의 불길과 매우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씩 하나씩 앗아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정작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여호와의 불이 아닌, 여호와의 불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먼저 하고 있었던 불평의 말, 바로 불평의 불길, 혀의 불길이 아니었을까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의 불길을 따라서 여호와의 불을 놓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위기가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위기의 순간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불을 꺼주셨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1절로부터 3절까지 이어지고 마무리됩니다. 물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불평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으니 결코 이 일이 작은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어찌 본다면,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처럼 싱겁게 끝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앞서 민수기의 이름이 라틴어로는 수를 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시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처럼 그들은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숫자를 세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핍의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고작 3일을 넘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에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죠.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딱 3일째가 되는 수요일쯤이 되면 우리의 입술은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직장생활 속에서,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녀의 모습 속에서, 삐걱거리는 인간관계와 척박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사와 은혜의 숫자를 지워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불편함과 결핍의 숫자만을 세지요. 진영 끝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밀하게 불평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이 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원망의 체질이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삶을

넣어뜨리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감사가 터져나올 것 같지요. 내 안에,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원망의 조건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습니다. 에덴 동산

0: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씹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광야길을 출발한 지 고작 3일 만에 실패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영의 끝이 주는 의미입니다. 앞서 우리는 불평이 진영 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또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진영 끝에 처지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들은 종종 신앙의 진영의 끝에 머무르게 될까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이스라엘은 완벽한 행진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정렬하여 그리고 일정하게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을 걷는 동안 대열의 중심에서 멀어져 슬금슬금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뜨거운 떼약볕이 힘들어서였을 수도 있겠고 먼지 날리는 광야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고 대열의 가장자리, 즉 구경꾼의 자리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중심에서 멀어져서 진영 끝에 처하게 되자 그들의 눈에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친 모래바람과 옆 사람의 지친 얼굴만이 보였겠죠. 시선이 흐려지니 가장 먼저 그들의 입술이 삐죽거리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불길이 공동체 전체를 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나가면 지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뒤로 물러서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은혜의 중심에서 슬그머니 물러나서 교회 예배의 진영 끝, 방관자 혹은 구경꾼의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행군의 길인데, 똑같은 행진의 길인데 조금 뒤떨어져서 가는 일은 매우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는 원망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멀찍이 서서 구경하기 시작할 때, 은혜의 대열 가장자리에 지쳐서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은 영락없이 다베라의 진영 끝이 되고 맙니다. 내 삶의 불평이 찾아지고 원망의 말이 툭툭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엔가 뒤쳐져 있다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진영의 끝을 불사르셨습니다. 가장 약한 곳,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을 치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다시 영적인 중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의 설교를 끝내고 싶지만 아직도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4절 이후에, 바로 4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2절과 3절을 보면서 그래도 모세가 기도해서 불이 꺼졌고 또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며 경고를 받았으니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겠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불길을 눈앞에서 보았고 그리고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했으니 이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4절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절망감을 선사해 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시 울며 이르되 라고 성경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다베라의 불길이 꺼졌습니다. 불길의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울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의 강도가 더 거세졌습니다. 이에 아예 대놓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애굽을 그리워하는 말을 서슴없이 뱉어냅니다. 저는 이 어처구니없는 반전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평으로 시작된 혀예불은 마치 산불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작고 사소한 원망의 불씨, 말씀과 회개로 완전히 끄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온 심령과 삶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탐욕의 불길로 그 불길이 점차 더 거세게 진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눈앞에서 경험하고도 돌아서자마자 또다시 이런 원망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간단합니다. 그들을 그리워했던 바로 애굽의 맛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본 5절과 6절에서 그 백성들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아주 고약한 영적인 향수병과 그리고 기억의 왜곡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채찍질을 당하며 벽돌을 구웠던 과거, 그리고 자기 자식이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던져야 했던 그 바로 그 피눈물 나는 그 종살이의 고통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 그곳에서 먹었던 자극적인 음식만을 지금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향해서는 지루하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 기력이 쇠해진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기적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폄하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하고 담백하게 내려주시는 영의 양식보다 애굽에서 먹던 그 맵고 짜고 자극적인 맛, 부추의 맛, 파의 맛, 마늘의 맛을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역시 뜨겁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광야 같은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게 되면 은근히 예수를 믿기 전 세상에서 즐기던 자극적인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애굽의 마늘, 부추와 마늘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화려한 성공, 짜릿한 육신의 쾌락,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어떤 것들, 우리의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있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들일 것입니다. 반면 광야에서 내려주는 만나는 어떤 것들입니까? 매주 똑같이 드려지는 지루해 보이는 예배, 매일 하는 묵상과 말씀의 그런 기도들, 소박하고 담백한 기도의 생활들,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하고 단순한 삶의 여정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영적 권태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와도 재미가 없다, 예배가 지루하다, 말씀만으로는 나의 타는 목마름과 현실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영적 입맛이 세상의 자극적인 부추와 마늘에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루하다고 차버린 탐욕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각기 자기 장막의 문에 주저앉아 고기를 달라고 통곡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메추라기를 바람에 몰아서 진영 사방에 지명 가득 쌓아 주시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구한 대로 고기를 넘치도록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성경

0: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고기를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 넘어졌고 성경은 그 자리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를 두 가지 지명 앞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두 곳 모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던 바로 그 장소들입니다. 성경은 그 장소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그 이름을 분명히 적어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다가 영혼이 메말라 무덤을 파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비록 거친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내리시는 신선한 만나의 은혜에 감격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룩한 군대,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은 이렇게 그저 희미한 듯, 그저 힘이 없는 듯 이어집니다. 마치 하늘의 만나처럼 오늘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만나가 비록 자극적인 말씀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의 말씀임을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선택받은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거친 광야길에서 결핍만 바라보며 원망의 숫자를 세던 저희의 악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만나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만을 세워보는 참된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2: CBS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장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죽어야 진짜 죽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생명은 무게가 있나요? 1907년 미국의 던콘 맥두거리라는 사람이 임종 직전에 환자 6명을 특수 제작된 정밀 저울 침대에 눕히고 사망 순간의 무게 변화를 측정했대요. 그 결과 한 명이 숨을 거두는 순간 체중이 약 21.3g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떻게 생명을 무게로 달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일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증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종교고 예수님 안에

연결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자신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살았어요. 죽음의 강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죄의 물을 마시고 살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의 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강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생명수의 강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힘들어도 잘 견디시고 저 영원한 생명의 강을 바라보면서 생명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컬럼 지금까지 금천구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이번 주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음악으로만 가득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평소 일부 끝곡에 틀어드리는 팝송들 있잖아요. 누구나 아는 유명한 팝송이지만 들여다보면 찬양의 가사를 갖고 있는 노래. 가사 속에 직접 적힌 하나님, 예수님이란 단어는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에 위로와 힐링을 선물해주는 그런 팝송들로 한 시간 선곡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8일 6시 2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공릉천 고양시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인간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0: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1: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0: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1: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0: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수호입니다.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 호우경보 내려졌고요. 도로 통제 구간도 있는데요. 어제부터 재난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새벽에 일찍 출발했는데 워낙 빗줄기가 강해서 중간중간에 좀 공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광주 여고생 살인범이죠. 장용기 수사 관련한 의혹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경쟁 중이죠. 그리고 경찰관 순환 근무 얘기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검찰의 보안 수사로 진상이 드러났죠.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자 여전히 이런 입장이지만 반대 여론도 상당히 강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그런 입장이 많은 것 같은데요.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토론도 잡혔습니다.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 그리고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이죠.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토론인데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어떤 논의가 오갈지 국민들의 생각에 얼마나 영향 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보안수사권 논란은요. 30일 남은 민주당 전당대회와도 직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건희 봐주기 수사를 비롯해서 정치검찰이라고 욕먹어도 싼 그런 잘못들 많이 있었죠.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져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자, 한 달 넘게 뜨거웠던 월드컵이 끝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상처만으로 남았지만 마지막 결승전 메시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야말의 스페인이 붙습니다. 축구 황제의 2연패냐 19살 후계자의 대관식이냐. 자, 멋진 경기 멋진 마무리 기대하면서요. 노래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가 부른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생생한 국제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6: 굿모닝 월드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6: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7: 네.
6: 네. 아니 오시는데 좀

0: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1: 제가 차를 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맡겼거든요.
0: 아, 소리를.
1: 네. 예, 근데 예. 17일 어제가 휴일이어가지고 아. 16일 날 맡겼거든요.
0: 어, 네.
1: 그랬더니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온다는 거예요.
0: 아.
1: 그래가지고
0: 오늘 와 이거
1: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0: 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네. 택시 타고 오셨네요.
1: 네, 네,
0: 다행입니다.
1: 네, 네.
0: 자, 그러저나 오늘 다룰 소식들 뭐 하나하나 다 굵직굵직 해가지고요.
1: 네, 이거를 우선, 네. 선택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오늘 그렇네요. 결국 3개를 네. 가져왔습니다.
0: 아, 예, 잘하셨습니다. 네. 예, 하나 고르기 어려울 때는 아, 3개 다 하면 돼요.
1: 네. 네.
0: 우선 미국과 이란 전쟁 얘기.
1: 네.
0: 자, MOU는 사실상 중단이고 엿새째 공격이 가고 있다. 요거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1: 네. 네,
0: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여기에서 갑자기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얘기를 했고요. 중국 얘기를 또 했습니다.
1: 네.
0: 네. 이 시점에 왜 갑자기 이거 얘기 꺼냈냐. 저는 다른 얘기일 줄 알았는데.
1: 저도요.
0: 네. 이것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또 AI 얘기입니다.
1: 네.
0: AI로 해고가 이어지면서 이 해고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 AI 시대 일자리 변화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자, 바쁘게 가보죠. 우선 첫 번째, 미국과 이란 전쟁입니다. 자, 엿새째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1: 네, 이제 16일까지가 엿새째였고 현재 시각 17일 되니까 이제 일주일째로 넘어가게
0: 그렇네요.
1: 됐습니다.
0: 네.
1: 네.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은 주로 처음에는 이제 군사시설 타격을 하다가 이제는 뭐 발전소 이런 것까지 네. 확대가 되고 있는데 남부 지역과 남서부 주요 도시 곳곳에서 미군 공습으로 연쇄적으로 폭발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서부 지역에서도 폭발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걸프 지역 항구 도시인 반다르 카미르가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에서는요, 뭐, 교량, 철도 공격 등은 이란의 주요 항구인 반달 아바스를 차단을 해서 이란 중부 지역에서 수도 테헤란까지 이어지는 길목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0: 이란은 어떻게 뭐 반격이 어떻게
1: 나왔나요? 네, 이란도 지금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군사시설 당연히 타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지역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서 뭐 발전소 이런 여러 가지 민간시설을 공격을 하자 이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소식은 17일 날 쿠웨이트에 있는 발전소 그리고
0: 네.
1: 해수 담수화시설이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슬람 혁명수비대도 미군 기지 그리고 오만에 있는 미군 레이더 기지도 파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공격하는 것만큼
0: 네.
1: 이란도 똑같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0: 야, 이게 걸프 국가들이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계속해서 입는 그런
1: 네,
0: 상황인데요.
1: 그렇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사실 미국의 이번 공격이 명분은 이렇잖아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
1: 네.
0: 상선도 공격했다.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우리도 이란 그냥 둘 수 없다.
1: 네.
0: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주장은 그렇잖아요.
1: 네, 네.
0: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습니까?
1: 일단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박 수가 급격히 줄었는데요.
0: 네.
1: 지금 알려진 바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가 하루 평균 13척으로 줄었습니다. 그 해운 데이터 업체인 케이플러가 밝힌 내용인데요. 14일과 15일 통과한 선박 수가 하루에 13척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전쟁 전에는 여기를 130척이 통과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MOU 체결을 나서는 그게 한 예. 60척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또다시 13척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0: 네.
1: 선박들이 추적장치를 꺼놓고 항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항로를 통해서 빠져나갔는지도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0: 네.
1: 어디로 갔는지도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부사령부가 미군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는데 그걸 빠져나가려고 한 선박이 있어가지고 상업용 선박 두 척을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해상무역기구는요. 17일 오전에
0: 네.
1: 오만 카사브 곳에서 동쪽으로 35km 떨어진 해상지역에서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서 좌연이 약간 손상을 입었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승조원들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0: 네, 이렇게 이란이 먼저 막았지만 또 미국도 또 역봉쇄를 하면서
1: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이렇게 되면 또 이란의 석유 판매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보이고 어쨌든 여기가 막히면 이제 기름값, 유가가 이제 오르는 거 아닙니까?
1: 네, 실제로 오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16일 기준으로요 배럴당 네. 8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실 뭐 한 70달러까지 떨어졌다
0: 네.
1: 지금 다시 올라간 상황이고요. 미국도 그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 갤런당 5달러까지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0: 전쟁 전과 비교하면 거의 33%. 사실 전쟁 한창일 때와 거의 비슷할 정도까지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1: 네.
0: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관계자는 해협이 지금 완전히 막히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측 간 이런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1: 야, 근데 이렇게 장기화될 것 같다는 관측을 하는데
0: 네.
1: 이렇게 그럴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계속 대치하고 서로 이렇게 네. 상대방 비난만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잘 모르겠어요.
0: 네. 지금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전문가들 말하는 것이 네. No war, no peace. 그러니까 전쟁도 아니고 네. 평화도 없는 굉장히 애매한 이렇게 양측 간의 산발적인 충돌이 벌어진 네. 일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국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 예?
0: 즉 에너지 공급망이 결국 타격이 입게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다시 올라갔고요. 그리고 네. 경제적 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거란 겁니다.
1: 예?
0: 게다가 뭐 카타르, 파키스탄, 오만 등 이렇게 걸프 국가들이 중재를 시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과 이란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평화 협상으로 돌아갈 여지는 지금 현재는 매우 희박합니다.
1: 야.
0: 그래서 이라크전, 아프간 전쟁처럼 마찬가지로
1: 예.
0: 굉장히 오랫동안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호르무즈 해협의 이런 상황이 이제는 뉴 노멀이 된다는 거죠.
1: 오.
0: 이란이 원할 때 언제든지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미국이 이 지역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군사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 야, 그런데 아까 그 이라크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면서 사실상 네. 패퇴했다라는
0: 그렇죠.
1: 평가를 받았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여기는 뭐 지상군을 투입한 건 아니니까
0: 네.
1: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1: 유가가 올라서 미국 시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이 미쳐지고 그리고
0: 네.
1: 또 경제에도 좋지 않으면 이거 공화당의 선거에도 영향을 주니까
0: 그렇죠.
1: 그전에 해결될 거다라는 관측이
0: 뭐 있긴 하죠.
1: 예. 어떻게든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데 아이 그러면 진짜 좀 해결했어야지. 여기까지
0: 네.
1: 이렇게 끌고 온 걸 보면은 저 정말 좀 진짜 모르겠네요.
0: 네. 근데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하마니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1: 네.
0: 양측 간에 약간 감정이 상하면서 불꽃이 튀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네. 좀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1: 예.
0: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 양측의 MOU도 체결을 하고 대화도 하고 후속 협상도 하자라고 말했는데 어쨌든 그 장례식을 계기로 양측 간 입장이 틀어지면서 지금까지 다시 오게 네. 된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튼 이렇게 트럼프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0: 네.
1: 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10시에 연설을 했습니다.
0: 네.
1: 어떤 얘기 하겠느냐 굉장히 관심이 좀 컸는데 사실 그 직전에 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0: 네.
1: 부정선거 얘기할 거라고 또 예고도 했어요.
0: 네, 맞아요.
1: 예,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예고가 전부가 아니라 뭔가 또 하지 않겠나라는 또
0: 그렇죠.
1: 역으로 또 그런
0: 네,
1: 생각까지
0: 맞아요.
1: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0: 네.
1: 또 워낙에 돌출적인 행동도 하니까 그런데 2020년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부정선거 중국
0: 네.
1: 얘기 이거 한 거네요.
0: 네, 근데 앞에서 이제 그 11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그렇게 끝까지 끌고 가진 않을 거라는
1: 네.
0: 예상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11월 대선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부정 선거가 있었고 그때처럼 내가 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뭔가 선거가 잘못되면 여기 또 부정 선거가 있기 때문이란 얘기를 미리
1: 아하.
0: 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1: 아.
0: 이런 얘기를
1: 예.
0: 떡밥이라고 할까요?
1: 예. 미리 포석 또는
0: 네네.
1: 밑자락?
0: 네. 네. 이렇게
1: 깔아 놓은 거네요.
0: 게 아닐까라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 시기에 이 얘기를 왜 할까
1: 그렇네요.
0: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1: 네.
0: 미국의 선거 제도에 취약성이 있고 그 취약성을 외부 세력들이 활용을 해서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고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1: 네.
0: 미국 정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은폐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한 겁니다.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은요.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미국 유권자 정보 2억 2천만 건이 불법적으로 중국이 가져갔고 해당 자료에 사람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등 유권자 등록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대거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1: 네. 중국이 가져갔다?
0: 네.
1: 네, 중국.
0: 근데 사실 그 유권자 2억 2천만 건이면 미국 전체 인구가 3억이 넘는데
1: 네.
0: 이 정도면은 유권자

0: 유권자, 그러니까 성인들이 유권자니까요. 거의 다 가져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1: 예.
0: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 얘기에서는 투명성 테스트폭스 그리고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관련자를 다 검토를 했고
1: 네.
0: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걸 직접 봤다. 그런데 미국 정보당국이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 국가들 그리고 비국가 단체가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침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기밀 해제 보고서도 곧 공개하겠다고 네. 밝혔습니다.
1: 야, 이렇게 약간 다소 좀 충격적인 내용도 섞여 있긴 한데
0: 네.
1: 근데 이게 사실이긴 해요. 중국이 이거 2억 2천만 건 다 가져갔고 다른 일단 미국인들이 볼 때 굉장히 좀 경계할 만한 좀 싫어할 만한 중국, 네. 러시아, 이란, 북한
0: 네.
1: 이런 국가들 이름 직접 언급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거 정말 좀 사실이긴 합니까?
0: 미국 언론들은요. 그래서 팩트체크를 바로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 이게 사실 이런 주장들이 2020년 대선 당시에도 나왔던 것이고 그때 확인한 바로는 2억 2천만 건이 아니라 네. 27만 건, 28만 건. 그러니까 숫자가 과장돼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1: 예.
0: 그때 주장과 지금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재탕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아,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0: 네.
1: 그리고 사실도 아니다.
0: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뉴욕타임즈, CNN 같은 미국의 언론들이 그 중국이 확보했다는 유권자 파일은 이미 절차를 거치면은 볼 수 있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1: 네.
0: 부정선거를 할 만큼 이 자료들이 쓰였다는 증거가
1: 네.
0: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 어.
0: 2020년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외국 정부가 미국의 투표 집계나 투표용지를 조작해서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이미 발표했었고요. 당시 정보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트럼프가 그 2021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한 것을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1: 네.
0: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다시 또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다시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조사를 인용해서 주 유권자 명부에 27만 8천 건의 비시민권자가 등록이 돼 있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1: 네.
0: 이게 숫자가 부풀려진 거라고 합니다. 유권자는 시민권자만 등록이 가능한데 물론
1: 네.
0: 일부 아닌 것이 있긴 했지만 27만 8천 건 정도로 굉장히 숫자가
1: 네.
0: 많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1: 아니 그러잖아.
0: 네.
1: 이런 정보가 설령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0: 네.
1: 그로 인해서 선거가 조작되었다 또는 외국에서 부정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뭐 시도를 했다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0: 네 맞아요.
1: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1: 실제로도.
0: 그래서
1: 네.
0: 이제 외신이 얘기를 하는 것이 데이터에 접근한 것과 선거 조작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국민 연설 발표를 하면서 이걸
1: 네.
0: 섞은 거죠.
1: 아, 이게 의도적으로 뭔가 좀 하지 않았나.
0: 네, 네 맞아요.
1: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0: 결국 4년 전에 공개된 모든 정보 보고서를 다시 꺼내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1: 네.
0: 하는 것으로 봐서
1: 네.
0: 미국 언론들은 이게 약간 재탕이다, 뭐
1: 네.
0: 부풀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중국은 또 당장 이거 이 연설이 예고되니까 그 전부터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해서
0: 네.
1: 아니 이게 우리는 내정 불가사 원칙을 지켜왔다.
0: 그렇죠.
1: 그리고 미국 선거는 미국 내정 아니냐.
0: 네.
1: 아니 결과는 미국 국민이 다 투표를 결정하는 거고 우리는 개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거다.
0: 네.
1: 그냥 미리 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이
1: 네.
0: 중국이 사실 그때 뭐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알 수가 없었는데 누가 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1: 네.
0: 그 선거에 개입할 명분이 전혀 없다.
1: 네.
0: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중국이
1: 아니,
0: 얘기하는 겁니다.
1: 중국이 실제로 이렇게 미국 대통령을 바꿀 정도의 힘이 있으면 중국이 훨씬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1: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리고
1: 네,
0: 사실
1: 본인도
0: 민주당
1: 아니라고.
0: 정부나 공화당 정부나
1: 네.
0: 대중국 견제 정책은 똑같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바뀐다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1: 그리고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더 중국과 가까운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 느낌도 듭니다.
0: 네. 네.
1: 자 아무튼 그러면 요거만 살펴보고 다음 주로 한번 넘어가죠. 짧게.
0: 네.
1: 도대체 중국도 아니라고 하고 미국
0: 네.
1: 언론도 뭐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 시점에 이거 가지고 왔냐. 정말
0: 네.
1: 선거 패배에 책임을
0: 뭔가.
1: 돌리기 위해서
0: 네.
1: 미리 작업을 해놓는 건가요?
0: 뭐 어쨌든 미국 언론과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뭔 계산이 깔린 행동이라는 거죠. 일단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고 또 선거 캠페인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 같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선거가 오염돼 있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지자들에게 위기감을 줘서 결집력을 높이고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강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0: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편투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이번에 대법원에서 미시시피 이제 공화당 그 뭐 관련 단체 측에서
1: 네.
0: 이제 우편투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소인 찍히고 나서 이게 시간이 걸려서 닷새 있다가 오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라면서 우편투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공화당 측에서는 우편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중국이 뭔가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데 연방대법원이 아니다 합법적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공화당 내에서도 2020년 대선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공화당 내에서도.
1: 예.
0: 그래서 공화당 원내대표가 뉴욕타임즈에 토했었는데요. 2020년 그 대선이 이상하다, 뭐 불법 선거다 말하는 것은 이미 끝난 사안인데
1: 네.
0: 이번에 또 얘기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 네.
0: 11월 중간선거가 아무래도 좀 불리하게 보이니까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보기관들의 그 발표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1: 네.
0: 보입니다.
1: 네, 아, 뭐 우리 정치권의 모습과도 좀 겹쳐 보입니다.
0: 비슷한 부분이
1: 예,
0: 있죠.
1: 상당히 겹쳐 보이고요.
0: 네.
1: 전체 국민의 여론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좀 비슷할지 이 부정선거주장에 대해서 여부도
0: 네.
1: 다음 주에 한번 좀 알려주시고요.
0: 네. 네. 추가적으로 또 브리핑 한다고 하니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0: 네.
1: AI. 아우 뭐 AI 쓰시는 분들 뭐 굉장히 많죠.
0: 네.
1: 그런데 샘 올트먼 OpenAI CEO 집에 화염병이 날아들었다. 그리고
0: 네.
1: 엔트로픽 본사에는 한 남성이 임원 살해하겠다고 침입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0: 네. 일단 그 실리콘밸리 AI 기업들이 좀 폭력적인 상황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샘 올트먼 그 자텔 현장에서 화염병 투척 미수 사건이 이제 있었다고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남성이 본사에 이렇게 직원을 따라 들어오면서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특정 임원 언급하면서 뭐 살해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에 따르면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오픈AI 그리고 엔트로픽 직원을 겨냥한 여러 건의 위협 신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1: 예.
0: 결국 AI 기술 선도하는 기업이 정작 고객 응대 과정에서 사람과 접점이 줄어들면서
1: 예.
0: 여기에 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 나타나면서 결국 AI에 대한 반감이 폭력적인 상황으로 지금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1: 예. 그리고 뭐 약간 층위는 다릅니다만
0: 네.
1: 메타, 네, 페이스북 네. 운영하는 메타. 이 여기서 해고당한 직원들이 집단 소송 관련해서 또 이것도 법률적인 소식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 지법에 소장이 접수가 됐는데요. 메타 전 현직 직원 26명이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자신들을 해고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 네.
0: 특히 이 사람들이 승인된 출산 휴가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휴가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1: 이게 AI가 해고 대상자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고한 거 아니냐.
0: 네, 맞아요.
1: 뭐 이런 거네요.
0: 이 주장 얘기는 이 사람들이 사내에서 대형 언어 모델 그리고 이제 그 업무 보조하는 세컨드 브레인 이런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서는 이 휴가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1: 네.
0: 해고 결정했다는 건데 특히 병가, 출산 휴가
1: 예.
0: 등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직원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런 자료들만 취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해고했다는 건데 장애인 차별 금지 그리고 노동 관련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한 차별적이고 보복적인 행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1: 네.
0: 일단 회사 측에 중재 절차와 가처분 그러니까 이 중단해달라고
1: 네.
0: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1: 네. 그러자나 이제 메타가 5월에 AI 중심으로 이제
0: 네.
1: 이렇게 펴면서 10%
0: 인력을
1: 8,000명 또 해고해서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자나 저희가 뭐 시간이 한 거의 다 끝났는데요.
0: 네.
1: 최근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미국 주요 대학의 졸업식에 학위 수여식에 이 AI 업체 대표들 나와가지고 연설하다가
0: 네.
1: 학생들한테 욕 먹고 예 비난받고 예 쫓겨나는
0: 네.
1: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0: 어차피
1: 예,
0: 신입생들
1: 결국은 그 예.
0: 네, 졸업해도 써주지도 않을 거면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요리 받지 않겠습니까?
1: 네.
0: 네.
1: 하여튼 AI 관련 소식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0: 네, 싶어요. 맞습니다.
1: 네, 네. 소식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 경제 돋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 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0: 이상 휴식 4. 보냉장고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5: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돋보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비도 엄청나게 와가지고 오시는데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기상 이변이 네. 심한데 사실 기상 이변보다도 더 심한 네. 것이 지금 증시의
1: 증시.
2: 엄청난 변동성.
1: 예.
2: 지금 증권 시장, 금융 시장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다.
1: 네.
2: 그것이 날씨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러나 어제는 이제 제헌절 네, 공휴일로 우리 시장은 하루 쉬었습니다만 그 전에도 확 올랐다가 확 내렸다가 그리고 또 반도체주는 또 상황이 좀 약간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미국도 역시 어제도 좀 그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이 경고를 했습니다. 증시가 도박꾼을 키우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박꾼을 키우고 있다?
2: 예. CNBC라는 미국의 경제 방송이 네. 워런 버핏과 모처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워런 버핏 선생이요. 연세가 좀 많으세요.
1: 네.
2: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네. 지금 조금 있으면 100살이거든요. 네. 1930년생인데.
1: 30년생.
2: 예, 본인은 이력서에다가 1930년생이라고 적지 아니하고
1: 네.
2: 1929년 잉태라고 적습니다. 1년 전에 잉태됐다. 예. 왜 이러냐 하면 예. 1929년이 대공황이 터진 해예요. 자기는 대공황 때 잉태돼서 예. 그것을 극복하러 나온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라고 종종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워런 버핏은 네. 거의 100세에 가까운 인생 살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1: 네.
2: 그 연평 그러니까 누적 한 평생 수익률이 300만%.
1: 예.
2: 그러니까 워런 버핏만 따라다녔다면
1: 예.
2: 그야말로 같이 돈방석에 앉았을 수 있는
1: 야.
2: 그야말로

0: 투자의 신. 그래 이 그래서 오른 버핏을 가르쳐서
1: 네.
0: 뭐 이 마이다스라고도 하는 그런 어떤 유명한 분인데
1: 네.
0: 이분이 모처럼 입을 열었는데 첫 번째 얘기가 갬블링 도박. 요즘 주식시장 어떤 종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CNBC 여자 앵커의 질의에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지금은 도박판이야. 난 네. 도박은 몰라. 이런 세계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엄청난 경고, 사실 저주의 말을 예. 퍼부었다. 아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저는 일단 그 질문자가 그런 질문을 한 게 좀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날 거 알면서도 욕먹을 거 알면서도 네. 그런 얘기 나올 거 알면서도 네. 또 질문을 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정말 진지하게 네.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네. 물어봤다기보다는 그런 답을 이끌어낸 거 아니냐.
0: 아 그렇군요. 역시 앵커의 세계는 수준이 굉장히 높군요. 네.
1: 네. 아무튼 네. 도박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워렌 버핏이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은 뭐 가치 투자라고도 볼 수 있고 네. 뭐 이제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투자를 해라 이런 네.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너무 네. 증시가 도박판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0: 그렇습니다. 이 워런 버핏이 가치 투자의 전설입니다.
1: 네.
0: 가치 투자, value investment. 원래 가치 투자는 워런 버핏이 만든 게 아니고요. 워런 버핏의 콜롬비아 대학 선생님, 교수님. 벤자민 그레이엄 박사가 만든 거예요.
1: 네.
0: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이 주식은 도박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놓고 여러 사람이 사들어가면 주가 오르고 그래서 아무도 뭐 주식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뉴욕 증시의 신문 같은 데 보면 스톡 인베스트먼트라고 쓰지 않고 스페큘레이션이라고 씁니다. 주식 투자를 스페큘레이션이라고 써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투기라는 얘기잖아요. 스페큘레이션. 그럴 정도로 아무런 지침이 없었는데 벤자민 그레이엄 박사가
1: 네.
0: 이분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PER 지수도 만들고 PBR 지수도 만들고.
1: 아, 그때 나온 거군요.
0: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 야, 이 주식은 이런 주식은 사고 이런 주식은 팔아야 되는 거야. 하고 가치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뭐 ROE라는 배당률 이때 예. 다 나온 거예요.
1: 야, 그 지금도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아주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이 그때 나온 거군요.
0: 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워런 버핏이 수업 때 듣고 네. 야 이거 훌륭하다, 재밌다. 원래 워런 버핏 아버지가
1: 네.
0: 주식 시장에 굉장히 고위 임원까지 올라갔던 분이고 또 그분은 이 네브라스카에서 존경을 네. 받아서 또 성공해서 연방 국회의원. 연방 상원 하원 의원까지 네. 했습니다.
1: 아, 금수저네요, 금수저.
0: 금수저죠. 예, 그런데 그 어려서부터 주식에 대해서 정통으로 이제 배웠다고 볼 수 있는데
1: 예.
0: 이분이 벤자민 그레이엄 박사를 졸업 후에 쫓아간 거예요. 저 좀 취직시켜 주세요. 근데 벤자민 그레이엄 박사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학생이 많은데 기억 나겠어요. 그리고 이 워런 버핏이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1: 아,
0: 그러니까 그냥 직구전 장난이다 이랬는데 이것을 1년간 계속 문 앞에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야.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1: 야.
0: 그래서 둘이가 이제 하게 됐고 이게 가치 투자의 산실인데
1: 야, 뭔가 영화 타짜의 한 장면이 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가치 투자라는 거 한마디로 가치 있는 주식을 잡아가지고 장기 투자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1: 네.
0: 요즘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얘기죠. 요즘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장기 투자해서 가치 투자했다가는 그냥 어느 흐름에 어느 돌풍에 휩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가치 투자는 회사가 빵빵한 회사 이런 회사가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주가가 낮은 회사 일단 주가가 굉장히 낮은 회사
1: 네.
0: PER, PBR을 보고 그것을 고릅니다. 그중에서 싹수가 있는 회사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은 싼 주식 골라다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1: 네.
0: 워런 버핏이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 가치 투자했다가는 지금 잘 나가는 몇몇 성장주 같은 경우는 한 달에도 몇 배씩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지금 가치 투자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이 가치 투자의 반대말이 모멘텀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1: 네.
0: 자, 달리는 말을 타라. 지금 오르는 주식을 사서 달리는 말을 타야 더 오른다. 오르는 게 더 오른다. 그게 요즘 뜨거운 장세예요. 그런데
1: 예.
0: 워런 버핏은 어느 말이 중간에 쓰러질지 알 수가 있느냐. 달리는 말을 타라는 그게 도박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요즘은 나는 추천해 줄 종목 없어. 나는 이제 말 안 할 거야. 이러고 사실 인터뷰도 빨리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워런 버핏의 말이 문제.

0: 그거 아니고요.
1: 예.
0: 사실 뉴욕 증시나 일본에서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니혼 게이자이 같은 데는요.
1: 네.
0: 이 세계 증시의 거대한 도박을 한국이 만들고 있다.
1: 한국이?
0: 니케이 아주 대서무죠. 한국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완전히 출렁출렁하고 있다.
1: 오.
0: 그런 어떤 보도. 실제로 뉴욕에서도 요즘 뉴욕 증시 네. 반도체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심하잖아요.
1: 네.
0: 많은 기사가 보면 한국 때문이다.
1: 한국 때문이다?
0: 그렇습니다. 아주 근데, 즉시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박사님 원래 우리 또 국내 주식 국장 투자자들은 우리 중시는 미국 시장을 따라간다. 그래서 전날 밤에 이제 밤 사이에 미국 시장 어떠는지를 보고 거기에 연동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했는데 이건 반대로 우리 증시의 영향을 미국이 받는다?
0: 그렇습니다.
1: 이거 약간 그래서, 좀 의외이긴 하거든요.
0: 그래서 지금 요즘 검색어 쳐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whack the duck이라는 용어예요. whack the duck. 자, whack이 네. 꼬리를 흔들다. 자,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게 영어 속담이 있어요.
1: 네, 몸통과 꼬리. 몸통이 훨씬 크니까.
0: 예, 개가 살랑살랑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뒤따라서 움직이는 게 전형적인데 whack the duck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얘기예요.
1: 네.
0: 무슨 얘기냐면 뉴욕 증시라는 거대한 몸통이 움직이면 세계 증시가 영향을 받는 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패턴인데
1: 예.
0: 지금은 whack the duck 꼬리. 한국 조그마한 시장에서 몸통을 뒤흔든다. 그래서 세계 도박판은 한국이 만들고 있다.
1: 네.
0: 이게 지금 이런 보도, 이런 내용을 허두로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오.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 지금 한국에서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뉴욕시 상장됐잖아요.
1: 예.
0: 그 주가 폭락하고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 한국 때문이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1: 네.
0: 자, 이게 그중에서도 그럼 한국이 뭐냐. 한마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 아예 범인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알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1: 네.
0: 국무회의입니까? 그 자리에서 아예 꼭 집어서 단일 종목 ETF 좀 손 좀 보세요. 라고 지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이 단일 종목 ETF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예. 한국 증시의 굉장한 변동성, 이 주가가 변동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변동하면 다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1: 네.
0: 다 같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자금 관리, 투자 관리 제대로 할 수 없고 투자자도 지금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잠시 화장실 갔다 오면 상황이 밖에 있으니까 예약, 매매, 예약 끌어둘 수가 없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지금 이런 상황. 그러면 뭐 화장실이야 다음에 가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불안한 시장은 국제 자본이 한국을 떠납니다.
1: 아하.
0: 자 지금 몇몇 보고서가 미국의 보고서가 한국을 떠나고 있는데 그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레버리지 때문이다.
1: 네.
0: 라는 그런 경고까지 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박사님 이게 지금 주식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두 배 레버리지 뭐 세 배 레버리지 이런 ETF 관련해서도 사전 정보가 있는 분들은 이해가 쉬운데
0: 예.
1: 그렇지 않은 청취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1: 그래서 ETF라는 것 자체가 일단 상장 지수 펀드고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이제 좀 위험성을 낮추면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인데 좀 근본적으로 아니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ETF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같이 쓰는 게 맞는 거냐 이론적으로.
0: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런 거예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1: 네.
0: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1: 아니 단일 종목이면 ETF가 아닌 거고 ETF만 단일 종목이 아닌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투기성으로 만들어놓고 ETF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안전하게 또 홍보해버리는 이거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습니다. 그러면 ETF가 뭐냐?
1: 네.
0: 사실 ETF를 모르면요 금융시장에 나오시면 안 돼요. ETF가 지금 규모가 500조가 넘어갑니다. ETF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한다. 난 삼성전자 실적을 전문가야. 그래서 나 잘 알 거야. 하나만 알고 열은 놓치는 겁니다.
1: 와.
0: 시장은
1: 네.
0: 결국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데 ETF가 지금 흔들고 있다고요.
1: 예.
0: 여기서도 whack the duck
1: 또.
0: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원래 ETF는 꼬리예요.
1: 네.
0: 보조 장치로 나온 겁니다.
1: 네.
0: 몸통은 주식시장 현물로 거래되는 주식, 그것이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럼 ETF가 뭐냐? Exchange Traded Fund. 이것을 상장지수펀드라고 하는데 이 번역도 전

0: 잘못됐다고요. 상장 지수 펀드하니까 무슨 말인지 전문가들도 정말 네. 어렵습니다. 네. 아니 펀드가 뭡니까? 묶음, 구름이 네. 투자 묶음 아니에요? 묶음인데 익스체인지 트레이드가 왜 상장 지수입니까? 이렇게 지수란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어야.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1: 예.
0: 그 뜻을 지수로 펀드

0: 산 운용사에서 대신 해줄게.
1: 네.
0: 그리고 너 뭘 좋아해? 저는 AI 좋아합니다. 그럼 AI 종목 이런 거 있어요. 묶음으로 해서.
1: 네.
0: 묶음으로 하면 안전하거든요.
1: 섹터 ETF라든지.
0: 하나가 오르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큰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펀드라는 것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이게 요상하게 지금 위험을 증폭시키는 위험 증폭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전도가 되고 호도가 된 잘못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주식은 거래소에서 상장되는 게 정상적인 주식 아닙니까?
1: 네.
0: 그러면 펀드도 잘 못하는 사람을 종합선물세트처럼 여러 주식을 한꺼번에 모아서 안전한 주식만 모아서 그것을 옛날에는 1997년에 이 ETF가 세계에서 처음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증권사에 가면 자산운용사에 네. 가면 돈 내면 펀드 매니저가 대신 관리해줘요.
1: 네.
0: 네, 이런 종목 사줘요. 뭐 알았습니다. 액티브도 있고 패시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시장이 이제 없어졌어요.
1: 네.
0: 왜 ETF가 나왔기 때문에 ETF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 매니저가 거래해 주는 게 아니라 증권 시장에 거래될 수 있도록 상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주식하고 똑같이 거래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ETF를 번역한다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예요.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걸 상장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상장 펀드죠.
1: 네.
0: 왜 인덱스가 왜 튀어나옵니까 도대체?
1: 아, 그러니까요. 예. 지수라는 거는 사실 ETF에는 아예는 없는데 인덱스는 없는데.
0: 네. 원래는 있었었어요.
1: 네,
0: 지금도 있는 예. 상품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류가 바뀌었단 말이죠.
1: 네.
0: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ETF는 주식보다도 수수료가 더 싸요. 굉장히 많은 상품이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냥 주린이들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ETF는 아무나 허가 안 해줘요.
1: 네.
0: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묶음 가지고 있는데 안전하다고 해서 해서 만들까 그 ETF를 말을 믿고 안전하니까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나 정부에서 허가 요건들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1: 네.
0: 투기성 요인은 최대한 빼는 거죠. 자 그런데 5월 27일 날 우리 금융위원회가 아주 엄청난 상품을 전격 승인을 한 겁니다.
1: 네.
0: 그 이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곱하기 2. 이름 길죠.
1: 네.
0: 자 여기에서 기존의 ETF하고 가장 다른 게 딱 두 가지인데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릴 때 ETF는 펀드고 펀드는 묶음이잖아요.
1: 그렇죠.
0: 여러 개를 묶으면 위험이 분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험은 분산되지만 먹을 때 화끈하게 못 먹잖아요.
1: 네.
0: 나는
1: 그렇죠.
0: 똘똘한 하나만 하고 네. 싶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ETF도 단일 종목을 하나 만들어주자. 자 요즘 SK 잘 나가고 있어? 삼성전자 잘 나가고 있어? 그러면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ETF만 해봐. 그러면 삼성전자 가지고 ETF를 하면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하고 똑같잖아요.
1: 네.
0: 다를 게 하나 없으니까 ETF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1: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주를 사면 되는 건데.
0: 수수료만 더 나가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 이제 곱하기 1을 하나 붙인 거예요.
1: 아.
0: 곱하기. 야, 요거는 같은 삼성전자인데 곱하기 2.
1: 네.
0: 곱하기 2에 레버리지를 붙였다. 이 레버리지가 지렛대거든요.
1: 네.
0: 지렛대로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뭘 증폭을 시키냐면 잘될 때는 이익을 증폭. 자, 삼성전자 10% 올랐는데 우리 이 레버리지 펀드에 들어오면 20% 먹을 수 있어.
1: 아.
0: 그러니까 간을 키우는 거죠.
1: 네.
0: 도박판을 키우는 거예요.
1: 먹을 수 있어라는 그 표현 자체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 먹는 것만 본다고요.
1: 네.
0: 토해내는 것도 있거든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10% 떨어지면 토해내는데 20% 까집니다.
1: 네.
0: 20%가 손실이 일어나요.
1: 네.
0: 이것을 레버리지를 10으로 올리면 10배 2개. 이제 이 정도 되면 완전 도박판이죠.
1: 네.
0: 그런데 곱하기 2 해놨지만 실제로는
1: 네.
0: 이 레버리지 증폭 정도가 지금 30배, 40배가 올라가 있어요. 왜냐? 이게 구조가요. 자, 우리는 ETF를 사잖아요. 삼성전자 단일 종목 ETF를 삽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샀을 때 올라가면 두 배를 먹어. 그러면 그 두 배란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실제로 그 투자자가 주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익을 마련해서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1: 네.
0: 그것을 자산운용사가 하는데요. ETF를 만든 회사가. 이 회사는 주가가 올랐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선물 시장에 가서 선물 배팅을 엄청나게 해놓습니다.
1: 예.
0: 사놓는 거죠. 선물을.
1: 예.
0: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거대한 올라갈 때는 매수, 떨어질 때는 매도 폭탄이 터져서 네. 여기서는 두 배의 레버리지를

0: 그렇지만 실제 금융시장에서는 100배 이상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변동성을 키운 거예요. 변동성을 키웠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자, 단일 종목을 해놨는데 단일 종목도 우리나라의 상장 종목이 1000개 가까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되도록 해놨어요.
1: 네.
0: 그렇게 허가가 됐다고요. 5월 27일 날.
1: 네.
0: 그런데 삼성전자와 SK가 요즘 얼마나 뜨거운 종목입니까?
1: 그렇죠.
0: 우리나라 전체 유가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두 종목이 55.8%예요.
1: 최근 실적도 어마어마하고요. 전망도 좋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모두들 단일 종목 ETF로 가자 이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잔고가 8조가 넘어가고 한때 15조까지 올라갔습니다.
1: 와.
0: 갑자기 지금 허가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5조가 웩더닥이라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증권시장에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떨어질 때는 2배 이상을 자산 운수에 팔아치워야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주가는 출렁출렁하니까 그런데 반도체는 메모리가 한국이 세계 1등이잖아요.
1: 네.
0: 미국에 마이크론 회사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회사는 아주 좀 3등인데 좀 성적이 낮은 3등이에요. 1등, 2등보다는 많이 쳐져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메모리에서 1등이니까 메모리 반도체 투자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론에 다 몰려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마이크론 회사는 적은 회사잖아요. 한국의 SK 하이닉스보다는. 그러니까 마이크론 투자자들이 서울의 SK 하이닉스 주가만 보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레버리지 때문에 팍 떨어지잖아요.
1: 예.
0: 그러면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면 마이크론 떨어지는 걸 보고 서울의 투자자가
1: 네.
0: 미국에서 떨어지네? 우리도 팔자. 이래서 요즘 변동성이 생기거나 말이에요.
1: 야, 박사님. 제가 이 판을 정반대로 읽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웩더독에 대해서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좀 무섭다. 두렵다. 증시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생각.
0: 이미 왜곡되고 예.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1: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또 그와 함께 어찌 보면 아니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미국 반도체 시장 또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주가 흐름을 지켜보고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어찌 보면 한국 이 반도체 시장의 힘 또는 한국 반도체 업계의 여러 가지 좀 호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0: 아, 그런데 한국 반도체 세계 1등이죠. 그런데 미국은 마이크론이 무슨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메모리를 아예 다 집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산업은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또 메모리라는 회사가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안 되는 거고요.
1: 아.
0: 우리는 반도체 없으면 나라 죽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가 미국보다 잘 되는 게 너무나 잘하는 거 당연하고요.
1: 예.
0: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양궁이 미국의 올림픽 가면 우리가 금메달 딴다 해서
1: 네.
0: 양궁 잘한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주가 그것도 한국 반도체도요.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 건 그중에 한 분야 오로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빼면 한국 반도체 아직 시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오만 방자할 상황은 아니에요.
1: 네.
0: 한 부분에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마치 네. 메모리 반도체가 뜨거우니까 마치 한국의 꼬리가 전 세계를 흔드는 것 같고 워런 버핏까지도 나타나서 아니 한국이 도박판을 만드는데 이런 주식에 왜 투자를 합니까? 주식시장 뜨나요. 지금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런데 아, 그래서 이렇게 박사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0: 네.
1: 이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되고 전 세계로 그 도박이 다 퍼져나가는 거 아니냐.
0: 네.
1: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해결책이 뭔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 내가 이거 들어 누워서라도 이거 도입되는 거 막았어야 됐다.
0: 네.
1: 그런 반성도 후회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은 두 배를 뭐 좀 1.5배, 1.3배, 1.2배로 낮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좀 상장 폐지하는 방법으로 좀 강하게 좀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주말에 기습적으로 보안책이라고 내놨어요.
1: 아, 나왔어요?
0: 예,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릴
1: 네네,
0: 수 없는데
1: 저희가 한 2분 3초 남아가지고
0: 그것만으로 네. 과연 해결이 될까 현재 좀 걱정이 되고요. 안철수 의원
1: 네.
0: 전 정치는 모르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상장 폐지해야 된다 이거. 문제가 드러났으면 폐지해야 된다. 그런데 폐지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여기 들어가서 엄청나게 손실 지금 손실이 40% 났어요.
1: 네.
0: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들어간 사람은 평균 40%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해서 나가 이러면 그 40%를 어떻게
1: 그렇죠.
0: 만회합니까?
1: 손실이 확정되면 또 그건 안 되죠.
0: 예,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근데 가만히 놔두면 더 손실이 생기면 이 선택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탁금 쪽 높이고 한국 정부의

0: 대책이라는 게 어떤 게 나왔냐면요. 교육 시간을 1시간 늘려요. 이거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 대책이에요?
0: 이게 웃기는 대책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은 주식 살려면 교육 받아야 된대. 무슨 성범죄 저지른 교육시키듯이 예. 교육을 시키는데 그동안에 2시간이면 할 수 있었거든요. 예. 요것은 3시간 교육 받아야 된대.
1: 아니, 지금도
0: 그럼 3시간 교육 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1: 예, 지금도 3천만 원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0: 3천만 원으로 올린 예, 8월 5일부터 예. 올립니다.
1: 그거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그게?
0: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게 근데 왜 이걸 만들었느냐?
1: 네.
0: 자, 만드는 것이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환율 잡자고 만든 겁니다. 이것도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요.
1: 그렇죠. 홍콩으로 먼저 빠져나가니까
0: 그렇습니다. 홍콩에서 이 비슷한 상품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단일 종목 이런 종목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게 일본도 없고 대만도 없고 웬만한 네. 나라는 없어요.
1: 네.
0: 홍콩에서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 돈을 다시 끌어모으겠다고 만들었는데 이런 거죠. 옆에 저기 저 옆에 배달차가 지나가니까 그게 안 치려고 비켰어요. 그러다가 쓰레기 차에 치여서 죽는 지금 그런 꼴입니다.
1: 예, 좀 격한 비유긴 합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다. 아, 이게 안 그래도 뭐 홍콩에서 워낙에 뭐 먼저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홍콩 투자하면서 야 이럴 바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0: 예.
1: 결과적으로는
0: 아니 홍콩에서는 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요.
1: 아.
0: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예. SK가 55%인데 그걸 전국을 투자로 네. 만들면 그게 되겠느냐 네. 이런 얘기죠.
1: 여러 가지.
0: 지금 아무튼 예. 주가 떨어지고 네. 변동성이 생기는 99% 이유가 레버리지 네. 잘못 건드렸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1: 네. 지금까지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네, CBS 주말 뉴스쇼 국제 소식과 경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아, 좀 전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야기 살펴봤는데 이거 도입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분석이 있었는지도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3부 삼색 정치 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4: CBS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0: 보내세요.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4: 와, 서울에서 1시간?
3: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6: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3: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거점 연천.
6: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9: 3인 3색의 정치 토론. 3색 정치 토크.
10: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3색 정치 토크. 오늘은요,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4: 1600-9300 1600-9300.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CBS 주말 뉴스쇼 3부 삼색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박선민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 좀 대변인, 김종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자 오늘도 정치 이야기 할게 많습니다. 아, 특히

0: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30일 남았고요. 그리고 당권 경쟁 굉장히 치열하고 뭐 선호투표제를 하느냐 뭐 그리고 아 당비 안 내는 사람들 나오는 게 맞냐 등등 여러 갈등들 네. 아 오늘 깊게 다뤄보겠는데 또 그중에서도 유시민 작가의 방송 발언 야 이거 글쎄요. 워낙 또 세게 얘기를 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사실 바로 정치 얘기 들어가가지고 막 서로 싸우면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 분도 아마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야, 저희가 한 달 넘게 월드컵 기간이었잖아요. 이제 3, 4위전과 결승전 남았습니다. 특히 결승전 이거 누가 우승하겠냐. 메시의 아르헨티나 야, 야말의 스페인 누가 이길까. 요거를 먼저 기자님
1: 예.
0: 네, 기자님 어떤 생각하세요?
1: 저는 결론적으로 메시 아르헨티나가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0: 네, 얼마까지 거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1: 아 저는 그래도 5만 원 이상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5만 원이요? 네. 야 이거 거액의 베팅인데요.
1: 네, 제가 이번에 잉글랜드랑 그 하는 거 보면서 예. 아 스타 플레이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큰 경기에서 아. 그리고 감독의 전술이라는 게 이렇게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네. 그 모든 걸 초월하는 게 우주 데스타 메시의 실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오 예. 아니 박선민 전 최고인 어떻게 보세요?
2: 사실 저는 네. 우리나라 떨어지고 속상해서 안 봤는데.
0: 아 예. 아 그런 분들 많아요.
2: 좀 기동량을 네. 했을 때는 네네. 아 메시는 메시다라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딸려오는 말이 네. 우리는 왜 손흥민을 전반전에 안 넣고 아. 후반전에 넣어가지고 아. 아, 같이 예. 이제 홍명보 감독 욕을 좀 하고 아. 그렇게 예. 지냈습니다.
0: 마흔 살에 가까운 이제 메시는 이제 다 뛰고 있는데. 네. 어때요? 예. 송근호 선님 사실 축구 굉장히 좋았잖아요.
3: 저는 그래도 스페인이 우승할 것 같아요.
0: 오, 스페인.
3: 왜냐하면 이 축구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잖아요.
0: 뭐요?
3: 공격이 강하면 경기를 이기고 수비가 강하면 대회를 우승한다. 스페인이 지금 이번 대회 1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0: 맞습니다.
3: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지금 토너먼트마다 실점하면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죠.
0: 그렇죠.
3: 사실은 원래 이집트한테 져서 떨어질 뻔했고
0: 예.
3: 그다음에 사실은 잉글랜드한테도 그런 골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승전에서 그래도 스페인이 유리하다. 6대 4 정도로 스페인의 우승 예. 확률 높게 보고
0: 어허.
3: 우리 김종일 기자가 5만 원 거셨으니까 네네. 저는 이번 주 출연료를 전부 다 스페인에 걸겠습니다.
0: 와. 예, 여러분 얼마 안 됩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거의 패킹 아닙니다 이거. 네. 네.
2: 앵커님은 아,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에이. 제가 앵커님 축덕이라는 얘기를 네. 제가 곳곳에서 들었는데
1: 역시 중립을 지키는 사회자.
0: 네, 아, 저는 네. 철저한 중립으로 네. 정치에서도 중립, 축구에서도 중립, 월드컵 결승도 중립. 네. 아,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네, 난 입장 들으면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3, 4위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결승전 이제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마지막 축구 이제 잘 즐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즐거운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사실 저희가 또 정치 얘기하려고 모였잖아요. 근데 정치 얘기가 또 즐거울 수는 없나 싶긴 한데 약간 좀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나고 서로 갈등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대체로 민주당 얘기를 좀 많이 다룰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제 유시민 작가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통령에 대한 좀 비판, 비난 등을 했습니다. 이거 함께 뭐 듣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요?
4: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재건축도 재개발도 그러니까 중규모 전기 개편도 대규모 전면적 전기 개편도 성공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0: 네.
4: 대통령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나와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러이러 와서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5: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예.
4: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어요.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이게 막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정말 인쇄매체조차도 없던 그 옛날의 통치술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이것이 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국민이 해요. 저는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처해야지만 결국은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 검찰개혁의 그걸 완성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의 정치를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정당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0: 있는 그대로 볼 때에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길이라고 안 할게요.
1: 아, 그러면
0: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길을 선택했어요.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몰라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1: 네, 상당히 자세하게 길게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실패로 끝날 걸로 본다. 이게 또 필연적인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뭐 그런 의미인데 굉장히 좀 격앙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소 좀 흥분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우선 기자님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2: 네, 일단 그 유시민 작가의 메시지로 제가 큰 나비 효과를 겪었었어요. 이번 주 저희 원래 스포사랑 커버 스토리가 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였는데 저 발언이 나오고 나서 급하게 커버 스토리가 바뀌어가지고 네. 잠도 못 자고 이랬습니다.
1: 그럴만 합니다, 근데. 네.
2: 그만큼 센 메시지였고 그만큼 여권에 미치는 파장이 컸어요. 제가 유시민 작가와 가까웠던 친노무현, 친문재인, 그러니까 친노, 친문에 이제 코어로 일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와 실제로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 분들을 취재를 두루 해봤거든요.
1: 네.
2: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 뭐라고요?
2: 지금 유시민 작가는 불안하다.
1: 불안하다?
2: 네, 그리고 불만을 갖고 있고 불신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 3불이네요. 네.
2: 네, 그거를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지 이재명의 민주당이면 안 된다. 지금 유시민 작가의 세계관에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네. 하면서 그 유시민 작가가 우리가 방금도 들어봤지만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2: 검찰개혁이 중요하다. 검찰개혁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바람직한 당정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당정관계는 수직적이어서는 안 된다. 수평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당이 대통령한테 종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1: 네.
2: 세 번째로 제일 핵심적으로 이 얘기를 하죠. 정계개편은 안 된다. 인위적인 정계개편 안 되고 구도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의 길을 걷는 정계개편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 네.
2: 그럼 왜 그러냐라고 제가 유시민 작가가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시민 작가의 세계관으로 내재적 접근을 해봐야 된다.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재명의 길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1: 예.
2: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드민주당과 뉴 이재명이 완전히 다른 서사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핵심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극이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2: 노무현의 비극을 원천 방지할 검찰개혁은 유시민 작가나 올드민주당한테는 시대적 과제이자 과업에 가깝다.
1: 무조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2: 이게 제1우선 과제가 돼야 된다. 그런데 반면 이재명 정부에게 검찰개혁은 국정과제의 하나이고 제1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1: 아하.
2: 이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사실 그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논거가 사실 그렇게 맞지 않아요. 기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순환론적이기도 하고 그 팩트체크를 해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가장 그 유시민 작가의 주변에 있는 친노 친문분들을 취재해봤을 때 핵심적으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된 계기는 뭐냐라고
1: 네.
2: 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계속된 중도보수 인사의 발탁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2: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던 이병태 교수도 있었고 뭐 그 이해운 후보자도 있었고 인요한 전 의원도 있고 이런데 이게 결국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유시민 작가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의 오래된 가치와 뿌리를 부정할 뿐 아니라 선거에도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증축은 되지만 재건축은 안 된다라는 게 유시민 작가의 세계관.
1: 네.
2: 그러니까 그분의 내재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 예,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예, 송영훈 전 대변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3: 아니 담론 자체가 굉장히 후져요.
1: 제가 후지다.
3: 이건 예,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 자,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이 분석해 주신 워딩에도
1: 네.
3: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국민이 없어요.
1: 어허.
3: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은 증축이니 재건축이니 그다음에 또 홍익표 정무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워딩으로 구사한 재개발이니
1: 네.
3: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정계개편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포커스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 같은 당권 주자들도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나 과거지향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유시민 전 이사장이 과거에도 대통령을 많이 괴롭히는 분이었다는 등 뭐 그런
1: 아,
3: 이야기들을 하는데
1: 예.
3: 그 안에 국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아파트 입주민들도 지금 민생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1층에서는 담배 연기 올라오고 중간층에서는 녹물 나오고 엘리베이터는 수시로 멈추고 예. 그런 상황

0: 인데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당장 어떻게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런 이야기는 없고 뜬구름 잡는 증축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만 서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담론 자체 그리고 당권 주자들의 반응까지가 모두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어, 예. 자, 이렇게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그런 담론 아니냐라는 평가 해주셨는데 또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반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공감하는 여론이 강한지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우선 아니냐라고 보는 여론이 강한지 궁금합니다.
2: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좀 도를 넘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들을만 하다 이렇게 네. 이제 하시는 분들도 뭐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도 이건 사실 논평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네. 이럴 것이다. 대통령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이제 못 담아낸 부분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이 결국 큰 틀에서 이 수사 기소의 분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이게 여러 문제가 저는 섞여 있다고 보는데 유시민 작가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주도권 빼앗기는 데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동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뭐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 어쨌든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이 뭐 소위 말하는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고 근데 그 주류 세력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 자체를 제가 봤을 때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어떤 필연적 실패를 집권 2년 차 대통령에게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보면서 결국 본인이 생각했을 때 유시민 작가의 기준에서 옳은 방향, 유시민 작가의 기준에서 옳은 인사, 유시민 작가의 기준에서 옳은 가치 그것을 대통령이 조금만 다르게 지향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대통령은 그냥 반개혁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뭐 재건 추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어떤 뭐 마치 이 진영 자체를 철거하는 사람인 것처럼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이 전반적으로 매우 감정적이고 뭐 중간에 대통령 존중한다라고 하셨지만 저건 네네. 존중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의 철학이나 방향이나 지향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제 본인이 봤을 때 평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고 있어서 실패다라고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 규정에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논리 근거나 뭐 제대로 된 어떤 충언 이런 것보다는 그냥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뭐 잘 안 된다. 그냥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옳다라는 얘기잖아요.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약간 네. 일종의 좀 자아비대 현상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아까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진지한 고언이고 충언이냐 네. 아니면 형식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주이고 또 대통령에 대한 반기이고 민주당의 주인은 이재명이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건데 주인 행세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3: 민주당 내부에서는 양쪽 모두의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방금 박성민 전 최고가 말씀 잘 해주셨던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지금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 혹은 반발 약간 짜증 섞인 그런 신경질적인 게 있는 거 아니냐. 가령 민주당은 계속해서 주류가 바뀌어왔어요. 동교동계에서 친노로 친노에서 친문으로 친문에서 이제 친명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주류적 역할을 했던 유시민 작가가 지금 자신이 소외받는 거에 대해서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건 너무 1차원적인 해석 아니냐. 과거에 유시민 작가가 LBC론 들고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진짜로 지금 민주당의 핵심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네. 친명계와 지금 민주당 핵심 그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징으로 하는 전직 대통령을 조롱에 가까울 만큼 배제시키는 그 멸칭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모욕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시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다음에 유시민 작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2011년부터 민주당 출입했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가 최악이에요.
1: 최악이다.
3: 예, 왜 최악이냐라고 하면은 예. 일단 아까 송영은 변호사가 잘 말씀을 주셨지만 전당대회의 핵심에 국민이 없어요.
1: 어허.
3: 국민의 삶을 더 어떻게 나아지게 하겠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내세운 슬로건이 이거잖아요. 그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대체불가

0: 대한민국인데 국민이 없어요. 8.17 전당대회 딱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내전 수준의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네. 서로가 서로를 멸칭이라고 부르고 있고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향한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멸칭들을 다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정말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1: 네.
0: 전당대회 이후에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다시 이걸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고.
1: 봉합이 아예 생각 없는 거 아닙니까?
0: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뺄셈 정치를 하면 할수록 선거연합은 약해지고 국정동력은 약해지고 결과론적으로 큰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관위 지금 특검하자라고 개헌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1: 네.
0: 근데 과연 개헌할 수 있겠어? 우리가 국민의힘 설득해서 개헌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도 지금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개헌을 해? 그만큼 지금 그 여권의 힘은 약해진 거예요.
1: 네.
0: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2028년 총선에 앞두고 공천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
1: 야, 사실 뭐 당내 경쟁에서 이긴 측이 이른바 공천 학살을 해온 게 그동안의 집권당의 역사인데 이번에도 누가 이기든 간에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송영 전 대변인께서는 일단 지금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전망 또는 예측도 한번 좀 해주시죠.
2: 일단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워딩 중에 굉장히 미묘하게 들리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1: 뭐죠?
2: 그게 뭐냐면 자,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워딩입니다.
1: 그다음에 네.
2: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뭐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지만 결국 국민이 뭔가 할 수 있다. 이거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워딩의 방향이
1: 네.
2: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 그 자체만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후까지 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 유시민 전 이사장이 유튜브에서 발언한 전체 영상을 보면은
1: 네.
2: 국민, 시민 이런 걸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합니다.
1: 네.
2: 그러면은 이것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머릿속에는
1: 네.
2: 일종의 리버스 열린 우리당 같은 구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1: 구체적으로 뭡니까?
2: 그러니까
1: 그게?
2: 지금 현재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세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겨루고 있는데
1: 네.
2: 만약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명필이라고 표현한 그 후보, 아마 김민석 후보를 지칭하는 거겠죠.
1: 예.
2: 당선이 되면 그 이후에 민주당을 쪼개서 나가는 구상까지 본인은 그것이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민이나 시민을 향한 워딩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1: 예.
2: 부분을 좀 유심히 봤어요.
1: 그런데
2: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은 다음 주에 또 라디오에 출연을 한다는 거잖아요.
1: 예.
2: 거기서 또 무슨 말을 할지 우리 언론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겠죠.
1: 그래서 약간 좀 수위를 낮추고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아예 그냥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냥 싸움에 불을 붙일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3: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당대회 끝나면 어떻게든 정리는 될 것 같고요. 결국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리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것과 별개로 일단 유시민 작가 발언 그 앞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1: 네.
3: 글쎄요 저는 뭐 그런 구상까지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제 나와서 뭔가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지는데 뭔가 역할을 하겠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느낀 거는
1: 네.
3: 결국 조국을 못 나서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1차적으로 저는 전당대회를 겨냥했다고 보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뭐 정계 개편 얘기를 본인이 하셨잖아요.
1: 예,
3: 대통령은 그런 얘기 하신 적도
1: 예,
3: 없어요.
1: 예.
3: 대통령은 외연 확장이나 통합이나 실용의 길을 얘기했지 뭐 정계 개편.
1: 네.
3: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인위적 세력 교체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런 정계 개편을 생각하는 건 오히려 유시민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에 일단 첫 번째로 그럼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쭉 들어봤을 때
1: 네.
3: 결국 드는 생각은 뭐야 그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 뽑고 조국 혁신당이랑 합당해서 조국 대선 후보 만들자 이 얘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1: 아니, 실제로도 이 유시민 작가 발언이 나오니까 뭐 송영길, 김민석, 고민정 후보까지 다 이제 유감이라는 그런 표명을 했습니다만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
3: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노크멘트할 발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중립을 지킬 발언이 아니에요. 사실상 대통령을 공공의적으로 낙인 찍고 대통령이 마치 반개혁주의자고 인위적 정계개편을 구상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든 거거든요.
1: 실제로 뭐 움직임이 없습니까?
3: 아니 그런 건 아니죠.
1: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 같은 그런 여러 세력이 연합을 한 거대 정당.

0: 보러 한번 가보자 이런 움직임은 없어요?
1: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집권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집권한 세력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지지 기반을 어떻게 더 확장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에 있을 때, 당 대표이실 때는 뭔가 선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지만 야당의 대표를 또 하셨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라고 얘기하셨던 시점부터 저는 그 이전부터 그런 행보는 있어 왔다고 생각하고 확장의 행보는 있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앞서 제가 이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보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유시민 작가는 계속 목소리를 내왔어요. 그건 결국 저는 조국을 못 나서라고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국을 붙잡고 민주당이 뭐 그들과 뭔가 합당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게 맞는 길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보안수사권 폐지 이대로 밀어붙이는 거 안 된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거를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반개혁주의자로 낙인 찍는 게 과연 국민이랑 함께 가는 정치냐.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지금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 자아가 너무 비대한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길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플랜대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진영이 망한다라고 사실상 예언하는 것은 저는 너무 과하다. 이거는 진짜 선을 넘은 거다라고 봐요.
0: 야, 지금도 박선민 전 최고위원이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도 지금 했습니다. 기자님의 네. 정리 하고 이제 넘어가 볼까요?
2: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청래 전 대표가 노코멘트 했잖아요.
0: 네.
2: 정치권에서 출입 기자들이 노코멘트나 NCND, 그러니까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거는 사실상의 긍정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0: 그렇죠.
2: 네, 기사 쓸 때. 네. 네. 그리고 저도 지금 박성민 전 최고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네. 제가 느낀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잘났던 유시민의 시대가 저물었다.
0: 와.
2: 저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시민 작가의 책이나 글을 보고 되게 성장하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했던 세대인데 이제 유시민의 시대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고 전 이 지점을 하나 꼭 짚고 싶어요.
0: 네.
2: 지금 보안수사권을 이번 8.17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전면에 내세워서 이게 가장 큰 지금 구도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0: 네.
2: 근데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문제를 자신들의 유불리의 불쏘시개처럼 쓰는 거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비판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김민석 전 총리가 본인의 소신, 그다음에 지금 정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소신이 아닌 거잖아요.
0: 네.
2: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 전선 구도를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안을 내지 않고 국회로 공을 돌린다? 전 이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와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지금 예. 그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국민과 당원들한테 지도자가 집권 여당이 보일 모습인가라는 점을 꼭 짚고 싶어요.
3: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을 둘러싼 여권의 상황은 농구로 치면요.
0: 농구?
3: 농구 골대를 관중석에 갖다 놓고 유시민 전 이사장은 거기다 공을 던지고 있는데
0: 예.
3: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3: 그런데 민주당의 당권 주자와 청와대가 거기 가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 어제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어젠가 그젠가 그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뭐 흔들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요?
0: 그렇죠, 그렇죠.
3: 그런데
0: 예.
3: 애초에 그 대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수사와
0: 예.
3: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을 뿐더러 분리가 절대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시민 전 이사장은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동안의 범민주당 진영은 계속해서 십수년 이상 검찰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제시해 왔잖아요. 그 프레임을 일순간에 걷어들일 방법이 없으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 대해 흔들린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특검을 5번 돌렸잖아요. 그 특검은 전부 다 수사와 기소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범죄의 처벌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권의 풍경이 사실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코미디같이 보입니다.
0: 아, 코미디처럼 보인다라는 성영은 변호사의 이야기 들으면서요. 광고 듣고 다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

0: 군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네, CBS 주말 뉴스쇼 정치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좀 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에 야, 그 짧은 시간에도 다양한 얘기를 했었네요. 네. 그래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우리가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각자 얘기 좀 하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짧지만 보안수사권 관련된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박선민 전 최고위원.
2: 뭐 일단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이대로 처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1: 불가능하다.
2: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 장윤기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네. 사실은 어떤 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에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이냐, 피해자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밀어붙이는 그 법안의 내용으로는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게 저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평가가 끝났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른바 검찰개혁주의자라고 이제 굉장히 본인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실언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뭐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라든지 뭐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관여하면 된다라든지 뭐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라든지 감시를 하면 된다라든지 네. 이런 얘기 뭐 킥스 얘기도 나왔었죠.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제가 봤을 때에도 허무 맹랑한 얘기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지금에 있는 문제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한테 그걸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 여론이 확 더해졌어요.
2: 네, 그것 때문에 저는 뭐 이른바 대책 없음이 좀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대안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뭐 우리 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이견 역시도 당내에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범죄나 민생 범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라도 무조건 존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는 이 부분을 부디 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반대? 너 검찰개혁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 정부에서 수사 기소의 분리는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 공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마무리할 부분들은 한 거예요.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퍼즐인 거죠.
1: 네.
2: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정부가 반검찰개혁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현실적 우려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너 검찰개혁 반대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뭐 검찰에 다시 칼을 쥐어주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체는 약간 폭력적인 싸잡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지금 검찰 폐지가 이제 76일 남았잖아요. 조금 전에 중수청 공소청 이야기하셨는데 이대로 네네. 출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형사사법 절차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은 형사소송법이에요. 네. 그런데 아직도 개정을 어떻게 할지가 확정이 안 됐어요.
1: 방향도 모르겠어요.
3: 그러면은
1: 지금.
3: 그 법안을 어느 날 갑자기 국회가 뚝딱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1: 그다음에 다 맞춰야 돼요.
3: 형사소송법에서 많은 사항들을 또 형사소송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맞춰서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 청사 부지도 못 구해가지고 난리잖아요.
1: 네.
3: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원청이 모 대형마트 영통점하고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파토났습니다. 부산에는 뭐 어렵게 건물을 구했다는데 법원하고 31km 떨어져 있대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검찰 폐지부터 그러니까 지붕부터 덜렁 올려놓고 기둥도 못 세운 상태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출범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적어도 1년 유예라도 하고 우리 사회가 공론화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모아지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어제 나온 그 한국갤럽 조사를 네. 보면은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가 61%.
1: 그러니까요.
3: 폐지해야 된다가 23%밖에 안 됩니다.
1: 예.
3: 한국갤럽이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고 그 밖에 주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4: 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번 주에 취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집단적으로 거대한 눈치 작전을 하고 있어요.
1: 눈치 작전?
4: 예, 방금 박성민 전 최고 그다음에 송영은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내에도 지금 대다수의 여론은 네. 장윤기 사건의 후폭풍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 보안수사권 관련한 형사소송법이가 예. 원안대로 통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는 게 뭐냐면요. 원내대표단이 이거 전면 폐지가 당론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렸어요.
1: 그러니까.
4: 이거 더 논의해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0: 그 부분은 분명히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췄을 거라고 해석하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 기자 이제 총선 1년 10개월밖에 안 남았어. 근데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나오면은 그때 대체 우리 어떻게 해?
1: 그렇네요. 아니, 보안수사권 폐지한 다음에 비슷한 게 또 나와가지고 논란이 커지면, 야, 이거는 선거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이다.
0: 네, 이게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사건이 만약에 또 나온다면, 그리고 만약에 김 기자 생각해봐, 총선 직전에 이런 일이 터졌는데, 그 당시에 법안 투표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당원들이랑 국민들이 찍어서 흔히 얘기하는 좌표 찍고 돌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박근 송영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사실 나는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고 우리가 숙기와 숙고를 더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인터뷰하시죠. 저희랑 인터뷰하시고 저희가 크게 실어드리겠습니다. 인터뷰하시죠. 라고 하고 혹은 기자회견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쓰시고 이런 걸 좀 모아서 대안을 만들어 보시거나 다른 목소리를 좀 내시죠. 라고 하면 그건 그럴 수 없어. 알잖아. 지금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 눈치 작전이 있습니다.
1: 너무 슬프네요. 그런 내용들이.
2: 아니, 그리고 저는 이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결국 못하게 될 거라고 보는 게 네. 다음 주에 이제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 민주당 이건태 의원하고 이 보안수사권 존폐에 관해서 TV 토론하기로 일정이 잡혔잖아요. 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토론을 하고 나면 아마 여론이 더 기울게 될 겁니다.
1: 근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이건태 의원에게 하지 말아라.
2: 예, 지금 하지 말라는 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1: 왜 판을 깔아주냐?
2: 예, 저도 어제 확인을 했는데 뭐 일정까지 잡혔는데 여기서 이건태 의원이 뒤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는 한동훈 의원이 이겨놓고 시작하는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61명이나 계신데 네. 그중에 또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수십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안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 같은 거는 발생한다라고 말했던 김한규 의원. 네. 이분도 결국은 한동훈 의원을 비난만 하고 토론에 안 나왔습니다.
1: 대표 발의자죠.
2: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 다 도망갔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던데 네. 정작 본인도 토론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그러네요. 이제 이건태 의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거기서 이겨놓고 시작하는 토론이고 네. 그리고 이게 각자의 논거를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토론해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더 기울어서 결국에는 못하게 네. 될 거라고 봐요.
1: 사실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주도한 의원들이 좀 나서서 국민들 앞에 좀 이야기를 좀 해주면 판단에 도움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3: 주도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1: 그래요?
3: 얘기하셨죠.
1: 얘기는 했지만 토론은 한동훈 의원과의 토론은 굳이 할 필요 없다.
3: 뭐 굳이 한동훈 의원과의 토론은 제가 봤을 때도 할 필요는 없다고
1: 그렇네.
3: 봐요.
1: 그것도 정치적인 판단이니까.
3: 굳이 네. 뭐 한동훈 의원과 꼭 붙어야만 이게 네. 뭐 얘기가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1: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3: 이미 충분히
1: 네.
3: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 방송에서 얘기한 게 이제 실언이었던 거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피해자가 뭐 관여를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셨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더 여론이 안 좋아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제가 봤을 때 뭐 필요성을 보안수사권을 뭐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설명하시는 분들은 뭐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대안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게 지금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정직해져야 된다고 봐요. 이걸 이대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나중에 통과시켜놓고 문제 생겼을 때 고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한 명이라도 만약에 다치는 국민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뭘로 책임질 거냐. 뭘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를 저는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번 의원총회에서 분위기도 네. 대부분 이제 발언대에 오르신 분들의 대다수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기도 했고 내부에서 대안입법이 또 홍기현 의원 발로 나오기도 했고 네.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이름을 올리기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렇게 막 속도전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저 요거 관련해서 꼭 하나 짚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당연하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1: 뭐요?
0: 박성민 전 최고가 말씀 주셨던 홍기현 의원의 그 대안 형사소송법 그 이제 대안입법을 냈는데 그 거기에 이제 법안에 이름을 올린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11명을 민주당에서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11적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강한 이제 반발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도해요. 제가 그 이제 공동발의자로 이름 올렸던 의원분들을 이제 취재를 해보면 네. 혐오와 차별적 발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죠. 당원들도 당연히 그런데. 그 특히 여성 의원들한테 이제 보내는 그 메시지나 그 말들을 보면 네. 그거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와 차별적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당원들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당연

0: 급작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아니고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 그 오래 정치하셨던 중진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방금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의 논거를 갖고 토론하고 논쟁을 해야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명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혐오와 차별을 막 쏟아내는 게 아 내가 잘한 일이야 라고 사이다를 느끼는 건 정치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1: 네, 사실 또 그런 그동안의 강성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또 그 지지를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정치적으로 더 높은 자리로 성장한 사례들이 뭐 모든 정당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성공 사례다. 이거는 야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2: 근데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홍기원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법안 저는 그게 대단히 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워낙에 지금 한쪽 끝으로 가 있어서 그런 법안조차도 당원들이 용납하지 못해서 문자폭탄을 보내기 때문에 마치 그분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오인될 수가 있는데
1: 오인이다.
2: 자. 이 보안수사권을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존치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즉 그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리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11분의 의원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왜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존치를 해야 되는데 부정부패와 같은 거악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면 안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분 경찰에서 부실수사해가지고 만약에 검찰에 보냈을 때 검사가 이거 보고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안 됐는데 하면서 보안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숱한 보안수사 요구 실패 사례들처럼 또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해서 도로 올려보내면 그때도 검사는 계속 요구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거악을 뿌리뽑지 못해야 되나요? 제가 왜 김병기 의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김병기 의원 사건은 애초에 동작경찰서가 수사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에요.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보안수사 요구만 하고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는 못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11명의 의원들이 답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문자 폭탄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이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다. 이건 좀 균형점을 맞추는 차원에서 좀 짚어드리고
1: 네.
2: 싶습니다.
1: 네, 그동안 이제 검찰이 보였던 어떤 정권에서든 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 씨 사건 중에서도 봐주기 수사 이게 확인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 검찰의 활동을 완전 차단하자라고 하는 목표, 목적, 필요성 그리고 또 반면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엄청나게 많은 민생 사건에서도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 또는 우려들 굉장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지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테고 또 당론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당론을 또 만들긴 해야 되거든요. 결정해야 되거든요. 의총에서 다시 한번 격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격론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또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거친 언어를 표출하면은 지지자들의 언어가 그 당의 수준이고 그 당의 수준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준이 되는 거니까 뭐 어떤 정당이든 간에 네, 이런 부분들 좀 상식에 따라 가지고 양식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이 좀 길었고요. 네. 자 민주당 얘기 야 이렇게 거의 오늘 여기까지
3: 괜찮겠어요? 전당대회도 네.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1: 네, 아니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 전에도 그 제작진하고 약간 좀 논의했었는데 야 오늘은 민주당 얘기만 하다가 다 끝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힘 얘기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것은 네. 국민의힘 얘기에 관한 점유율을 높이려면 네. 저희가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돌아가서 좀 네. 찾아보겠습니다.
1: 예. 이미 방법을 아시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1: 네. 아니 근데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 얘기입니다만 장동현 대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장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의 활로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권영세 의원도 방송 출연해가지고 CBS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떠세요? 이거는 성영훈 전 대변인 얘기 듣기 전에 먼저 기자님 얘기 들을까요?
0: 예. 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제헌절 행사를 가지 않는 대신에 잠실 집회에 다녀왔죠.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1: 이제 올림픽공원?
0: 네, 올림픽공원에 다녀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대한 항의의 의미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확성기를 들었고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이제 구호를 외쳤고

0: 그 변호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이제 국민의힘이 좀비 정당에서 벗어나서 정상의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엄청난 분위기잖아요.
1: 네.
0: 근데 실제 안의 분위기는 되게 달라요.
1: 달라요?
0: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실질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할 방법이 되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되게 난망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네.
0: 당장 이번 가을에 단풍 비대위가 열릴 것이다. 장동혁 체제에 네. 대해서 민심이 여론이 폭발을 하고 그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1: 네.
0: 내년 2월까지 버틸 것이다. 혹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버티고 연임에 도전할 것이다. 그 전에 사실상 물리적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이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두 번째로는
1: 네.
0: 우리 지금 한동훈 그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엄청 많잖아요.
1: 네.
0: 이것도 다음 국민의힘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더 큰 보수를 위해서는 당위론적으로 빨리 복당을 시켜야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이제 기자랑 오프 더 레코드를 이야기할 때는.
1: 네.
0: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시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안에 사시는 분들이.
1: 예.
0: 이게 되게 밖에서 볼 때랑 안에서 출입하는 기자가 실제 의원들이랑 소통해봤을 때 느꼈던 그 두 가지의 네. 다른 점입니다.
1: 어허,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 관련된 얘기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박서민 전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이게 당권 관련해서 진행될 것이냐. 뭐 큰 관심 없나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그냥 무슨 장동혁 대표를 약간 NPC처럼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0: NPC가 뭐죠?
2: 그냥 이제 그 뭐라 그랬어?
3: 논 플레이어 캐릭터.
2: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1: 게임을 좀 이렇게, 하시는군요.
2: 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플레이어가 있으면. 근데 보면은 그냥 장동혁 대표는 알아서 해라. 약간 집 나간 자식처럼.
1: 뭐 나무 뭐 오두막 뭐 이런 거네요.
2: 네, 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예.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뭐 이준석 의원 만난다.
1: 예.
2: 네, 그 신기한 조합이잖아요.
1: 그렇죠.
2: 당대표 대 당대표가 보통 만나는데 그러고 보면은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시위 간다? 뭐 그럼 우리는 행사 갈게. 이렇게 하고 따로 움직이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거의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냥 식물 당대표가 된 지 오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해괴한 짓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별로 놀랍지 않고 그리고 이분 뭐 사퇴해야 된다? 뭐 이제 별로 얘기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있다가 그냥 나중에 정리해야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약간 장동혁 대표는 그냥 관심 밖으로 아예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본인은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자꾸 밖으로 나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3: 제가 지금 왜 국민의힘 상황이 답답하냐면요.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1: 네.
3: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그럼요. 예, 많이 계세요.
3: 그분들을 예. 향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1: 네.
3: 자, 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있으면서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느냐.
1: 네.
3: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방선거를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야구로 치면요.
1: 네.
3: 국민의힘은 한 7월쯤 됐는데 포스트 시즌에 못 가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야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은 시즌 동안은 네. 주전들 말고 신인을 올려요. 경험을
1: 하죠.
3: 쌓게 하면서 예. 다음 시즌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주전들만 계속 돌리고 있으면서 다음 시즌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1: 와.
3: 그러면 뭐 내년 2월이니 내년 8월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를 뽑아도 총선 준비를 위해서 턴오버하기가 너무 늦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다른 모든 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지도부 교체를 해야 돼요.
1: 네. 자, 이렇게 송영훈 전 대변인의 아, 좀 충언까지, 네. 당을 위한 충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선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0: ちゃんぽん、イビガ
1: ーイビガーよ、イビガーちゃんぽん
0: 1일1ちゃんぽん、オーケ
2: ー세상이스마트해지는사이우리는어두워졌는지도모릅니다보이지않는곳에서아파하고눈물흘리는사람이없도록환인이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환하게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건설을위한금융전문건설공제조합 K-PINCO
5: 행복짓는건설금융 K-PINCO 믿음쌓는건설금융 K-PINCO
4: 건설에필요한다양한금융서비스는
5: 전문건설공제조합 K-PINCO
6: 관절연골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08시 10분 경기 포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담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한 CBS 주말 뉴스쇼,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비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요. 각별하게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보이 조지가 부른 The Crying Game 들으면서요. 오늘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디테크, 파밍, 케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7: 3시간 강우량이 60mm가 넘는 호우특보 상황.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개울가, 해안가에 계신가요? 가급적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이나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농촌의 논둑 점검이나 물꼬 조정도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외출 대신 안전한 실내에서 TV, 라디오, 인터넷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재난신고 전화는 119입니다.
8: 날씨와 생활입니다.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지방은 지금까지 117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남권에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8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중부지방의 경우 내일까지 80에서 200mm 이상, 강원도에도 최대 2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30에서 150mm 정도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0: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사람들이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날은 글쎄요 어떤 날일까요? 영국의 한 심리학자가 행복한 날짜 방정식이라는 걸 공개를 했다는데 그 공식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이런 날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군요.

야외 활동하기 적합한 자연 상태, 과도한 억무, 경무로부터 해방된 순간, 그리고 여름 휴가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7월의 어느 주말,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이라는 거 의외로 단순하죠. 몸이 편하고 마음이 느긋할 때 제일 행복하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지금 그런 행복 누리고 계시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 입주 1372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